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책을 읽다 보니 벌써 책을 끝낼 때가 되었네요. 바로 읽어보면서 오늘 완독의 경험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공주님은 왕자를 구출해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는 변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친구들이 영어 작문을 할 때나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The key to the doors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Quickly, Scarlet found it and opened the door.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You saved me! Now I can return home."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this time wrapped around her eggs.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Goodbye, princess. I hope to see you again."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한 권의 책을 완독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영어책을 한 권을 알차게 읽을 수가 있다. 나의 힘으로 읽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영어 감정도 좋아지고요. 할 수 있다는 그 성취감도 높아지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The key to the door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자, 지금 이전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유니콘과 바로 그 스칼렛 공주님이 왕자를 구하러 탑에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용이 맞고 있었는데 용을 어떻게 그 알을 잠깐 치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샥 하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지금 왕자님을 구출하러 거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바로 볼까요? 그래서 the key to the door. 아, 이 탑에 들어가는데 열쇠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는 is in the knot. knot이라고 하면은 바로 옹이가 되겠습니다. 나무에 있는 옹이요. Knot of the willow tree. Willow tree는 이렇게 가지가 쫙 멋있게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의 옹이 속에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어요. 라고 call the prince. call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전화하다 이런 의미로 흔히 쓰이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외쳤다가 되겠죠. 그래서 왕자님께서 외쳤습니다. 아, 그 열쇠는 옹이 안에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탑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Quickly, 재빨리, Scarlet found it. Scarlet이 아,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했고요. And opened the door.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그 왕자님께서 rushed out.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문맥상 천천히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천천히 나올 리는 없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rushed. 막 아이고 살았다 이러면서 급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급히 밖으로 나왔고요. And cried. 그리고 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하면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이라고 외쳤습니다.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 부분 의미를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My stepfather. Stepfather이라는 것은 의붓 아버지가 되겠죠. 나의 의붓 아버지가 나를 가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가뒀냐면 to steal. 훔치기 위해서. 무엇을 훔치냐 하면 my throne. throne이라는 것은 바로 왕좌가 되겠죠. 나의 왕의 자리입니다. 나의 왕의 자리, 왕좌를 훔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 가뒀어요. 근데 나를 구출해줘서 thank you. 고마워.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네요. You saved me.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다. 스칼렛과 유니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Now I can return home.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쪽 부분에 to steal이라는 파란색 부분에 밑줄을 쳐두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는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to steal 같은 부정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동사가 원래 동사였는데 지금은 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가 지금은 동사가 아니지만 여전히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문장을 조금 더 좀 더 복잡한 문장도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작문을 할 때도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작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는 변신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아까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나의 의붓 아버지는 나를 거뒀습니다. To steal my throne. 나의 왕좌를 훔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o steal 한번 볼까요? 부정사죠? to steal. 이 안에 부정사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steal이라는 것만 따로 똑 떼서 보면은 steal은 훔치다가 되겠죠? 자, 훔치다는 원래 동사였습니다. 동사가 지금 현재 앞에 to가 붙어서 부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steal이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사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사는 앞에 주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여기 있는 lock도 보면은 앞에 stepfather, my stepfather이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still도 앞에 원래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동사는 항상 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가 포인트예요. To steal my throne. 이 동사 이후에 와야 되는 목적어나 보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여전히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동사는 주어를 갖는다. 두 번째, 동사는 시제가 있다는 제가 추후에 나오면은 적용을 해서 Fun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였던 to steal. steal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된다면 여기서는 목적어나 혹은 보어나 이 steal이 필요로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면 그것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훔치기 위해서 나를 가뒀다. 그러면 훔치다, steal. 지금은 동사가 아닐지라도 이 steal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가집니다. 훔치다라는 것은 뭔가를 훔치다. 그 뒤에 대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안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훔치냐? 바로 my throne, 나의 왕좌. 라는 것을 왕좌라는 그 왕의 자리 그것을 목적으로 적어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He left early.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To catch. 잡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the train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He left early to catch.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는 일찍 떠났습니다. To catch. 잡기 위해서. 뭘 잡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래서 원래 catch라는 것은 동사였잖아요. 그럼 무엇을 잡는지를 적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뭘 잡냐? 아, 기차를 잡기 위해서, 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떠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catch는 동사였고 지금은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to와 catch가 합쳐져서 부사,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동사가 아닐지라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Her goal is to be happy. 그녀의 목표는 그녀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목표는 is to be happy,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는 be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동사는 뒤에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I am happy처럼. 그래서 어떤 상태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her goal is to be.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적어줘야 되는 것이죠. 아,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그녀의 목표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ppy를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Her dream, 마지막 예문입니다. Her dream is to be free. 그녀의 꿈은 is to be free.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지금은 자유가 없나 봐요. 자, 그런데 her dream, 그녀의 꿈은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be 다음에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그게 바로 free가 된다는 거죠.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My favorite pastime is playing the guitar.

0: guitar. 자,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playing과 아래 문장에 있는 collecting은 동사가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명사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pastime은 바로 취미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is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playing. 뭐죠? 동사가 동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사로 쓴다라는 것이죠. 연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동사가 변신을 해서 동명사, 즉 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사로 쓸지라도 playing은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원래 ing가 없었던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play에서 나왔겠죠. 동사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 play라는 것은 뒤에 무엇을 연주하는지 그 대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guitar를 적어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his hobby. 그의 취미는 is collecting rare books. 그의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아주 희귀한 책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collecting도 바로 collect라는 동사가 변신을 해서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명사일지라도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무엇을 모으는지 그 무엇에 대한 목적어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동사는 변신을 해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key to the doors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Quickly, Scarlet found it and opened the door.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You saved me. Now I can return home."
0: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그들은 다시 그 길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And parted as friends. Part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어떤 의미로 알고 있죠? 바로 부분. 일부분할 때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분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잖아요. 뭔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part라는 동사로 쓰인 것을 한번 볼까요? parted 할 때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part, 부분으로 나뉘는 것, 바로 헤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오다가 parted as friends, 친구로서 이제 남아 있었다, 이제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그 용은, 길을 지키고 있던 용은 had gone back to sleep. 다시 잠을 자러 갔고요. This time, 이번에는 아까 전에 스칼렛 공주님이 알을 건드렸잖아요. 용도 뭔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방해받기 싫은 것이죠. 이번에는 wrapped around her eggs. 이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쌌습니다. 그녀의 알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 다음은요.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the unicorn said. 유니콘이 말하기를 Goodbye, princess. 공주님, 이제 안녕히 가세요. 안녕. I hope to see you again.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And with a huge smile. 그리고 이렇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huge smile 웃으면서 Scarlet went inside. 그래서 스칼렛 공주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hinking, 생각하면서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나는 골랐다. 맞죠? 무엇을 골랐습니까? Adventure, 바로 모험입니다. After all은 결국, 나는 결국 모험을 골랐어. 라고 하면서 아주 흐뭇한 느낌으로 그 왕궁 안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이 공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탐험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원도 들어봐야 되겠죠? 음원을 들어보고 정리해볼까요?
1: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The dragon had gone back to sleep, this time wrapped around her eggs. Back at the palace, the unicorn said, "Goodbye, princess. I hope to see you again."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Not. Not. The key to the door is in the knot of the willow tree, called the prince. Rush. Rush.

0: The prince rushed out and cried, "Thank you." Throne. Throne. My stepfather locked me up to steal my throne. Part. Part. They walked back down the path together and parted as friends. Adventure. Adventure. And with a huge smile, Scarlet went inside thinking, "I chose adventures after all."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제가 유니콘 앞에 있는 유니가 숫자 1을 의미한다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mono도 숫자 1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mono가 들어가는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monopoly, monorail, monotonous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어디선가 들어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monopo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ono는 1이죠. 자, 근데 poly라는 것은 팔다라는 것입니다. monopoly, mono, 하나가 파는 거예요. poly가 팔다, to sell, 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 명이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팔게 하고 나만 팔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독점이 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monorail. mono. 우리 보통 mono는 1이고요. rail 하면 기찻길이죠. 근데 기찻길 보통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철길이 쫙 나 있잖아요. 자, 그런데 rail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모노레일이 되겠죠. 우리 지상철은 이런 기차 같은 거 보면 레일이 하나 있고 거기 위를 쫙 다니는 이런 모노레일. 그렇죠. 이 기찻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기차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모노레일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monotonous.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보니까 모노는 1이고요. monotonous 할 때 여기에 tone이 들어가 있습니다. T-O-N-E. 이는 지금 삭제되어서 맞죠? 탈락해서 없지만 그러면 tone이라는 것은 어조, 말투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The unicorn and the princess.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tone이, 말투가 높낮이가 없고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지루하겠죠. 이렇게 쭉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톤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단조로운 지루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쉽게 되시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모노는 1인데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강의를 놓치셨다면 아래에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확!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폰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독서라는 것이 영어를 풍성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제1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영어 문해력, 어휘력을 풍성하게 키울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새로운 책입니다. The Unicorn and the Lost Cat.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과연 이 유니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전에 있었던 유니콘들은 참 좋은 역할, 멋진 역할들을 해주었었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와 수동태가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부정사와 수동태가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문장 속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읽어보기 전에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면서 책 전체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Unicorn and the Lost Cat, written by Claire Phillip, illustrated by Jessica Rose. It was a beautiful spring evening, and Elsie was about to go to bed.
2: "Where's Charlie?" she asked her dad. "I can't go to sleep without my cat."
1: They searched for him in all the usual places, yet Charlie was nowhere to be seen.
3: "He'll come home when he's hungry," said Dad.
1: Elsie was worried. Charlie never stayed out at night. She tried to sleep, but moonlight was shining in through the window and keeping her awake. Elsie went to close the curtains and saw a sleeping animal under the tree in her garden.
2: "Is that a deer?" "Wait! No, it's a unicorn!"
1: Elsie crept downstairs and into the garden. She tiptoed over to the sleeping creature. It heard her coming and woke up.
0: The Unicorn and the Lost Cat. 새로운 책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It was a beautiful spring evening and Elsie was about to go to bed. It was a beautiful spring evening. 아주 아름다운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And Elsie, 그리고 아,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이겠네요. Elsie가 was about to go to bed. 막 잠을 자려고, 맞죠? 침대로, 즉 잠을 자려고 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자, was about to는 바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니까 was about to.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과거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 하다.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about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 표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를 들자면 요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I'm going to talk about cooking today. 자, 그러면 about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에 대해서라는 의미잖아요. 그 대해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거기 있는 about이나 여기 있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은 about은 이것저것 근처에 있는 것, 요리와 요리를 포함하는 이것저것 그 요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be about에서 be about, 그 주변, 근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Elsie was about to go to bed. 잠을 자는 그 근처에 왔다라는 거죠. 잠을 자러 가는데 그 근처에 온 거예요. 이제 곧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근처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넘어가 볼까요? Where's Charlie? She asked her dad. 찰리 어디 갔어요? 찰리 어디 갔지? She asked her dad.

엘시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I can't go to sleep without my cat. 저는 제 고양이 없이는 잠을 자러 갈 수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찰리는 바로 엘시가 키우는 고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뭔가 찾는 것이죠. 무엇을 찾았냐면 그를 찾았습니다. 아, 수컷 고양이인가 봐요. 그래서 찰리라는 그 고양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search for 뭔가를 찾는 것이죠. 그 고양이를 찾는 거예요. In 어디에서 all the usual places 일상적인 그 찰리가 갈 만한 일상적인 장소를 다 이렇게 찾아봤다라는 것이죠. Yet 그러나 Charlie was nowhere to be seen. 그러나 찰리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데서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He'll come home when he's hungry, he said that. 아버지께서 대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He'll come home. 아, 찰리가 집에 올 거야. When he's hungry. 찰리가 배고프면 어련히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인공 엘시는 마음이 타겠죠. 아파. 혹시나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해. 그렇게 배고프면 온다.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부분 한번 문법 포인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부정사인데요. 조금 다르거든요. 뭔가가 한 스푼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와 수동태가 만난다면 우리 수동태라는 것 아시죠? BPP를 쓰잖아요. 그런데 to 부정사와 수동태가 과연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자면 Charlie was nowhere to be seen이라는 게 있습니다. Charlie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to be seen,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Charlie는 was nowhere,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to see. 자, to see라는 것. 원래 이 to see는 to 부정사죠. 근데 이 안에 보니까 se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의 특징,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동사의 특징 중그첫 번째는 바로 주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있습니다. 이 to see도 주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어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왜 적혀 있지 않냐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저기 있는 찰리와 똑같기 때문에, to see 앞에 지금 여기에 찰리가 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보는 거예요? 찰리가 to see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찰리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찰리는 아무데도 없다. 보여지지 않는다. LC가 찰리를 찾고 있고, 찰리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아,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여지다라는 의미. 그런데 이 to see는 보여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주어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조금 어색한 문장이지만 제가 여기 X표로 해두었죠. Charlie was nowhere for Charlie to see. 자, 원래는 이렇게 주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to see는 원래는 see라는 동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C라는 동사는 주어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to 부정사에 어울리는 for Charlie라는 것을 원래는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제일 앞에 Charlie가 있으니까 반복을 하게 되니까 생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장이 탄생하냐면 Charlie was nowhere for Charlie. 이제 이걸 삭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Charlie 입장에서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동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To see는 수동태가 아니죠. 왜? BPP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BPP를 to 안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To BPP. 그래서 여기 see가 있었으니까 to be seen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도 보다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Charlie는 보여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형태는 이렇게 to be PP, to be seen 이렇게 되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for Charlie는 이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문장 제일 앞에 Charlie가 있으니까 여기 굳이 다시 적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와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한번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나오면, 아,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Elsie was worried. 그러니까 이제 이 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Elsie는 점점 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Elsie was worried. Elsie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Charlie never stayed out at night. 찰리는 밤에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 밤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She tried to sleep. 그녀는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But moonlight was shining in through the window and keeping her awake. 그녀는 자려고 노력했지만, but moonlight, 달빛이 was shining in,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지금 엘시는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잠을 자려고 막 이렇게, 아, 잠이 안 온다. 제가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강의하다가 졸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자려고 하는데 이 달빛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요. Shining in.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아, 달빛이 막 들어오니까 아, 잠이 쉽게
잠을 쉽게 못 들겠다는 거죠. Through the window. 무엇을 통해서요? 창문을 통해서.

0: 빛이 쫙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And keeping her awake. 그래서 keeping her awake. 그녀를 계속해서 깨어있게 어떻게 하다? 유지했다. 계속해서 깨어있게 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t was a beautiful spring evening, and Elsie was about to go to bed. "Where's Charlie?" she asked her dad. "I can't go to sleep without my cat." They searched for him in all the usual places, yet Charlie was nowhere to be seen.
2: "He'll come home when he's hungry," said Dad.
1: Elsie was worried. Charlie never stayed out at night. She tried to sleep, but moonlight was shining in through the window and keeping her awake.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Elsie went to close the curtains and saw a sleeping animal under the tree in a gard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Elsie는 went to close the curtains. 달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커튼을 닫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커튼을 닫으려고 갔고요. And saw. 그런데 거기에서 창문 밖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이죠. 봤어요. Saw a sleeping animal. 그런데 잠자고 있는 어떤 동물을 봤습니다. Under the tree. 나무 밑에서요. In a garden. 그녀의 정원에. 나무 밑에 무언가 잠자고 있는 어떤 동물이 있었어요. 찰리인가? 한번 볼까요? Is that a deer? 아, 찰리는 아니네요. 저 뭐지? 저거 사슴인가? Wait, 아야, 잠깐만 기다려봐. No, it's a unicorn. 사슴이 아니고 유니콘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밖에 보니까 나무 밑에 유니콘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궁금합니다. 자, 여기 있는 deer 한번 볼까요? deer이라는 이 명사의 특징은 사슴이죠. 의미는 사슴인데, 바로 deer는 단수와 복수인 형태가 동일합니다. a deer. 그리고 복수는 그냥 deer이라고 적습니다.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렸고요. 넘어가 볼까요? Elsie crept downstairs and into the garden. She tiptoed over to the sleeping creature. It heard her coming and woke up.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Elsie crept. crept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creep의 과거형입니다. creep. creep은 많은 의미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기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어가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맥을 느껴야 됩니다. 문맥을 느껴야 된다는 것은 creep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과연 기어가다, 기다라는 의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Elsie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어갈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아래층으로 기어서 내려갔습니까? And into the garden, 그리고 정원으로 기어서 나갔겠습니까? 과연 아니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가다? 살금살금. 살금살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시는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갔고요. 그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She tiptoe. tiptoe라는 것은 바로 발끝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tiptoe 하는 것입니다. She tiptoed over to the sleeping creature. 왜? 그 sleeping creature이 아직 뭐 공격할 수도 있고요. 뭐 뭔가 갑자기 확 일어나서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시도 좀 살금살금 가는 거예요. She tiptoed over to the sleeping creature. 그 잠을 자고 있는 creature이라고 하는 생물 혹은 사람, 어떤 물건, 창조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생물에게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It heard her coming. 여기서 it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잠을 자고 있는 creature, 생물이 되겠죠. 그것은 들었습니다. Her coming. 누구를 들었냐면, 즉, Elsie가 오는 것을 들었고요. And woke up.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 Elsie went to close the curtains and saw a sleeping animal under the tree in her garden. Is that a deer? Wait! No! It's a unicorn! Elsie crept downstairs and into the garden. She tiptoed over to the sleeping creature. It heard her coming and woke u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3: Be about to. Be about to. It was a beautiful spring evening, and Elsie was about to go to bed. Search for.

0: Search for. They searched for him in all the usual places. Keep. Keep. She tried to sleep, but moonlight was shining in through the window and keeping her awake. Creep. Creep. Elsie crept downstairs and into the garden. Creature. Creature. She tiptoed over to the sleeping creatur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mono, uni, mono와 uni는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한 개를 추가해서 일을 나타내는 표현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by입니다. 두 개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단어도 있고요.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bicycle.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이죠. bilingual, biann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icycle부터 보도록 할까요? by는 숫자 2를 의미하고요. cycle은 바로 원, 동그라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이 두 개가 있는 것, 무엇이죠? 바로 자전거가 됩니다. 두 발 자전거가 되겠죠. 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요. bilingual. lingual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language,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y는 2가 될 것이고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예를 들어서 우리말과 영어를 한다면 우리말과 또 다른 언어를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bilingual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 한번 보도록 할까요? Biannual. Annual이라는 단어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Annual이라고 하면은 1년에 한번 열리는 혹은 매년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매년 열린다, 1년에 한번 열린다라는 거 Annual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by가 붙어 있습니다. 어? 1년에 한 번. 그게 Annual이었는데 by가 붙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연 2회의 1년에 두 번 열리는 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y가 붙으면은 이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어근과 접두사, 접미사를 붙여서 외우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 머리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C 모바일 앱 혹은 www.ebsc.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번호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시원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역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들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Wow, what's our topic of the day? Let's go! Alright, guys. Let's look at the pictures.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오, 경기장이 있고요. 공이 있고요. And a goalpost, 골대가 보입니다. 아, 과연 이 세 가지 떠오르면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시나요? Bingo! 오늘의 주제,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soccer, 축구입니다. 오호! 자,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축구는요, 여러분, 11명의 선수가 직사각형, rectangle 모양의 잔디 구장에서 펼치는 경기입니다. 와우, 발로 공을 차고 상대편 골문에 공을 넣으면 득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축구, soccer도요,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 용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가운데를 보시면 halfway line, 중앙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원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를 바로 center circle, 경기장 중앙에 그려진 원입니다. center circle이고요. 그리고 각 진영에 골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goal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오늘의 스포츠 축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들 만나보시죠. shoot, 공 따위를 슛하다, 차다, 던지다. header, heading, goalkeeper, 골키퍼.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 배워볼까요? shoot, 공 따위를 슛하다, 차다, 혹은 던지다. 하지만 축구잖아요. 자, 제가 축구공을 찹니다. 내가 축구공을 찬다. 뿡! 어떻게 표현할까요? I am shooting a ball. 나는 축구공을 차고 있다. I'm shooting a ball. 나는 공을 차고 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hooting a ball. Very good. 두 번째 표현은 Heather, Heather, heading입니다. Heading.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냥 heading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Heather이라고 합니다. 자,

0: 그러면 그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그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해볼까요?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goalkeeper. 마지막 표현이죠? goalkeeper. 자, 골키퍼는 골키퍼가 되겠죠? He is a good goalkeeper. 그는 훌륭한 골키퍼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s a good goalkeeper.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Let's go! Shoot. 공 따위를 슛하다, 차다, 던지다. Header. Heading. Goalkeeper. 골키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Let's make a sentence. Alright. He scored a goal with a 그는 blank로 골을 넣었습니다. 자, 힌트 드렸어요, 여러분. He scored a goal with a blank. Count on three, three, two, one. 정답은 Heather. 그렇죠.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그는 헤딩으로 골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아주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죠. I am blank a ball. 자, 나는 공을 자, 힌트 드릴게요. 치다. 공을 차다. 아까 배웠죠? 그렇죠. I am 3, 2, 1. Very good. Shooting a ball. 참 잘했습니다. I'm shooting a ball. 나는 공을 차고 있다. I'm shooting a ball. 따라해볼까요? I'm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sentence. He is a good blank. He is a good blank. 자, 축구에선 빠질 수 없는 포지션이죠? 자, 이분들께서는 공을 잘 막아줘요. 네, 힌트 드렸어요. 3, 2, 1. 정답은 goalkeeper. He's a good goalkeeper. 따라해볼까요? He's a good goalkeeper.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go!
1: Soccer is a sport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Soccer is a sport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There are many skills in soccer. There are many skills in soccer. I am shooting a ball. I am shooting a ball.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My friend is a good goalkeeper. My friend is a good goalkeeper.
0: Soccer. It's a sport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축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There are many skills in soccer. 축구에는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I am shooting a ball. 나는 공을 차고 있습니다. He scored a goal with a header. 그는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My friend is a good goalkeeper. 내 친구는 훌륭한 골키퍼입니다. 네, 오늘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세 가지 뭐였죠? shoot, header, 그리고 goalkeeper.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동작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꼭 외워두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for fairy? 저는
1: 리즐.
0: 맞아, 정답이야. 저는 리즐이에요. And this is your favorite paper bird.
1: 토끼.
0: 토끼와 리즐이 함께하는 종이접기.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토끼, 오늘 우리가 접어볼 것은 말이야. 내가 어떤 소리인지 힌트를 줄 테니까 잘 들어봐.
2: 옹금, 옹금, 옹금, 옹금이야.
0: 바로 turtle, 거북이야. 오늘 우리는 거북이를 접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접었던 토끼도 있으니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친구들, 오늘 turtle 접으면서 관련된 표현도 같이 배워봅시다. 여러분, 거북이는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어다니죠. 납작하게 기어가는 거북이를 만들어보자고요.
3: I'm gonna use green color. Put the green color side facing down. Now fold a triangle.
0: 반으로 접어서 삼각형 만들어주시고요. Fold in half. Smaller triangle. 이렇게 펼쳐주셨다면 take this point to the top point.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Turn over. 뒤집어서 take this point to the top point as well. 이렇게. Now pick it up. 들어 올리면 여러분 가운데 부분 안에 there's a pocket. 주머니 찾으셨나요? 손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Now take one layer. 한 겹만 집어 올려서 fold to the top point. 위를 향해서 접어주신 후에 Take this line to the center line. 중앙선으로 얘를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And then take the first line to the second line. 첫 번째 접었던 선과 두 번째 접었던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위를 향하겠죠? Repeat that with the left side.
3: We have both back legs.
0: 뒷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Now, rotate. 이렇게 접어내리면, take these both flaps and fold on top of them. 이렇게 위에 그냥 겹쳐서 내려 접어주세요.
3: Now we're folding front legs.
0: 앞다리 접어볼 건데요. Take this and starting from here.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이만큼 위를 향해서 접어 올려주세요.
3: And then fold down.
0: 아래로 조금 접어 내립니다. 자, 얘를 다시 넣어주시고 take the right flap, 오른쪽 아이를 똑같이 해줄 거예요. Repeat.
3: Now we're going to fold the body.
0: 이 몸통 부분을 조금 둥글게 뾰족하지 않게
3: You see the top part?
0: 이 윗부분을 fold down, 내려 접었다가
3: fold up like this.
0: 조금만 다시 접어올려요.
3: Ta-da! Your turtle is complete now.
0: 그러면 이 거북이와 지난 시간의 토끼가 어떤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줄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Follow me!
1: 왜 나 혼자야?
0: 거북이는 어디 있지? Where is the turtle? 오늘 경주가 있다는 걸 까먹으셨나?
2: 옹금, 옹금. Oh, hi, rabbit. 미안해. 좀 늦었지?
0: 아, 우리 경주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시작하자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3: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0: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3: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0: 우리 출발선에서 시작하자고!
3: 와, they're starting at the starting line.
0: 이렇게 출발선에 섰네요.
3: Ready? Get set!
1: 와! 와!
0: 토끼가 거북이보다 빠르게 달려요.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토끼가 거북이보다 빨라요.
3: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2: 엉금엉금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1: 아, 나는 당연히 빠르니까 여기서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
2: 너는 그냥 열심히 계속 가야지.
0: 토끼가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열심히 한 걸음

0: 풀 수 있어. 옹금, 옹금. 우와, 겨우 도착했다. 아이, 어머,
1: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어머, 어떡해? 내가 늦었잖아. 아, 정말 방심하지 말고 낮잠 자지 말걸. 토끼가 낮잠을 후회해요. The rabbit regrets the nap. 토끼가 낮잠 잔 것을 후회해요. The rabbit regrets the nap.
0: 오, 정말 앞으로는 방심하지 말아야겠다고. You did good, rabbit. It was a good race.
1: 에휴, 그래, 거북아. 너도 참 잘했어. 좋은 경기였다. 에휴.
2: 랍빗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The rabbit regrets the nap. The rabbit regrets the nap.
1: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a rabbit and a turtle 또는 a rabbit and a tortoise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이야기 속에 나왔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먼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That's right.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A rabbit and a turtle are having a race. 토끼가 거북이보다 빨라요.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The rabbit is faster than the turtle.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요.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The turtle goes past the rabbit. 토끼는 낮잠을 후회해요. The rabbit regrets the nap. The rabbit regrets the nap. Great job, everybody.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느려도 꾸준히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실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여러분 느려도 꾸준하게 우리 뭐든지 열심히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텔마도 어때요?
1: 오, 좋다.
0: 그쵸.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나 커피맛도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데예요.
1: 그렇군요. 네. 좀 자주 와요?
0: 네, 자주 오는 데여가지고, 땜을 여기 소개해드립니다.
1: 영광입니다.
0: 네, 쌤, 그러고 보니까,
1: 네.
0: 영어로 내가 여기 자주 온 곳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요?
2: 그때 카페 같은데 진짜 좋은 카페에 자기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친구와 같이 갔어요. 갔는데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니까. 근데 뭔가 체계서랑은 많이 못 받고 친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0: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하게 되면 평상시 뭐 고 아니면 오다 컴 이렇게 하는데 자주 오다 이런 표현은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1: 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2: 네.
1: 나는 온다. 한번 해볼래요? 아는 단어일걸요?
2: I come.
1: I come.
2: 네.
1: 여기에.
2: Here.
1: 네. I come here. 한번 해볼까요? I come
2: I
1: here.
2: I come here.
1: 자주라고 얘기를 할 때 네. often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2: Often?
1: Often.
2: Often 그냥 열다 아니에요?
1: 그때 open은 open 그래서 그쵸. 투 발음이에요. open
2: 이건 f 발음인 거예요?
1: 네. 그때는 자주라고 얘기할
2: often?
1: 때는 often.
2: often.
1: 근데 아주 자주 온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으면 앞에 very를 붙여주면 돼요.
2: 그러면 I come here very often.
1: 맞아요. I come here very often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되게 자주 와요라는 표현이 돼요. 오. 푸와 뿌 발음은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의 차이여서 네.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열다 할 때 네. 오픈은 사실 발음이 이거에 가까워요. 오픈. 네.
2: 오픈.
1: 오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픈에 더 가까워요.
2: 오픈?
1: 네. 오픈.
2: 오픈.
1: 오픈. 근데 often은 그냥 어에 fin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often.
2: often.
1: 네. 이 발음 안에 단어를 보면 O-F-T-E-N 이렇게 T 발음이 이렇게 T가 보일 거예요. 실제로 스펠링으로 이렇게 철자로 보면
2: 네. 근데 그 스펠링이 발음이 되게 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often?
1: 맞아요.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2: 그쵸?
1: 네. 한번 발음해볼래요? often.
2: often.
1: often.
2: often.
1: open.
2: open.
1: open.
2: open.
1: 자, 둘 중에 뭐가 열다는 뜻일까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1번.
2: 네.
1: often. 2번, open.
2: 두 번째.
1: 맞아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2: 저 스케치 했어요, 맞아요.

0: 그러면 여기 내가 예전에 많이 왔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before 설명이 되는 거예요?
1: 예전에 여기에 자주 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때는 used to라는 말을 사용하면 좋아요. I used to.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I used to.
0: I used to.
1: 오다.
0: Come.
1: 네. I used to come.
0: I used to come.
1: 어디에?
0: Here.
1: Here. Often.
0: Often.
1: 자주 예전에 여기에 왔었다라는 말이. 한번 연결해서 해볼래요?
0: 네. I used to. Here often.
1: 한 개 빼먹었다. 오다는 거 빼먹었어요.
0: Come here often.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자주 왔었다. 한번 해볼게요. I used to come here.
0: I used to come here
1: often.
0: Often.
1: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여기 자주 오곤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0: 쌤, used to 따로 발음 되는 거예요? 아니면 used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게 쓰기는 used 다음에 to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져요. 네. 근데 발음은 붙여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마 들을 때는 used to 이렇게 들릴 거예요.
0: 뒤에 to가 붙는 거죠?
1: 네, 붙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씩 따로 떼서 발음을 하면 used,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에 네. 뒤에 d를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used 다음에 to 이렇게 보이는데 얘네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 to하고 to는 발음이 되는 데가 지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들을 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애써서 used to 이렇게 아예 따로 떼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는 한 어렵죠. 그래서 붙여서 그냥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used to 이렇게.
0: used to. 그러면 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르게 같은 뜻인데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같은 건 없어요? 좀 쉽게?
1: 네, 저는 이게 이제 시작하시기에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많이들 어려

0: 좋아하시는 것들이 이제 되게 멋있고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야 할 것 같고 그런 말들을 외워야 할 것 같은 부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나에 가깝고 좀 짧아서 내가 잘 기억할 수 있고 쉬운 말로도 충분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아마 여기에서 점점 더 쌓여서 이렇게 더 어려운 말들도 더 자연스럽게 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같은 뜻인데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 같은 건 없어요? 좀 쉽게?
0: 쉽게? 어떤 문장을 더 쉽게 해볼까요?
1: 나 여기 자주 와. 친구한테 편하게 할 때
0: favorite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favorite가 무슨 뜻이에요?
0: favorite 하면 이게 제일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is is my favorite cafe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카페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한번 해볼래요?
1: This is
0: my
1: favorite
0: cafe. 한번 해볼래요?
1: This is
0: my favorite cafe.
1: My favorite cafe. This is my favorite cafe.
0: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이야, 뭐 커피 전문점이야 정도의 의미가 돼요.

0: 네, 뭐 시켰어요?
1: I ordered 이제 주문을 했는데 hot Americano?
0: I ordered hot America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I ordered a hot pot Americano 해도 괜찮고 아니면 I ordered a coffee
0: 네. I ordered a coffee

0: 선생님, 제가 좋아한 한 것을 진짜 오늘 또 소개해드릴게요.
1: 여기에요?
0: 어떻게 아셨어요?
1: 왠지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0: 아, 진짜요? 네. 지났죠, 많이.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이어서 좀 많이 자주 오거든요, 제가.
1: 지영 학생, 네. 이 말 할 수 있죠, 영어로. 저 여기에 자주 와요 하는 말.
2: I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3: 네.
2: 나는 온다. 한번 해볼래요? 아는 단어일 걸요?
3: Icon.
2: Icon.
3: 네.
2: 여기에.
3: Here. Icon here. Very often.
2: 맞아요. Icon here very often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되게 자주 와요라는 표현이 돼요.
0: Icon here.
2: Icon here. 자주?
0: Often.
2: 맞아요. I come here. Often 하면 여기에 자주 와요.
0: 네.
2: 근데 좀 더 많이 자주 와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often 앞에 뭔가 붙였었는데.

0: 기억나요.
1: V로 시작한 거?
2: Very often.
1: 네, 한번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2: I come here very often.
1: Great, 잘했어요. I come here very often 하면 여기에 자주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 잘 기억하고
2: 아,
1: 있네요.
2: 진짜 앞에 very 붙이면 자주 온다. 네. 더 자주 온다 이렇게 된다는
1: 그렇죠.
2: 거죠?
1: 그렇죠. 강조하는 말이 되니까요. Often 하면 자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데
2: 더 자주.
1: 맞아요. Very often 하면 꽤나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2: 쌤, 그러면 매일 온다 하게 되면 often 대신 everyday 써도 가능한 거예요?
1: 써도 돼요. 그대로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I 한번 해볼래요?
2: I come here every day.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문장이 됐어요. I come here every day 이렇게 얘기하면 나 여기 매일매일 오는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한번 해볼래요?
2: I come here every day.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정확합니다.
2: 아, 쌤, 그러면 every day 대신 sometimes
1: 맞아요.
2: 가능하죠?
1: 네, 가능해요.
2: I come here sometimes.
1: 맞아요. I come here sometimes 이렇게 얘기하면 네, 좋은 문장이 됐어요.
2: 가끔씩 온다.
1: 가끔 와. I sometimes come here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2: I sometimes here.
1: I sometimes come here. 네.
2: I sometimes come here.
1: 아. 그러면 나 때때로 여기 와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잘 됐어요.
2: 오, 괜찮아요.
1: 네, 굿 잡. 잘했어요.
2: 아, 쌤. 근데 요즘 좀 너매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1: 아, 그쵸. 티켓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쵸?
2: 네. 카페에 가게 되면 사실 자기가 사용하던 그 화장지랑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냥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쵸. 네. 그건 좀 에티켓에 어긋나요. 그렇죠?
2: 쌤. 네, 근데 저는 매너란데 왜 쌤이 자꾸 에티켓이라고 해요?
3: 제가 카페에 갔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몇 분 정도가 마시고 자기가 사용하던 그 화장 종이랑 흘린 커피가 있는데 닦지를 않고 가더라고요. 약간 저희가 보면 아, 저 사람 너 매너다 막 이러잖아요. 그 매너란 단어를 외국인 친구한테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조금 강해 보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용할 땐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1: 매너라고 하면 보통은 뭐랄까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 범절? 예절? 요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에티켓은 좀 상황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에티켓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조금 심각한도 딱 심각한 표현으로 사용할 때는 매너를 사용하는 거예요?
1: 네, 만약에 bad manners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조금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혹시 한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친구한테는 매너를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1: 저는 가급적이면 네. 이제 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권장해 드리고 싶기는 해요.

0: 이렇게 매너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좀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예의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에티켓이라는 말을 차라리 사용을 하시길 조금 권해드리는 게, 에티켓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에 조금 잘 맞지 않는, 에티켓에 잘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네, 듣는 사람이 좀 덜 놀라지 않을까.
1: 그러면 에티켓은 좀 가벼운 단위에서 매너보다 에티켓을 네. 사용하는 게 훨씬 가벼운
2: 네,
1: 거예요?
2: 그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티켓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틀렸다고 해서 아, 되게 큰 잘못을 했어 이런 느낌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켓에 좀 어긋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t is against etiquette.
1: It is

0: against
1: etiquette.
0: etiquette.
1: etiquette 발음이 조금 어렵죠?
0: 네.
1: 한번 해볼까요? etiquette.
0: etiquette.
1: etiquette.
0: etiquette.
1: 그 앞에 against를 붙여줬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문장은 에티켓에 어긋나라는 말이었거든요. 에티켓이 아니야. 에티켓에 어긋나라는 얘기였는데 not이 없죠.
0: 네.
1: 근데 이 not의 역할을 against가 사실은 해주고 있고.
0: against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1: against는 이렇게 반대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0: 아...
1: 뜻이에요. 그래서 it is 그것은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해주죠.
0: 네. 네.
1: 에티켓에
0: 어긋나다.
1: 그래서 it is against etiquette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한번 해볼래요?
0: It is against etiquette.
1: 이때 문장을 조금 더 바꿔보면 다른 네.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의 행동은 에티켓에 네. 어긋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it 대신 그의 행동을 넣으면
0: he,
1: 그의
0: his
1: 행동
0: his,
1: he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1: behavior 이라는 말이 있어요.
0: 네.
1: 한번 해볼래요? behavior.
0: behavior.
1: behavior.
0: behavior.
1: 좋아요. 그러면 그의 행동.
0: his behavior.
1: good. his behavior. 그 다음 한번 보시죠.
0: etiquette.
1: his behavior,
0: is. is etiquette.
1: 어, is etiquette 말고.
0: it's against etiquette.
1: 다. full sentence.
0: his.
1: behavior.
0: His behavior is against etiquette.
1: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행동은 etiquette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제 피부 매너시라고 해서 이게 되게 저도 되게 분명한 점 중 하나인데 대체 왜 식사 예절은 테이블 에티켓이라고 안 하고 테이블 매너시라고 하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되게 어린 시절부터 보면은 이제 식사 예절을 배우잖아요. 이런 예절은 일종의 예의범절에 가깝다고 왠지 보는 것 같아요.

dig up. 캐내다. 네, 땅에서 캐는 거야. To dig it up from the ground. Okay, so let's learn about all the buried treasure that they've found throughout history. Okay, so buried treasure. Let's learn more about buried treasure. Let's begin reading. What is treasure and how do you find it? We're going on a treasure hunt, but how can we tell what is valuable? Gold, silver, and gems are valuable, but what about animal bones and cloth? They may not look like treasure, but they can tell us how people lived long ago. When something has been buried in the ground for a long time, it may change color and shape. Gold stays shiny. Silver turns purple-gray and may break. Iron turns into rusty lumps. Copper and bronze go green. Bones may crumble. Cloth survives only in very hot, very cold, and very wet places. 네, 친구들, 보물이라는 건 정말 뭘까요? What is treasure?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first word and very important word is treasure. 첫 번째 단어인데요. treasure, 보물이죠. 그리고 treasure hunt는 보물찾기. 네, 그래서 친구들 재밌게 뭐 요새도 뭐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보물찾기 게임. 자, 근데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How can we tell what is valuable? 자, valuable is our second word. And this means 귀중한, 뭐 소중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보물이 귀중하고 어떤 보물은 보물이 아니고 귀중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의 뼈 아니면 뭐 천, 옷 이런 것도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페이지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오래된 거, 오래된 물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Alright, 자, gold stays shiny. 자, 금은 항상 반짝반짝 그래요. 은은 silver turns purple gray and may break. 보라 회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iron turns into rusty lumps. 자, iron은 쇠죠. 여기 검, it's a sword. 근데 오래되면은 rusty, 녹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녹슬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좀 흠, 이렇게 그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해지죠. alright. 자, 여기 copper, 네, 구리하고 청동, bronze, 녹색으로. 바뀌어요. Alright. 자, bones. 야, 뼈는 may crumble. 네, 바스러져요. cloth, 천이나 옷은 아주 뜨겁고 아니면 아주 추운 아니면은 아주 습한 네, 그런 데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nyone can find buried treasure, but you need an archaeologist to tell you more about it. Archaeologists study the past using objects that have been dug up. Buried treasure may tell us what happened in the past, when it happened, and sometimes why. An archaeologist's toolkit. On the dig. Trowel. Sieve. Brush. Pegs. String. Recording the treasure. Bag. Label, box, camera, notebook. 네, 보물을 오래된 아주 보물을 찾았는데 이게 보물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네,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So, it says here, archaeologists study the past using objects that have been dug up. 네,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to dig up. 캐내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이게 직업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캐낸 이런 물

물건들, 보물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Alright. 자, 우리 이쪽 옆에 페이지를 보면은 이 고고학자들이 필요한 물건들. So you need a trowel. 자, 모종삽이죠. 자, sieve는 체예요.

0: hand axe, and it's 500,000 years old. You can tell it's a hand axe by looking at the shape of the stone and the sharp point at the top. It was made at a time when people made tools out of stone, not metal. Sharp edge for cutting. Axe held at this end. Flint tools were sharp enough to cut down trees.
1: Alright, 자, 여기에서 친구들 flint란 단어가 나오는데 flint라는 거는 굉장히 딱딱한 돌이에요. 이 돌로 만든 손도끼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세요, 친구들. 이 끝에는 굉장히 날카롭게 끝이 있고 그리고 axe held at this end. 그거로 또 잡은 이렇게 손으로 잡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된 axe냐면요. 500,000 years old. It's so very old, right? 이 시대는 모든 거를 이제 이런 도구를 돌로 만들었어요.
0: Okay, so friends, we learned so much about buried treasure.
1: 자, 이런 보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죠.
0: All right, very good. I hope you enjoyed it, and we will continue the book next time. Take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

0: made the coins. The gold coins were used in a time called the Iron Age.
1: 네, 친구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전을 돈으로 썼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So, what kind of coins? 여기 gold coins, 금화. 네, made of gold. 자, 정말 아주 신기한 이런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they found a leg bone of a cow. 소의 이게 어떤 다리 뼈를 찾았는데, 자, it looked very ordinary.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범하게 보였다. 자, here is our third word, ordinary. 평범한, 평범하게 보였는데, 야, 이 X-ray를 찍었는데 그 안에 20개 금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gold coins, 이런 코인들이 여기저기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 그림을 여기 보면은 the gold coins were made during the Iron Age. 자, 또 다른 시대인데요. Iron Age는 철기 시대. 네, 이때 gold coins가 나타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Alright, so that is it for today. 또 많은 거를 배웠죠. Alright, 자. 우리 그 metal axe 이게 도끼로 쓴 게 아니라 돈으로 썼다. 오, 네, 그리고 이제 gold coins 대해서도 이 정말 이 소뼈에다 넣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Al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reading and please come back for more next time. See you soon.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8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특성들을 영어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특성들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것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은 누군가에게 더 특별하고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 편안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세 개의 선물 상자와 하나만 다릅니다. 뭔가 특별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노트 필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트 필기에서 중요한 내용에 별표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 너무 편안하죠? 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쌤이랑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pecial. special.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special. 이렇게요. 따라해 볼까요? special. 한 번 더. special. 자, special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특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Special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은 여러분이 스펠링 쓰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써봅시다. Special, S, P, E, C, I, A, L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Special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해 볼게요. Today is a special day.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Special day라고 했으니까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겠죠. 생일이거나 뭐 기념일이거나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 a special d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is toy is very special to me. 이 장난감은요, 매우 뭐한 거예요? 특별하죠. 나에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장난감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겁니다. Special, 특별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important. Important.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입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요, 강세를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mportant 써볼게요. I am P O R T A N T. 길이가 조금 있지만 여러분이 스펠링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oday. 나는 오늘 시험이 있는데 important exam이 있어. 어떤 시험일까요? 중요한 시험이죠? 매일 보는 쪽지 시험 이런 거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It's really important to bring your passport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bring your passport라는 것은 여권을 가져오다예요. 여권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뭐하다? 중요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해외여행 갈때 여권 없으면 갈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권을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important 하면 중요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omfortable, comfortable 인데요. 얘도 길이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comfort 하면요. 편안함, 위로 이런 의미예요. 뒤에 able을 붙여서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말은요, 앞에 반대를 의미하는 on만 붙여줘요. 그러면 uncomfortable, 불편한이 되는 겁니다. 자, comfortable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comfortable의 순서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같이 써볼게요. C O M F O R T A B L E 이렇게 쓰면 comfortable. 강세는요,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mfortable 이렇게요. 자, 예문 볼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riends 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랑 함께 있으면?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편안하다. I feel comfortable 하면 나는 편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과 있으면 편안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feel comfortable with my family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These chairs are very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 의자들은 아주 어떤 거예요? Comfortable. 편안한 거죠? 앉았을 때 굉장히 푹신하고 편안한 이런 느낌이 바로 comfortab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용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말해 주세요. 자, 먼저 다른 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Special. Special. 그리고 노트 필기할 때 중요한 것에 표치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영어로 important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요. 편안한 영어로 comfor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영단어들 쓰는 법과 함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9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배우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평범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오른쪽 볼게요. 이 남자아이는 머리가 지금 지끈거려요. 왜 지끈거릴까요?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2 더하기 6,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가볼게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우리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이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특성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에요.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느낌의 단어도 알아둘까요?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같은은 sa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도 알아둘게요. 비슷한이라고 하면 similar, similar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different 조금 긴 단어니까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단어를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여 있죠? DR, F가 두 번이네요. 그리고 E, R, E, N, T 순서대로 써 주었습니다. 자, 써 볼게요. D, I, F, F, E, R, E, N, T. 읽을 때는요, different라고 합니다. 자, 다른인데,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good friends, but very different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very different. 우리는 같을까요? 매우 다릅니다. Very different니까 매우 다른 거죠. 친한 친구끼리도 취향도 다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very different 하면 매우 다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Do you have this shirt in a different color? 자, Do you have this shirt 하면 이 셔츠 있나요인데 어떤 색으로 있나요? Different color니까 다른 색으로 있나요?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A different color 하면 다른 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difficult. difficult. 방금 봤던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방금 단어는요, different, 다른이고요. 얘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difficult. 반대말은 쉬운, easy가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difficult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쓸 때는 difficult, I-C-U-L-T의 순서대로 씁니다. 자, 외우셨나요? 우리 오른쪽에 같이 써봐요. difficult, D-I-F-F-I-C-U-L-T. 읽을 때는 difficult, 어려운이죠? 예문 볼게요. 우리 빈칸 연습해 보겠습니다. English spelling is difficult for me. English spelling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자입니다. 영어 철자가 나에게는 뭐해요? difficult니까 어려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여러분, 여기서 situation이라는 것은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요? difficult situation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가 되는 것이죠. 뭔가 빠져나오기 어렵고 해결책이 잘 생각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A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difficult, 어려운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famous, famous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fam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fame이라는 건요, 유명세. 명성, 이런 의미예요. 뒤에 OUS를 붙였더니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famous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까요? famous, F, A, M, O, U, S 하면 famous, 유명한입니다. 자, 이 famous는 같이 쓰이는 표현 좀 알아둘게요. Be famous for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얘는요, for 뒤에 어떤 원인이 나와서 이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할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amous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나는 만나는데요. 매일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Famous people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 나가 되겠네요. 뭐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고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우리 is famous for 밑줄 쳐볼게요.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죠? 그래서 the city is famous for its mountains 하면 그 도시는요, 산으로 뭐한 거예요? famous. 유명한 거죠. 자,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중요한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다른 색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우리 다른이라는 특성은 어떻게 말해요? 뒤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different. different. 자, 그리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 difficult.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히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유명한이라고 할 때는 famous를 씁니다. 자, 오늘 단어들을 더 오래 기억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Frog Prince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개구리, 개구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개구리와 공주님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빨리 지금 개구리를 집에 돌려보낼까요?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전치사로 말 만들기,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나 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한 말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전치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추측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까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니까 멀리 공주님 일어났는데 이게 누굽니까? 개구리는 안 보이고 왕자님이 보이네요. 개구리 대신에 왕자님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개구리는 있는데 왕자님이 추가로 나타난 걸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개구리는 보이지 않고 왕자님과 이 몰리 공주님이 농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구 골대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이 사랑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친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둘이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틀리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저도 지금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학생 때나 중학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0: 학교에서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맞다, 틀렸다. 물론 잘했다, 수고했다, 아, 어느 정도 잘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점수화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게 90점이다, 85점이다, 이게 이래서 틀렸다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영어는 언어로서 일단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도 아 충분히 틀릴 수가 있구나,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발음은 beside, ask, carriage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어떤 친구들이 읽다 보니까 beside 혹은 beside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과거형을 잘못 읽어서 asked, 원래는 asked 라고 읽는데 asked 라고 읽거나 혹은 carriage인데 carriage 라고 읽거나 이렇게 약간 발음이 잘못되거나 혹은 뭔가 말하기를 하면서 어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쓸 수도 있고 문법이 틀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 틀리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틀리는 거 거기까지만 딱 하고요. 영어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이 틀리는 게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다 수정이 되냐면 바로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은 그 우리가 모델,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글들과 그런 음성들을 많이 듣고 읽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많이 듣고 많이 읽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류가 있든 없든 당연히 맞게 말씀하시려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오류가 생기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Tips for Students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책을 한번 전체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n Molly awoke the next morning, she saw a prince with kind eyes standing beside her bed. "Who are you?" asked Molly. The prince said how a witch had enchanted him to be a frog. Molly broke the spell by keeping her promise. "You do still look a bit like a frog," she said. Molly and Prince Toby became best friends. They saw each other a lot and loved playing basketball, using the golden ball, of course. Then, one day when they were grown up, Toby asked Molly to marry him. Of course, she said yes. After the wedding, they set off for Toby's kingdom in a golden carriage, with crowds cheering along the way.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Hooray!
0: The Frog Prince의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Molly awoke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몰리가 일어났을 때 she saw a prince with kind eyes. 아, 누구를 발견했냐 하면 she, 몰리는 saw a prince, 왕자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왕자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with kind eyes, 이렇게 저처럼 친절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Standing beside her bed. 근데 그 왕자님이 뭐하고 계셨냐 하면 그녀의 침대 beside, 옆에. 옆에 서 있는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보았습니다. Who are you? 누구세요? As Molly. 몰리가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방금 보니까 전치사로 말 만들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치사를 활용하자면 조금 더 긴 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쉽게. 자,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로 말 만들기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문,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I have a book. 나는 여기에 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책을 뭐 어떻게 했는지 혹은 조금 더 뭔가 말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요.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거기에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 my backpack. 책을 가지고 있긴 한데

0: 내 가방 안에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in이라는 걸 적어주면서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죠. In my backpack. 아, 내 백팩에 책이 한 권 있어 라는 것이죠. 자, 이거 또 한번 바꿔볼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어디로부터 온 책이냐면 도서관에서 빌린, 도서관에서 온 책이에요. 자, 그래서 아,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온 책이 아니라 도서관으로부터 빌린 그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어. 그래서 from 뭐뭐로부터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하고 싶은 말, 나는 책이 한 권 있어.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면서 말하는 사람의 그런 의견이나 어떤 내용들을 뭔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I have a book. 난 여기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for you, 당신을 위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 for, 이런 전치사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요. 뼈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덩어리를 좀 덧붙여서 말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he saw a prince, 왕자님을 한 명 봤습니다. Standing beside her bed, 그녀의 침대 옆에 서 있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때까지는 그 개구리가 사실 이렇게 막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개구리도 아니었고 공주님이 생각하기에 아, 뭔가 좀 개구리 내 침대 위에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반전 효과를 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with kind eyes라는 걸 넣어준 것입니다. 뭔가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에 어울리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she saw a prince, 왕자님을 한 명 보았는데요. 근데 그 왕자님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친절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자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런 한 구절을 추가해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The prince said, 왕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How a witch had enchanted him to be a frog. 아, 그 왕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해명이네요. 어떻게 마녀가 had enchanted him, 그를 마법에 걸었는지, to be a frog, 개구리가 되도록 마법에 걸었는지, 아, 뭔가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왕자님 원래는 왕자의 몸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마녀가 개구리로 만드는 거네요. 마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구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개구리인데 이제는 왕자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 거네요. Molly broke the spell. 자, 그래서 몰리가 깨버렸습니다. 무엇을 깼냐면 그 마법을 깼습니다. By keeping her promise. 무엇을 함으로써? 지킴으로써. 그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원래 몰리가 그 황금공을 개구리에게 전해받고는 약속을 처음에는 살짝 안 지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왕이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죠. 이게 바로 왕자님이 걸린 마법을 푸는 그 열쇠, 착착 열쇠였나 봅니다. 그래서 마법을 깨주었습니다. You do still look a bit like a frog, she said. 아, 요거 한번 볼까요? 당신은 여전히 뭐뭐처럼 보이네요. 약간 뭐처럼 보이냐면 개구리처럼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주관적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책 읽는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서 읽는 것도 독서에서 아주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아, 왕자님이 이렇게 멋지게 서 계신데 뭔가 약간 머쓱하고 이제 처음 뵙는 왕자님이고 하니까 당신 아직까지 약간 개구리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라고 농담을, 이 분위기를 좀 몰랑몰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도 독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기 전에 이제 방금 읽은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When Molly awoke the next morning, she saw a prince with kind eyes standing beside her bed. "Who are you?" asked Molly. The prince said how a witch had enchanted him to be a frog. Molly broke the spell by keeping her promise. "You do still look a bit like a frog," she said.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Molly and Princess Toby. 아, 개구리의 이름이 바로 Princess Toby, 토비 왕자님이었습니다. Molly와 Toby 왕자님은 became best friends. 아, 드디어 이제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그 개구리의 첫 번째 소원이었죠. 최고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었다 그랬었죠. They saw each other a lot.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둘은, 이 공주님과 프린세스 토비는 saw each other a lot. 이 서로 서로를 서로 많이 써 보았습니다. 진짜 이런

0: 하는 걸까요? 보고 또 보고 막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계속 보고 보고 또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공주님과 왕자님이 많이 서로서로 만났다로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보다는 많이 보다고 앉아있는데 뭐 보고 또 보고 보고 이게 아니라 많이 만났다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문맥에 따라서 조금 의역하는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love playing basketball using the golden ball, of course.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냐 하면 playing basketball, 농구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Using, 사용하면서 the golden ball, of course. 당연히 그 황금 공을 사용하면서요. Then one day, 그런데 어느 날. When they were grown up,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다 컸을 때, Toby asked Molly to marry him. 토비가 물었습니다. 몰리에게 결혼하자고, 그와 결혼해달라고 물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Of course, she said yes. 당연히 뭐라고 했겠습니까? Princess Molly가 she said yes, yes라고 했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나려나 봐요. 넘어가 볼까요? After the wedding, 그 결혼식이 있은 후에 they set off.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For Toby's kingdom in a golden carriage.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출발했냐면 토비의 왕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타고 갔냐면 in a golden carriage. carriage 하면은 여기는 이런 마차를 의미합니다. 다들 이런 거한 번씩 다 타보셨죠? 자, 그래서 황금 마차. 저희 집에도 여러 대가 있는데요. 이런 황금 마차를 타고 토비의 킹덤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With crowds. crowds 하면은 군중, 우후!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요. 그 다음에 cheering. 여기 뒤에 있네요. cheering along the way. 가는 길을 계속 cheering. 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군중들과 함께. 맞죠? 군중들이 이렇게 쭉서 있었다는 거겠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로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Hooray! 하면은 우후! 만세! 야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네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Molly and Prince Toby became best friends. They saw each other a lot and loved playing basketball, using the golden ball, of course. Then, one day when they were grown up, Toby asked Molly to marry him. Of course, she said yes. After the wedding, they set off for Toby's kingdom in a golden carriage, with crowds cheering along the way.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Hooray!
0: 자, 오늘도 생소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Beside, beside. Molly saw a prince with kind eyes standing beside her bed. Enchant, enchant. The prince said how a witch had enchanted him to be a frog. Spell, spell. Molly broke the spell by keeping her promise. Carriage, carriage. After the wedding, they set off for Toby's kingdom in a golden carriage. Crowd, crowd. Crowds cheered along the way.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눈앞의 오류보다는 영어 자존감 및 성취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혹은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많이 덜 접한다라는 것이겠죠. 무엇에 비해서 우리 모국어, 우리말에 비해서는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당연히 많이 틀리게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읽기 할 때 틀릴 수도 있고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의미 파악을 잘못할 수 있고요. 문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읽기를 할 때 의미 파악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어라는 것을 과목으로 학습으로만 접하다 보니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왠지 오류를 아이가 범하면은 학생이 범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빨리 좀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수정해줘도 되고 가르쳐주셔도 되고 되지만 일단 그거보다는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 자존감 및 성취감입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많이 틀려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좋다. 충분히 실수를 해도 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일단은 아이가 영어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듣고 읽어보고 말해보고 접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또한 정확성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오류 하나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기보다는 혹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주지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아이가 많이 접하고 익숙해지도록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거리 폭파 성경이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빠져들 준비 되셨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hree Billy Goats Gruff. 바로 새로운 책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과연 이 우락부락 염소 삼형제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니까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괴물의 정체는 뭐죠?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 한 가지, 우리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코멘트인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 염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네, 뭔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 볼까요? 이제 이 세 마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총총총 줄지어서 가고 있네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다리를 건너야 되나 봅니다. 뭔가 집이 저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저 반대편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리 밑에 지금 어떤 괴물 같은 녀석이 한 녀석이 앉아 있습니다. 어떡하죠? 뭔가 지금 이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아주 유용한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글을 읽을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자, 문학, 비문학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를 접할 때 하나하나 전부 다 쪼개서 그리고 이렇게 분석해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접해도 이해가 잘 되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산과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많이 챙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그 책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0: 내용과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죠. 영화를 볼 때도 어떤 부분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아주 재밌는 이유는 영화 전체의 스토리가 아주 재밌기 때문이고 그 영화 전체의 내용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볼때 전체 흐름, 전체의 주제, 전체의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무를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로 바로 들어가죠.
1: The Three Billy Goats Gruff, illustrated by Marcela Calderon. Once there lived three Billy Goats Gruff. They loved nothing more than eating grass all day long. Munch. Munch, munch. But it had to be the sweetest, tastiest grass they could find. Time to look for some tastier grass, said the big Billy Goat Gruff to his brothers one day. So they set off along the river. They wandered for miles and miles.
2: Are we there yet?
1: Asked the littlest Billy Goat Gruff.
2: I'm starving.
1: At last, they came to a bridge, and on the other side of it, they saw a lush meadow.
2: That looks delicious, said the littlest Billy Goat Gruff.
3: Yummy, agreed his brothers.
1: But a nasty troll lived under the bridge. He had long, sharp claws and pointed teeth. He liked nothing better than goat for dinner.
0: 자,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Once there lived three Billy Goats Gruff. 한때. 혹은 옛날에 once죠. There lived,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냐면 three, 세 마리의 billy goats. billy goats라고 하면은 숫염소입니다. 아, 수컷 염소들이죠. gruff는 우락부락한, 우락부락한 새 염소, 염소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They loved nothing more than eating grass all day long.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Nothing more than, 자, 뒤에 거보다 좋아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They love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좋아하지 않았냐면 more than, 뭐보다 좋아하지 않았냐면 eating grass all day long. All day long. 하루 종일 eating grass. 풀을 뜯어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은 nothing.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풀 뜯어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염소니까요. 먼지, 우적, 우적, 우적. But it had to be the sweetest, tastiest grass they could find. 근데 그것은 뭐여야만 했었냐면은 가장 달콤하고 가장 맛있고 맛있는 풀이어야 됐습니다. They could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풀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저이 문장에 보니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쓰였는데 저는 그게 지금 보이거든요. 저기 grass랑 they 사이에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쓰인 그 문장에서 그 문장에 나오는 특징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생략이 되었으니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관계 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 한 가지,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주 많이 이 특징에 대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좀 더 쉬운 문장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근데 I bought it yesterday. 근데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영어는 두 문장이 있다면 하나로 줄이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단어가 있다면 단 하나의 단어라도 짧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즉 간략하고 간결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

그것을 어제 샀다 할 때 그것, 바로 그 책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it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it을 없앱니다. it을 없애고 바로 앞에 그 the book, 그 책을 가리키니까 아, 관계대명사 중에서 사물을 가리킬 때는 which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it, it이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더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This is the book과 그 다음에 I bought it yesterday. 이 두 문장 사이에 위치해야 되겠죠. 왜요? 관계, 즉 더해줘야 되니까요. 관계를 맺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저기 문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의 본론. 이렇게 쓰고 나니까 which 다음에 보니까 I bought yesterday라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관계대명사 which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거 I bought yesterday 이 문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요. it, 즉 the book이 있었죠. 더 보기 있었는지 지금 생략을 해둔 것이죠. 이게 위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가 앞으로 갔으니 어떤 일이 생겼냐? 위치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빠진 문장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더 보기 빠진 문장. 그래서 아, 관계대명사가 앞에 쓰여 있다면은 그 뒤에는 무언가 문장 성분 하나, 주어 혹은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위에서 아,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그 특징을 보아하니 원래는 거기 있었지만 그게 빠져서 관계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우리 책에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But it had to be the sweetest, tastiest grass they could find.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맛있고 가장 달콤한 풀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they could find 다음에 제가 지금 별을 그려두었죠. 이 별에 무엇이 와야 되냐 하면 the sweetest, tastiest grass가 와야 되는데 이게 두 번 반복이 되니까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걸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그것을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더해줘야 되니 저기 지금 they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별, 빨간색 별 자리에는 바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could find. 그래서 아,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은 관계대명사 그 이후에 무언가가 하나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Time to look for some tastier grass, said the big Billy Goatcroft to his brothers one day. Time to look for. 아, 찾을 시간이다. 뭘 찾을 시간이냐 하면 좀 더 맛있는 풀을 찾을 시간이다. Said the big Billy Goatcroft. 마지가 되겠죠. 가장 큰 삼형제니까 가장 큰 우락부락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 우락부락 염소가 말했습니다. To his brothers one day. 어느 날 그의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그래서 they set off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그들은 set off, 출발했습니다. They wandered for miles and miles. 1마일, 여기 있네. miles and miles라고 했죠. 마일은, 아, 1마일이 한 1.6km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러면 miles and miles니까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wander, 거닐고 다녔습니다. 자, 여기에서 wander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뭐 거닐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흔히 헷갈리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onder입니다. wonder. wonder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ander은 발음이 일단 좀 다릅니다. wander, 거닐다. 그 다음에 비교해보면 wonder, 궁금해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으면 다 기억이 날 거니까요. wonder, 궁금해하다죠. 궁금해하다는 밑에 궁, 받침이 이응이죠. 그래서 wonder, o입니다. 나머지 스펠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o입니다. wonder, 거닐다. 아, 여기는 이응인 받침이 없죠. 그래서 거닐다.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 a랑 o 그 사이인데 근데 o는 어떻게 하느냐? 아, 궁금해하다 할 때 받침이 이응이니까 궁. 이응이니까 wonder, 궁금해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날 것 같죠? 기억 분명히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Are we there yet? 이제 다 와갑니까? 우리 도착했어? 라고 묻네요. As the littlest Billy Goatcroft, 가장 작은 우락부락 염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little
littler, little list라는 이런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0: 그런 비교급 최상급이랑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Little List는 가장 작은이라는 최상급인데요. 이게 미국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ittle Less List가 되고요. 영국식으로 하자면 Little Littler, Little List가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m starving. 나 너무 배고파 라고 하고 있네요. 나 너무 굶주려서 배고파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세 마리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 강의 전체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알아볼게요.
1: Once there lived three billy goats Gruff. They loved nothing more than eating grass all day long. Munch. Munch, munch. But it had to be the sweetest, tastiest grass they could find. Time to look for some tastier grass, said the big billy goat Gruff to his brothers one day. So they set off along the river. They wandered for miles and miles.
2: Are we there yet?
1: Asked the littlest billy goat Gruff.
2: I'm starving.
0: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At last, 마침내, they came to a bridge. 그들은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And on the other side of it, 그 다리의 반대편에, they saw a lush meadow. 아, 그들은 saw,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lush, lush 하면은 무성한, 막 무성한, 뭐가 무성하게 있었죠? 바로 meadow, 이런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아, 저 풀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와, 무성한 목초지를 저 다리 반대편에서 발견한 것이죠. That looks delicious. 와,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Said the littlest billy goat Gruff. 가장 작은, 가장 어린 우락부락 염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Yummy, agreed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도 와, 맛있겠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agree 하면 동의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ut a nasty troll. 그런데 nasty, 못된, 끔찍한 troll. troll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거인이나 난장이를 의미합니다. 약간 괴물스럽기도 하고요. troll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아주 끔찍한 troll이 lived under the bridge. 아, 그 다리 밑에 보니까 그 끔찍한 트롤이, 그 괴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He had long sharp claws and pointed teeth.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길고 날카로운 이런 발톱과 그 다음에 pointed,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e liked nothing better than goat for dinner. 그는 liked nothing,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Better than 뭐보다 goat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염소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염소를 최고로 좋아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 이 트롤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어떡하죠?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강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t last, they came to a bridge, and on the other side of it, they saw a lush meadow.
2: That looks delicious, said the littlest billy goat Gruff.
3: Yummy, agreed his brothers.
1: But a nasty troll lived under the bridge. He had long, sharp claws and pointed teeth. He liked nothing better than goat for dinner.
0: 오늘도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4: Littlest Littlest Are we there yet? Asked the littlest billy goat Gruff. Starve Starve I'm starving. Lush Lush. The goat saw a lush meadow. Meadow. Meadow. There are flowers in the meadow. Nasty. Nasty. A nasty troll lived under the bridg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글을 읽을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읽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학도 그렇고요. 비문학, non-fic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접하다 보니 하나하나 핀포인트해서 아, 요거는 이렇다. 항상 분석적으로 가르쳐 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사실 내용이 중심이잖아요. 이 전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체. 하나하나. 어떨 때는 그 작은 나무를 놓칠 때도 있어요. 놓쳐도 괜찮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아, 이글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문학이라면은, 픽션이라면은, 아, 등장인물은 누구이고, 굵직굵직한 스토리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A Lush Meadow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Lush라는 거, 그게 무성하니든 듬성듬성하니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아 지금 풀밭에 가서 아이 염소들이 가면서 그 트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되지? 이런 굵직한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 이런 전체의 주제 그리고 전체의 내용 이런 내용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나무보다는 산을 먼저 보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 혹은 학생들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녀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표현들과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 영어 일기를 써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역시 저희의 친구 제임스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오늘은 어떤 일기를 제임스가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It was my first time. It was a new experience. I had lots of fun. Dancing is my new hobby.
0: 아, 제임스한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네요. 바로 댄스입니다. 정말 훌륭한 취미죠? 그래서 오늘 배울 새로운 단어는 바로 취미, 허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의 일기를 쓰기 전에 먼저 제임스의 취미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로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갑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여기서 went는 가다, go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댄스 수업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댄스 수업에 갔습니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my first time. 여기서 was는 뭐뭐 이었다. be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t was my first time. first는 첫 번째, time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my first time. It was my first time. James의 첫 번째 댄스 수업.

0: 이었죠? 다음 문장 볼게요. It was a new experience. 자, 굉장히 긴 단어가 나왔죠? 당황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자, new, 새로운, 새 것이죠?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다음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was a new experience. It was a new experience. 다음 문장 볼게요. I had lots of fun. 여기서 had lots of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had는 가졌다. have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lots of 굉장히 많은 수많은 이라는 단어예요. fun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재미이죠.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문장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had lots of fun 이렇게 문장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볼까요? Dancing is my new hobby. 오늘 배운 단어 나오죠? 바로 hobby입니다. 취미예요. 그래서 James의 새로운 취미가 된 거죠. 춤은 나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Dancing is my new hobby. 같이 읽어볼까요? Dancing is my new hobby. 그렇게 James의 취미 일기가 끝났는데요. 한번 퀴즈를 복습해 볼까요?
1: Hobby, 취미. Hobby, 취미. Lots of, 수많은. Lots of, 수많은. Experience, 경험. Experience, 경험. Dance, 춤, 춤을 추다. Dance, 춤, 춤을 추다. Class, 수업, 반. Class, 수업, 반. First time, 첫 번, 처음으로 해보는. First time, 첫 번, 처음으로 해보는.
0: 자, 퀴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Today I went to a dance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수업, class죠.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오늘 나는 댄스 수업을 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It was a new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experience, 경험이란 단어죠. It was a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t was a new experienc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had blank fun. 자,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수많은 이란 단어, lots of 이죠. I had lots of fun. 같이 읽어볼까요? I had lots of fun.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Dancing is my new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오늘 새로 배운 단어, hobby, 취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Dancing is my new hobby. 댄싱은 새로운 취미입니다. 자, 이렇게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일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2: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It was my first time. It was my first time. It was a new experience. It was a new experience. I had lots of fun. I had lots of fun. Dancing is my new hobby. Dancing is my new hobby.
0: Today I went to a dance class.

0: 나는 오늘 댄스 수업에 갔습니다. It was my first time.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It was a new experience. 그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I had lots of fun. 정말 재밌었어요. Dancing is my new hobby. 춤은 나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오늘은 제임스의 새로운 취미와 댄스에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는 여러분들의 취미에 관련된 일기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들을 써봐도 좋아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일기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1: "북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4: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traditional shoes.
1: Hello everyone, Annie here. Nice to see you back.
2: 혹시 straw shoes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Straw 하면 빨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죠?
1: But no. 빨대 신발, straw shoes는 아니고요. 바로 straw shoes는 우리나라 전통 신발, 지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Korean traditional shoes, 우리나라 전통 신발들을 통해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해요. Let's go! First of all, let's learn about Korean traditional shoes. 먼저 우리나라 전통 신발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전통 신발은 지푸로 만든 짚신, straw shoes도 있고 나무로 만든 나막신, wooden shoes도 있어요. 짚신은 짚을 새끼코와 만들었는데 먼 길을 갈 때도 신고 들리를 할 때도 신었대요. And also, they used to wear it on a sunny day to go on a picnic. 선비들이 맑은 날에 나들이 갈 때도 신었다고 해요. But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나막신은 비 오는 날 신었다고 해요. And to wear it on a muddy day, 비 오는 날 진 땅에서 신기 위해 굽도 있었다고 해요. 나막신은 나무로 만들어서 신축성이 없고 굽이 있어서 조금 불편했지만 버선을 신고 그리고 조심조심 걸으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전통 신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go!
0: Keywords Straw shoes Made of Wooden shoes Heels
1: Keywords First word 맑은 날 신었던 신이 어떤 거라고 했죠? 짚신이죠? 짚신은 straw shoes. 자, R이랑 W가 만나면 조금 어려워져요. 특히 W가 뒤에 있죠? 잘

0: 들어보세요. Straw shoes. One more time. Straw shoes. Excellent. All right. Next word. 자, 만들었다. 집시는 집으로 만들었다. Made of. Okay, let's repeat one more time. Made of. Great job. All right, next word. 비 오는 날엔 뭘 신었죠? 나막신을 신었죠? 나막신은 wooden shoes. 자, wooden shoes에도 W가 들어가요. W가 조금 어렵죠? 같이 연습해 볼게요. W 소리는 w, w 소리가 나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Wooden shoes. One more time. Wooden shoes. Excellent. You're doing great. All right, on to our last word. 자, 나막신은 비 오는 날 신기 위해 굽이 있었다고 했죠? 굽은 heels. 자, 여기에 이가 두 개가 나오면 이 소리가 나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Heels. One more time, slowly. Heels. Great job, everyone. Now let's go make the sentences. Okay, our first sentence. Straw shoes are Korean traditional shoes. 집시는 한국 전통 신발이다. 자, 집시는 straw shoes는 어느 나라 전통 신발이죠? Korean traditional shoes. Let's read the sentence together. Straw shoes are Korean traditional shoes. Excellent. Next sentence. Straw shoes are made of straw. 집시는 지푸로 만들어졌다. 자, 집시는 straw shoes are 만들어졌다. Made of 뭘로 만들어졌죠? Made of straw.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한국말이랑 반대예요. 만들어졌다, 지푸로 이렇게 문장이 가요. Let's listen carefully and repeat. Straw shoes are made of straw. Excellent job! Next sentence. Wooden shoes were worn on a rainy day. 나막신은 비 오는 날 신었다. 나막신은 wooden shoes were 신었다. Worn on 언제 신었죠? 비 오는 날 on a rainy day. 자, 이것도 좀 반대예요. 신었다 비 오는 날에.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게 W 발음이 세 개나 나와요. Listen carefully first. Wooden shoes were worn on a rainy day. 자, 같이 읽어 볼게요. Wooden shoes were worn on a rainy day. All right, last sentence. Wooden shoes had high heels. 나막신은 굽이 있었다. 비 오는 날을 위해서 굽이 있었다고 했죠? 함께 읽어볼게요. Wooden shoes had high heels. Excellent job. Now let's listen to the sentences.
1: Straw shoes are Korean traditional shoes. Straw shoes are made of straw. Wooden shoes were worn on a rainy day. Wooden shoes had high heels. Quiz time.
0: Quiz time! It will be a piece of cake. 식은죽 먹기일 거예요. Okay, our first quiz. Spelling bee. 자, 집시는 지프로 만들어졌죠? 집은? Straw. 자, 뒤에 raw 부분이 있고 앞에 st, s, st, t가 있어요. 뭘까요? St, straw. Great. Alright, next one. 자, 나막신은 비 오는 날 신기 위해서 굽이 있었죠? 굽은 heels. Heels. 자, 이 발음이 길어지면 뭐가 두 개 있다고 했죠? 이가 두 개 있고 heel, l, s, s. 자, 합하면 heels. Okay, let's

Alright guys, I had a lot of fun with you guys.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다양한 문화로 함께 영어를 즐겁게 배우도록 해요. See you again next time. Bye!

0: everyone.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영어 표현도 배워볼까요?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Color.
0: Red, yellow, blue, and green. What are all these? That's right. They're colors. 맞아요. 오늘 노래의 제목은 색깔, color입니다. 오늘은 더 특별히 이 색깔들이 춤 동작을 보여주며 노래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Let's sing together.

0: 컬러 잘 들어보았나요? 색깔들이 나타내는 동작들 따라해 보았어요? 좋아요. 동작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과 또 여러 개의 단어들을 저와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으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 합니다. 힘을 내요. 일어서다.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tand up. 일어서다. Stand up. Stand up. Very good. 다음 단어도 볼까요? 헛들, 헛들. 우리도 달려볼까요? 운동장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urn around. Turn around. 한번 더요. Turn around. Excellent. 좋아요. 다음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은 팔을 쭉쭉, 뻗고 있네요. 앞으로, 옆으로, 위로. 팔을 뻗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Stretch up. Stretch up. 팔을 뻗다. Stretch up.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폭신한 소파에 편히 앉아 쉬고 있네요. 여러분도 앉고 싶다고요? 앉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it down. Sit down. 앉다. Sit down. Nice. 다음 단어는요. 높은 건물, 높은 하늘.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로를 나타내는 단어는요. Above입니다. 위로. Above. Above. That was awesom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야겠죠? 또 노랫말에 나온 다양한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Stand up.
0: 일어서다.
1: Turn around.
0: 한 바퀴 돌다.
1: Stretch up.
0: 발을 뻗다.
1: Sit down.
0: 앉다.
1: Above.
0: 위로.
1: High.
0: 높이.
1: Head.
0: 머리.
1: Red.
0: 빨간색.
1: Yellow.
0: 노란색.
1: Blue.
0: 파란색. 자, 이제는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신나게 따라 익혀 보겠습니다. Let's start. 다리를 쭉 펴고 일어선다면 stand up, stand up. 둥글게 한 바퀴 돈다면 turn around, turn around. 쭉쭉 팔을 뻗는다면 stretch up, stretch up. 소파에 앉는다면 sit down, sit down. 높이 높이 위로 above, above. That was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을 읽으러 가볼까요? 네, 색깔들이 보여주는 동작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저 함께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일어서요. 일어서요가 stand up이었죠? Red, yellow, blue and green stand up. Red, yellow, blue and green stand up. Good job. 다음 문장이에요. 좀 길어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한 바퀴 돌고 머리로 높이 팔을 뻗어요, 입니다. Red, yellow, blue, and green, turn around and stretch up high above your head.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앉아요입니다. Red, yellow, blue, and green. Sit down. Red, yellow, blue, and green. Sit down.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볼까요? Color, here we go.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일어서다, stand up, 앉다, sit down 이 표현들을 기억해 두면 참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u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영어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오늘은 주말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weekend activitie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Monday Where are you going? I can talk about what I did last week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타다! 먼저 그림을 함께 보시죠. 그림을 보면은 우리 outdoor shop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등산용품 파는 매장 앞에 우리 친구들이 서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보니까 배낭을 이렇게 손에 쥐고 지난 주말에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손에 들고 있는 배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등에 메는 가방이라고 해서 backpack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ackpack. Backpack. Backpack. Very good. 이 backpack, 배낭은 책가방도 backpack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낭이 어떤 상태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젖어있는 상태예요. 젖어있다, 젖은은 wet라고 합니다. 물이나 비에 젖은 상태를 말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wet, wet, wet. Very good.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일단 the backpack is wet, right? 자, 그러면은 뭐 하면서 이렇게 가방이 젖었을까요? 아, 이 생각 주머니를 보니까 하이킹을 갔나? 등산을 갔나? 네, 이렇게 자연이나 산속을 걷는 그런 활동을 등산,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이킹, 하이킹, 하이킹. 네, 이렇게 하이킹, ing로 끝나는 activity는 go랑 같이 많이 써서 go hiking이라고 한다는 것, 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도 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옵시다.
1: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0: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1: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0: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1: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0: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2: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 Where are you going? 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죠. Where를 썼으니까 어디?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Are you going? 이렇게 ing, 현재 진행형을 써서 어디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향하고 있는 길, 뭐 무엇을 하러 가는 중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네, 그래서 친구가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붙잡고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going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going으로 답을 하면은 아주 정답이겠죠. 그래서 I'm going to 땡땡 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어디 어디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 가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해볼까요? 가게, 그러니까 I'm going to the store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m going to the store. I'm going to the store. I'm going to the store. Excellent. 그리고 우리 이제 주말 활동을 한번 제안하는 그런 표현을 복습해 볼게요. 우리 뭐뭐 하자라는 거 굉장히 유용한 표현. Let's something. 그러니까 let's go. 뭐뭐 가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번 주말이니까 this weekend를 쓰고 그래서 let's go 땡땡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라고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등산은 이렇게 ing를 쓰는 그런 activity입니다. 그래서 let's go hiking this weekend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 등산, hiking 말고 또 이렇게 ing를 쓰는 이런 outdoor activity, 이 외부 활동은 뭐 swimming도 있고요, skiing도 있고요, shopping도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Let's go hiking this weekend.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퀵하게 quiz 풀고 갈게요. 첫 번째 quiz.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늘 아침 내 신발이 젖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My shoes got 땡땡 this morning. 자,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젖었다 라는 젖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My shoes got wet this morning. My shoes got wet this morning. 네, wet는 비나 물에 젖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갈게요. What is the boy holding? 자, 이 질문은 그럼 이 남자친구, 이 남자아이는 무엇을 들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backpack. 2번, shoes. 3번, clothes. 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3, 2, 1. 맞아요. 등에 매는 가방. 그래서 backpack였습니다. 모두 다 맞췄나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맡을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 가게에 가는 중이야. 지난 주말에 내 배낭이 젖어서 새 것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말들을 다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처음에는 가게에 가고 있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store 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my 땡땡 got wet last weekend. 네, 지난 주말에 내 배낭이 젖었어. So I need a new one. 그래서 나

0: 것이 필요해. 자,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무엇이 젖었나요? 3, 2, 1. 네, backpack였죠? 네, 그럼 친구들 저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이구야,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등산을 갔는데 네네 비가 왔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I 땡땡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네네 비가 왔어 the whole time 네네. 그러면 I 땡땡 하고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난 등산을 갔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으로. I went hiking. 네, go hiking의 과거, went hiking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할게요.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 이번에는 날씨가 맑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Sure. I hope it's 땡땡 this time.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sunny. 날씨가 맑은 거니까 sunny로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Good job. 이제는 역할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 역할을 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제게 할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 가는 중이야? 어디 가는 중이야? 우리 이 표현 배웠죠? 자,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 가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땡땡. 네.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Going. Go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자, 따라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I'm going to the store. My backpack got wet last weekend. So I need a new one. 네,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아이고, 저런,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Oh no, 이런 저런을 oh no 라고 하죠. 자, what did you do? 땡땡.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지난 주말이니까 last weekend. 지난 주말. 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Oh no.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네,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전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I went hiking, but it rained the whole time.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안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다시 등산 가자. 땡땡. Hiking again this weekend. 자, 가자! 라고 제안해 주세요. 3, 2, 1. 네, 같이 가자! 우리 하자! 라고 제안하는 건 Let's go! 라고 해야 되겠죠? 네,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따라해 보세요.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Let's go hiking again this weeken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할게요. Sure. I hope it's sunny this time. 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지난 주말에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복습해 봤어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라는 질문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지난 주말 이야기를 한번 영어로 답해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1: "기다리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날씨가 아주 덥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날씨와 그리고 그때 내가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the weather.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Tuesday It's too hot. I can talk about the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차다! Here's the picture. We have two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right? One is sunny and one is rainy.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날씨가 보이는데 어떤 단어들을 우리 복습할까요? 먼저 왼쪽에 sunny한 날씨에 뭘 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있죠? 자, 땀을 흘리는 건 영어로 sweat라고 합니다. 네, 땀을 흘리다도 되고 땀, 그냥 땀을 sweat라고 하기도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sweat, sweat, sweat. 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 배운 건데. 자, 두 번째 단어, pour. pour는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해당되는 건데 네, 비가 쏟아지다 할 때 pour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이건 물이나 음료가 이제 쏟아지다, 엎어지다 할 때 pour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도 그거를 비유해서 pou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pour, pour, pour. Very good. 그리고 비가 오면 바닥이 어떻게 돼요? 미끄러워지죠? 그래서 미끄러운은 slippery. 네, 그래서 미끄러운 길은 slippery road라고 하는 거 다 기억나시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slippery, slippery, slippery.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몸이 젖었어요. 그러면 추워지잖아요. 그때 몸이 어떻게 돼요? 떨리죠? 이거는 shiv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hiver, shiver, shiver. 네, 이렇게 단어들도 다 복습해 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It's too hot. I'm sweating.
2: Keep your hat on. The sun is very strong.
1: Oh, look, it's pouring now.
2: Let's go inside.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1: The wind is cold,

0: I'm shivering.
1: Here, put on my jacket.
2: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 복습할 표현, I'm 땡땡입니다. I'm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뭐 행동이나 아니면 나의 상태를 얘기하고 싶을 때 I'm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많이 쓰죠. 자, 근데 오늘은 우리 날씨 관련된 표현들을 복습하는 거니까 그럼 날씨로 인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나 땀이 나고 있어, 나 땀이 나 라는 상태를 말할 때는 우리 아까 배웠죠? 땀, 땀을 흘리다 는 sweat. 근데 나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ing를 붙여서 I'm sweating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I'm sweating. I'm sweating. I'm sweating. Very good. 그리고 더울 때 땀이 나는 거 말고 또 아우 더워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내가 정말 녹을 것처럼 더워 라는 표현을 우리 저번에 배워봤었어요. 자, 녹다. 녹다는 melt였어요. 근데 내가 녹을 것 같이 지금 너무 그렇게 더운 상태야 를 또 역시나 ing를 붙여서 I'm melt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m melting. I'm melting. I'm melting. 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도 우리 배웠던 표현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서 keep your 땡땡 on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네, 땡땡을 계속 쓰고 있어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자, keep는 어디에 계속 두고 있다, 계속 두다 라는 단어이죠. 근데 on, keep, 땡땡, on 이렇게 내 몸 위에 계속 지니고 있어라 해서 그 말인즉슨 무엇을 계속 쓰고 있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모자를 이 빈칸에 넣어서 keep your head 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네, 더운 날씨에 keep your head on. 자, 마지막 이제 표현은 우리 날씨를 표현하는 거예요. It's 땡땡 now. 그래서 우리 날씨를 말하고 싶을 때는 주어가 it's, it is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어.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 이렇게 바가지에서 물을 붓듯이 쏟아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 pour를 넣어서 it's pouring now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pouring now. It's pouring now. It's pouring now. 이에 반대로 자, 지금 보슬비가 오고 있어 라는 표현도 우리 저번에 배웠었어요. 이 단어는 sprinkle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조금씩 뿌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해서 it's sprinkling now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t's sprinkling now. It's sprinkling now. Very good. 우리 이렇게 표현들 복습해봤으니까 퀵하게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미끄러운 길 조심해. 자, watch out for the 땡땡 road. 미끄러운 길, 자, 기억하세요. 3, 2, 1. 네, slippery road.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따라해보세요.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Very good. 미끄러운 길 항상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quiz. What is the girl doing in the picture on the right? 네,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 여자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1번, she's laughing. 하하하. Number 2, she's sweating. Number 3, she's shivering. 자, 이 세 개 중에 무엇일까요? 3, 2, 1. 네, 오른쪽 그림에서는 shivering, 몸을 떨고 있어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여자친구 역할을 맡을게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햇볕이 쨍쨍, 지금 너무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할게요. Oh, it's too hot.

sweating.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자 계속 쓰고 있어. 햇볕이 아주 강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땡땡 your hat on. The sun is very strong. 네, 햇볕이 굉장히 강해. 근데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Keep가 들어가서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Keep your hat on. The sun is very strong. 근데 날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Oh, look. It's pouring now. 그래서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가자. 미끄러운 길을 조심해. 라고 말을 합니다. Let's go inside. 안으로 들어가자. 땡땡 for the slippery road. 미끄러운 길 조심해. 자, 조심해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3, 2, 1. 네, watch out. Watch out라고 하죠.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하면은 미끄러운 길을 조심해.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go inside.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몸이 떨려. 그죠? The wind is cold. I'm shivering. 그래서 여러분이, 자, 내 재킷을 입어. 라고 말을 합니다. Here. 자, here. 땡땡. My jacket. 네, 옷을 입어.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Put on. 그래서 put on my jacket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ere. Put on my jacket. Good job. 자, 이제 우리는 역할을 바꿔볼 시간이에요. 이제는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 이제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아, 너무 더워. 땀이 나.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너무 더워. It's too hot. I'm 땡땡.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Sweating. 네, 땀이 나고 있다. Sweat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It's too hot. I'm sweating. 그래서 제가 모자 계속 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Keep your head on. The sun is very strong. 근데 또 날씨가 바뀌었어요.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일단, 봐. Oh, look. It's 땡땡 now.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질 때는 뭐라고 하죠? 3, 2, 1. Pouring. 네, 정말 바스켓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물이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해서 pouring이라고 하죠. 따라해 보세요. Oh, look. It's pouring now.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s go inside.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그랬더니 여러분이, 바람이 차가워. 몸이 떨려. 라고 말을 해요. 바람이 차가워. 바람은 the wind. 근데 차가우니까 the wind is cold 라고 하면 되는데, 몸이 떨려. 몸이 부들부들 떨려. 자, 어떤 단어였죠? 3, 2, 1. Shiver. 그래서 나는 몸이 떨린다. 그러면 I'm shivering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The wind is cold. I'm shivering. 그래서 제가, 자, 내 재킷을 입어. 라고 답을 하죠. Here. Put on my jacket.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다양한 날씨에 대해서 복습해 봤죠? 더운 날씨, 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씨, 그리고 바람이 추운 날씨, 여러 가지 상황을 복습해 봤는데, I'm shivering, it's pouring. 이렇게 날씨를 보고 여러분도 한번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문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표현을 복습해 봅시다.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solve problems and offer help.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Wednesday My pencil case is broken. I can ask for and offer help.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Here's the picture. 타다! 아이고야, 우리 여자친구가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죠? 물건들도 이렇게 바닥에 있고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가 offering help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단어들을 조금 복습해 볼게요. 먼저 발이 걸리다 라는 단어를 우리 저번에 배웠었는데 발이 걸리다는 trip입니다. 이 trip는 맞아요. 여행이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동사로 썼을 때는 발이 걸리다 라는 아주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rip, trip, trip. 네, 그래서 I tripped 하면은 발이 걸렸어요. 근데 발이 걸리면 또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다는 fall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우리 fall 하면은 가을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또 동사로 쓰이면 넘어지다, 어딘가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fall, fall, fall. Very good.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이렇게 물건들이 바닥에 아이고야 떨어져서 부서졌어, 망가졌어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단어예요. broken. 자, broken은 break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break는 이제 무언가를 망가뜨리다, 부서지다 이런 그 표현의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근데 broken은 이미 부서진, 이미 망가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broken, broken, broken. 네,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 이 broken 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fix. 고쳐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고치다, 수리하다는 fix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fix, fix.

0: 네. 우리 단어들도 복습했으니까 그럼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Oh no! Are you okay?
2: I tripped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1: Can I give you a hand?
2: Yes, please. What do I do now?
1: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2: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우리가 복습해야 할 표현 바로 땡땡 is broken입니다. 우리 broken 아까 배웠죠? 뭔가 망가져 있는 상태, 부서진 상태를 brok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땡땡이 망가졌어를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is broken 앞에 주어에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넣어서 무엇이 망가졌다, 고장났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 오늘은 필통이 망가졌어라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 필통이 망가졌어. 그럼 내 필통은 My pencil case. 그러니까 my pencil case is brok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My pencil case is broken. My pencil case is broken. My pencil case is broken. Very good.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도와줄까라고 먼저 제안하면 굉장히 멋진 친구이겠죠? 그때 유용한 표현, Can I give you a hand?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손을 줄까? 라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되는데, 이건 정말 그냥 내 머릿속에 말 그대로 내 도움의 손을 뻗어서 내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말해 보세요. 그래서, Can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질문이에요. 자, Can I give you a hand?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따라해 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Can I give you a hand? Very good.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거 역시 내가 뭐뭐 해줄게 라고 굉장히 따뜻하게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let me 땡땡 for you. 그래서 내가 뭐뭐 해줄게. 내가 뭐뭐 하게 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 수 있게 해줘. 라고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표현을 빈칸에 넣어서 let me fix it for you.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고쳐주게 해줘. 라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 우리 복습해왔으니까 그럼 퀵하게 퀴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put the words in order. 네, 올바른 순서대로 이 단어들을 놓아주세요. 내가 고쳐줄게. 지금 방금 배웠던 표현이죠? 뭐였는지 한번 다시 기억력을 되살려서 3, 2, 1. 자, 내가 뭐뭐 해줄게라는 것은 일단은 let me가 나와야 되겠죠? Let me. 근데 고쳐줄게니까 고치다. 그래서 let me fix it.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그러면 for you. 그래서 let me fix it for you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갈게요. Why is the girl crying? 왜 여자아이가 울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Number one, she tripped and fell. Number two, she fell from a chair. 이 의자에서 떨어졌대요. Number three, she took a trip to Japan. Took a trip, 그러니까 여행을. 일본으로 갔대요. 자, 어떤 게 답일까요? 3, 2, 1. 너무 쉽죠? 제가 다 답을 드렸어요. Number 1입니다. She tripped and fell. 네,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우리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아이가 되어볼게요. 여러분이 여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바닥에 이미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괜찮아? Oh no, are you okay? 그래서 여러분이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 내 필통이 망가졌어.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자, 발이 걸려 넘어졌어. I 땡땡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내 필통이 부서졌어. 망가졌어. 자, 그러면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tripped. trip에 이제 과거형으로 써서 trip, 내 발이 걸어 넘어졌다. 걸려서 넘어졌다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tripped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give you a hand? 그랬더니 여러분이, 부탁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부탁해는 yes please 하면 되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는 what 땡땡 do now.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what do I do now? 였어요. 나 이제 어떡하지?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What do I do now? 네, 그랬더니 제가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마워, thank you, that's so 땡땡 of you. 너 정말 좋다, 너 정말 친절하다라는 뜻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3, 2, 1, that's so nice of you 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Good job. 자, 이제 우리 역할을 바꿔볼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여자아이가 될 테니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보세요. 이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괜찮아? 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Oh no, are you? 땡땡,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자, 3. 2, 1. 네, are you okay? 혹은 are you alrigh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are you okay? 이렇게 갈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Oh no, are you okay?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tripped and fell. My pencil case is broken.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도와줄까? 라고 멋진 표현을 하는데요. Can I give you 땡땡? 자, can I help you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표현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다라는 의미에서 can I give you a hand? 였죠? 따라해 보세요. Can I give you a hand?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해. Yes, please. What do I do now?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을 하면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Let me 땡땡 for you. 자, 내가 고쳐줄게. 자, 말해보세요. 3, 2, 1. 네, fix it. Let me fix it for you. 기억나시죠? 따라해보세요.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그래서 제가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끝이 나요. Thank you. That's so nice of you. Wow,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오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와주는 표현을 복습해 봤어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Can I give you a hand? 라고 따뜻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때 자신의 상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나요? 오늘은 건강 상태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다시 연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health.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Thursday I have a headache. I can talk about health problem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네, 그림을 보면 the boy is at a hospital. 네,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 보니까 머리가 아픈가 봐요. 머리가 아프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일단은 두통, 두통은 영어로 headache라고 합니다. 여기서 head는 머리, 그리고 ache는 통증이죠. 욱신욱신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head, 머리와 함께 쓰면 두통, 그리고 배, stomach, 와 같이 쓰면 stomachache, 복통, 그리고 이, tooth와 같이 쓰면 toothache, 치통이에요. 이렇게 유용한 그런 단어인데 일단 우리 머리 아픈 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headache, 따라해보세요. headache, headache, headache. Very good. 네, 두통은 headache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통이 있을 때 우리 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fever. 자, 따라해보세요. fever. fever. fever. 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체온을 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체온은 영어로 temperature. 네, temperature는 뭐 물이나 사물 아니면 뭐 기온 이런 사물 다른 것의 온도를 말할 때도 temperature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온도, 체온도 temperatur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I have a headache.
1: Oh dear, do you have a fever?
2: I think so. I feel hot.
1: Let's check your temperature.
2: Is it high?
1: A little. You need some res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복습할 표현. I have 땡땡.

I have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오늘은 건강 상태에 관련된 표현들이니까, 저의 증상, 나의 증상에 대해서 말할 때 유용한 표현으로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 빈칸에 증상을 집어넣으면 나는 이러한 증상을 갖고 있었대, 몸 상태가 이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패턴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두통이 있어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나 머리 아파, 나 두통이 있어는 I have a headach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네. 나 두통이 있어. 이렇게 증상을, 갖고 있는 증상을,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근데 나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또 다르게 말을 할수 있어요. 나 머리가 아파. 진짜 말 그대로 두통을 갖고 있어가 아닌, 나 머리가 아파.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파라는 우리 단어 hurt도 예전에 배웠었던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my head hurts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 머리 아파, 두통이 있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Very good. 그러면 이번에는 이 증상을 너는 갖고 있니?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Do you have 땡땡? 그래서 이 빈칸 안에 증상을 넣으면 너는 그 증상을 갖고 있니? 뭐 몸이 그러하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열이 나니? 너는 열을 갖고 있니? 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빈칸에 열을 넣어서 Do you have a feve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Very good. 자,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는 내몸 상태를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기분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 feel, 여기서 feel은 느끼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아픔 증상을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뜨거워. 내가 몸이 열이 나고 있어서 몸이 뜨거워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I feel hot. 따라해보세요. I feel hot. I feel hot. 네. 그러면 뜨거운 게 아니라 만약에 나 어지러워.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어라고 하면 I feel dizzy라고 하면 되겠죠? I feel dizzy. I feel dizzy. Very good. 자, 몸 상태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 복습해 봤는데, 그럼 퀴즈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나 복통이 있어. 이제 두통이 아니라 복통이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해줬는데, 복통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I have a stomach ache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stomach ache.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또 넘어가 볼게요. What is the doctor trying to check? 자, 여기서 의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number one, 1번은 his ear, 귀를 보려고 하나. Number two, his temperature, 그의 체온. 네, 3번, his stomach, 그의 배. 자, 정답은 뭘까요? 3, 2, 1. 원. 네. 지금 체온계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 체온을 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 2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들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the patient, 환자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the doctor, 의사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제가 먼저 저의 증상을 말해 보겠습니다. I have a headache. 그랬더니 의사인 여러분이 저런 열이 나니? 라고 물어보세요. 저런, oh dear, do you have 땡땡? 열이 나니? 너는 열을 갖고 있니? 자,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3, 2, 1. 네. 그 열을 갖고 있니? 열이 나니?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Oh dear. Do you have a fever? Very good. 그래서 제가,
I think so. I feel hot. 라고 저의 몸 상태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체온을 재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체온을 재보자. Let's check your 땡땡.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체온은 영어로 temperature. 맞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Let's check your temperature. Very good. 체온을 재다는 체온을 확인하다. 그래서 check your temperatur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Is it high? 걱정되네. 높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조금 너는 좀 쉬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a little. 그쵸? A little 이라고 말을 하고 you need some 땡땡. 자, 휴식을 좀 가져야 돼. 넌좀 쉬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3, 2, 1. 네. 휴식. 쉬다는 rest. rest였죠? 자, 따라해 보세요. A little. You need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가져야 돼. 넌 휴식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Good job. 자, 우리 이제는 역할을 바꿔볼 시간이에요. 제가 the doctor, 의사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patient, 환자가 되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증상을 먼저 말해 보세요. 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 말은즉슨 전 두통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I have 땡땡. 자, 두통. 두통을 갖고 있다. 두통이 있다. 자, 3, 2, 1. 네, 두통은 a headache 였습니다. 그래서 난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는 I have a headache.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headache. 네, 그래서 의사인 제가 Oh dear.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뜨거워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I think so. 그죠? 그런 것 같아요. I 땡땡 hot. 네, hot는 뜨겁다. 근데 나는 뜨겁다고 느끼다예요. 자, 해보세요. 3, 2, 1. 네, 느끼다니까. Feel. I feel hot.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 think so. I feel hot. 그래서 또 의사인 제가 Let's check your temperatur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Is it? 땡땡. 높다. 높은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높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high. 이죠? Is it high?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낮다는 Is it low?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Is it high? 저는 이제 안심을 시켜주려고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쉬어라 라고 의사로서 당부를 합니다. A little. You need some rest. 네, rest는 쉬다, 휴식. 그래서 너는 쉴 필요가 있다,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You need some rest. Very good. 여러분,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나의 아픈 몸 상태를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표현을 복습해 봤어요. 몸이 아플 때는 I have a headache. I feel hot.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도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걸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어떤 장소로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오늘은 교통수단과 또 길을 찾아가는 표현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transportation.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6 Friday How do we get to the museum? I can ask and answer how to get somewhe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볼게요. 차다! 그림에는 우리 아빠와 딸이 함께 손을 잡고 지하철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그럼 지하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지하철은 영어로 subway. 네, 지하에 뚫려있는 길을 통해서 다니는 기차. 그래서 subway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영국에서는 subway라고 안 하고 tube라고 한대요. 이렇게 tube처럼 길다란 길을 통해서 이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tube라고 한다는 점. 재미있죠? 자, 그럼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subway. subway. subway. Very good. 그럼 우리 지하철역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우리 환승도 많이 하잖아요. 환승하다는 영어로 transfer라고 합니다. 원래 이 transfer는 옮기다, 이동하다 라는 넓은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바꾸다, 전학을 가다 할 때 transfer school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다 라고 해서 환승하다 할 때 transfer 라고도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transfer, transfer, transfer. Very good. 그리고 stop, stop이라는 단어도 우리 교통수단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왜냐하면 stop은 정지, 멈추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지하철이나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아니면 승객들이 내리기 위해서 멈추는 곳, 그 말은 즉슨 정류장, 정거장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stop. Stop. Stop.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복습했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How do we get to the museum?
2: We take the subway.
1: How long does it take?
2: It takes about 30 minutes.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1: Oh, this is our stop.
2: Right. Let's get off now.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 우리 무엇일까요? 자, how do we get to 땡땡입니다. 우리 땡땡에 어떻게 가?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지 아니면 어떤 길을 택하는지를 물어보는 대표 표현입니다.

이에요. How, 어떻게, 그래서 how do we get to, 땡땡 하면은 그곳에 어떻게 우리가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박물관에 어떻게 가?로 연습해 볼게요. 박물관을 빈칸에 넣어서 how do we get to the museum? 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How do we get to the museum? How do we get to the museum? How do we get to the museum?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바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자, we take 땡땡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땡땡 타고 가. 그래서 여기에서 take는 원래는 우리가 뭐 어디에서 가져가다, 가지다 라는 의미로 take를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타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타고 가 하면은 we take the subway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We take the subway. We take the subway. We take the subway. 네. 지하철이 아니라 택시면 we take a taxi. 버스면 we take a bus. 라고 하면 되겠죠? Very good. 그럼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표현은 we have to transfer to 땡땡 입니다. 우리는 땡땡으로 갈아타야 해. 그래서 이 빈칸에 역 이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통수단을 넣어서 우리는 이것으로 갈아타야 해.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우리는 전철을 타고 있다가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네, 여기서 have to는 우리는 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line 3 3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해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Very good. 자, 우리 표현들도 복습했으니까 코익하게 quiz 풀고 갈게요. Quiz number 1. Fill in the blank. 네, 빈칸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버스로 갈아타야 해. We have to 땡땡 to the bus. 그러면 여기에서 갈아타다, 환승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네, 방금 우리 배운 표현이죠. We have to transfer to the bus. 네, 그럼 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있다가 버스로 갈아타야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Very good.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갈게요. Put the words in order. 네, 단어들을 올바르게 나열해 주세요. 여기가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야 라는 의미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3, 2, 1. 네, 일단 여기가 우리 내릴 정거장이야. 그러니까 여기니까 This, 그죠? This is 하고 우리가 내릴 정거장. 그 말은즉슨 우리의 이제 정지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This is our stop 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stop. 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This is our stop 하면은 여기서 내리자라는 말이 되겠죠?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인 제가 이제 딸 역할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저의 아빠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그럼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How do we get to the museum? 네. 그러면 아빠인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 We, 땡땡, the subway.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Take. 네. 우리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타다는 take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우리 아까 방금 복습했었죠? 그래서 we take the subway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We take the subway.
네, 지하철을 타고 가라고 아빠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0: 물어봐요.
1: How long does it take?
0: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약 30분이 걸려. 우리는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라고 또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 30분 걸려는 영어로 It takes about 30 minutes 예요. 그죠? 우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해도 take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It takes about 30 minutes 하고 We have to 땡땡 to line 3.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자, 갈아타다. 뭐라고 할까요? 3, 2, 1. 그쵸. 환승 and transfer 라고 우리 배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Oh, this is our stop. 그래서 여러분이, 맞아. 이제 내리자.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요. 자, 맞아. Right. Let's 땡땡 now. 자, 우리 교통수단에서 내리다라는 표현도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나나 몰라요. 3, 2, 1. 네, 교통수단에서 내릴 땐 get off. 네, 타다는 take. 내릴 땐 get off로 말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Right. Let's get off now. Good job. 자, 이제 우리 역할을 바꿔볼 차례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빠가 될게요. 그럼 여러분이 딸이 되어서 대화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겠죠? 딸이 되어서, 아빠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요. 박물관에 어떻게 가요?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땡땡, do we get to the museum? 이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가요?니까 이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How? How do we get to the museum?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How do we get to the museum? 네. 이 질문에 아빠가 이렇게 답을 해요. We take the subway. 그랬더니 딸인 여러분이 또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how long이 나왔어요. 그죠? How long does it?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 할때 굉장히 또 유용한 단어라고 배웠는데 3, 2, 1. take였죠? 네. 몇십 분 걸려 할 때도 이제 it takes about 30 minutes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어볼 때도 how long does it take?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How long does it take? Excellent.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We have to transfer to line 3. 그랬더니, 이제 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가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야. 정거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Oh, this is our 땡땡. 정거장.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된다. 말을 어떻게 할까요? 3, 2, 1. Stop. 네, stop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Oh, this is our stop.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Right. Let's get off now. Very good.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는 방법과 또 걸리는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복습했어요. How do we get there? How long does it take?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보고 답해 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ave you made any new friends this summer?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새로운 친구 사귄 사람 있나요? 있다면 can you introduce them to me in English? 영어로 소개할 수 있나요? 우리 저번 학기 때 배웠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 한 번 더 열심히 연습하면 좋고요. 저 기억 다 나요 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완벽하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1: Week 26. Monday. Introducing my friend. I can introduce my friend.
0: All right,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they're talking on the phone. 지금 통화 중인데요. 자, 이 여자아이가 지금 귀신, 유령을 가리키면서 이 유령을 introducing, 소개를 하고 있는 통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령, 귀신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Ghost, ghost. Good. 자, 우리 이 유령의 표정을 함께 볼까요?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령인 것 같나요? 굉장히 발랄해 보여요. 우리 발랄한, 쾌활한이란 뜻 읽어볼까요? Cheerful, cheerful. Very good. 자, 우리 이 유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he doing? 아, 지금 장롱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읽어볼까요? Hide and seek. Hide and seek.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함께 들어볼게요.
2: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1: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2: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1: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2: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1: He sounds very cute.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Let me, my friend, Boo. 자, Boo라는 이름을 가진 내 친구를 소개할게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let me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제가 무엇무엇 할게요. 누구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내 친구 Boo를 소개할게. 자, 여러분 우리 소개하다 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introduce입니다. 우리 문장도 읽어봐야겠죠? Let me introduce.

introduce my friend Boo. One more time.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Very good. 두 번째 표현 볼까요? He looks like with big round eyes.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우리 look like라는 표현인데요. 주어, 그 다음에 look like가 들어가고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처럼 생겼다. 친구를 소개할 때 외모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그는 커다란 동그란 눈을 가진 떠다니는 하얀 담요처럼 생겼어요. 꽤 자세한데요. 자, 떠다니는 하얀 담요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바로 a floating white blanket이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the sentence. 읽어볼까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한 번 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Very good.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He is very and enjoys hide and seek. 자, 여러분, hide and seek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숨바꼭질이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앞부분이에요.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하다. 보통 성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enjoy라는 단어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 하는 것을 즐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빈칸 채워야겠죠? 그는 매우 쾌활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을 즐겨입니다. 쾌활한이라는 단어 배웠죠? cheerful이고요. 그 다음에 숨바꼭질을 하다는 playing이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Great work, everyone! Now it's quiz time! 우리 첫 번째 퀴즈 풀어볼까요?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그 괴물은 거대한 감자처럼 생겼어요. 자, 뭐뭐처럼 생겼어요. Looks like가 들어간 표현이죠. 거대한 감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 거대한은 giant, 감자는 potato. A giant potato가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The monster looks like a giant potato. Very good. Our next quiz. 문제 읽어볼까요? What is Boo doing? 우리 Boo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number one, he's talking on the phone. Number two, he's playing hide and seek. Number three, he's sleeping on the wall. What's the answer?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wo. He's playing hide and seek.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 분은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Number three는 벽에 기대고 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Well done,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속에 들어가서 roleplay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하고 연습부터 해봐야겠죠? 우리 문장들을 같이 읽어봐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내 친구 Boo를 소개할게. A ghost? 유령? What does he look like? 그는 어떻게 생겼어? 자, 여기서 어떻게 생기다 look like가 표현이 들어갔었죠? 다음 문장 볼까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그는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떠다니는 흰 담요처럼 생겼어. 다음 문장 볼까요?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서워? 대답 볼까요? No, he isn't. 아니, 그렇지 않아.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그는 굉장히 쾌활하고 숨바꼭질하는 것을 즐겨해. 마지막 문장 볼까요? He sounds very cute. 그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
같다고 대화문이

끝났습니다. Great, everyone.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여자아이, 여러분은 남자아이 역할을 맡아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가볼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여러분 잘했죠? 유령? 그는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Good. My turn.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여러분 잘했죠?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무서워? 어떻게 얘기할까요?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여러분 잘해죠? 그는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sounds very cute. He sounds very cute. Great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남자아이, 여러분이 여자아이를 맡아서 해볼게요. 여러분 차례 먼저입니다. 내 친구 부를 소개할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Let me introduce my friend Boo. Great. 선생님 차례죠? A ghost? What does he look like?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는 동그랗고 큰 눈을 가진 둥둥 떠다니는 흰 담요처럼 생겼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He looks like a floating white blanket with big round eyes. Great job. 선생님 잘해죠? Is he as scary as people think?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굉장히 쾌활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을 즐겨 해. 어떻게 말할까요?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No, he isn't. He is very cheerful and enjoys playing hide and seek. Well done. 선생님 잘입니다. He sounds very cute. Great job, everybod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Introducing My Friend라는 토픽으로 배웠는데요. 자, 우리 앞서 선생님이 아까 영어로 친구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한 친구들 있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더 복습을 해볼까요? 내가 친구를 소개할게 라는 문장은 어떻게 얘기했죠? 맞아요. Let me introduce. 그리고 외모를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Look like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얘기할 때는 우리 주어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을 즐겨 하는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enjoy 뒤에 동사 ing를 넣는 표현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Until next tim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For me, I like taking walks in the evening. 자, 요즘 낮에는 정말 더운데 저녁에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녁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6. Tuesday. What I like to do. I can tell what I like to do.
0: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Here we have a fox and a squirrel. 지금 보니까 여우랑 다람쥐가 있는데요. Look at what fox is doing. 지금 여우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망원경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Telescope. Telescope. Good. 이번에는 다람쥐를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다람쥐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표정을 봐주세요. 맞아요. 굉장히 졸려합니다. 우리 졸린이란 단어도 읽어볼까요? Sleepy. Sleepy. Good. And what is the squirrel holding? 무엇을 열심히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엇이죠? 맞아요. 도토리입니다. 우리 도토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Acorn. Acorn. Very good, everyone. 자,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2: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1: That's funny.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2: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1: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2: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like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표현은 like 뒤에 오는 동사 ing까지 잘 봐줘야 돼요. 자, like 뒤에 동사 ing를 쓰게 되면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나는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

0: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다라는 우리 단어 알까요? 아,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look at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look at을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like 뒤에 어떻게 동사를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동사 뒤에 ing. 그래서 looking at으로 써야 됩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한번 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Very good. 두 번째 표현 볼까요? I loved trees and acorns during the day. 자, during the day라는 뜻은 낮 시간 동안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 표현은 love 뒤에 동사 ing가 오는 표현입니다. 오, love라고 하면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나는 낮 동안 나무를 오르고 도토리를 찾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자, 여기서 잘 보면 좋아했어. 과거형이죠? 그래서 love 뒤에 D가 들어갑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나무를 오르고, 오르다라는 단어, climb인데, 우리 ing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찾는 것, 찾다. find를 finding으로 써야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한번 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Well done.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ight like the stars. 여러분, stars는 뭔가요? 별들을 뜻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might like. 이것도 뒤에 동사 ing가 들어오는데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입니다. 의미가 약간 미래에 이럴지도 몰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빈칸을 채워봅시다.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자, 여기서 보는 것또 나왔어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look at인데 우리 동사 뒤에 ing를 써서 I might like looking at입니다. 우리 제대로 한번더 읽어볼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One more time.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Great work. Now it's quiz time. 재밌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es the fox use to look at the stars? 자, 질문의 뜻 어떤 뜻인가요? 여우는 별을 보기 위해 무엇을 use, 우리 use라는 단어 뜻 알까요? 사용하다. 무엇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림이 힌트고요. 선생님이랑 단어 아까 배웠을 때 힌트가 됩니다. Number one, 읽어줄게요. A telescope. Number two, a telephone. Number three, a television. 자, which one is the answer?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a telescope. Great job. 2번은 전화기, 3번은 TV였습니다. Next quiz.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봐요.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어는 나는 I가 들어가고요. 좋아할지도 몰라.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might, like였고요. 별을 보는 것, 여기서 보는 것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바로 looking at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별, the stars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 속에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하지만 먼저 연습을 쭉 해봐야겠죠? 자, today's dialogue에 나오는 문장을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나는 내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 다음 문장 볼까요?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정말 나는 밤에 깨어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졸립거든. 다음 문장. That's funny. 정말 웃기다.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내가 어렸을 적엔 나는 하루 종일 자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다음 문장 볼까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나는 낮 시간에 도토리 찾는 것과 나무 오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아마 나는 도토리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다음 문장 볼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근데 5분 동안만. 이라고 끝났습니다. 우리 다람쥐가 밤 시간엔 자야 되니까 아마 5분만 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이제는 롤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우, 여러분은 다람쥐가 돼볼게요.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여러분 잘했죠? 정말? 나는 밤에 깨어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졸립거든. 어떻게 얘기할까요?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선생님 잘입니다. That's funny.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나는 낮 시간 동안 나무를 오르는 것과 도토리를 찾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Good. 선생님 잘입니다.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Your turn. 여러분 잘해죠? 나는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그런데 딱 5분만 어떻게 얘기할까요?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Great job!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번엔 다람쥐, 여러분이 여우겠죠?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볼게요. 나는 내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해. 어떻게 말할까요? I like looking at the stars through my telescope. 선생님 잘입니다. Really? I don't like staying awake at night. I get sleepy. Your turn. 정말 웃기다. 내가 어렸을 적엔 나는 하루 종일 자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funny. When I was little, I loved sleeping all day.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I loved climbing trees and finding acorns during the day. 여러분 잘했죠? 아마 나는 도토리 수집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어떻게 얘기할까요? Maybe I might like collecting acorns too.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I might like looking at the stars, but only for 5 minutes.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죠. 자, 선생님이 답을 줄게요. 나는 우리 줄리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볼까요? I like listening to Julie Teacher's lecture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0: Teache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It's really hot this summer, isn't it?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덥죠.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싶나요? 선생님은 I feel like something cold, like shaved ice. 빙수같이 정말 차가운 음식이 땡기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자, 이렇게 오늘은 어떤 걸 먹었을 때 혹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6. Wednesday. What I like to eat. I can tell what I like to eat.
0: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볼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휴양지에 나오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here we have an elephant. 우리 코끼리가 지금 카페 사장님인 것 같고요. Here we have a zebra. 지금 얼룩말이 손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끼리가 아, 뒤에 벽에 붙인 이 best라고 써져 있는 망고인 것 같아요. 망고 음료를 추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하다 라는 영어 알까요? 바로 recommend, recommend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얼룩말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신 아, 지금 코끼리 사장님이 들고 있는 이 음료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호하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prefer, prefer. Good. 자, 그런데 지금 얼룩말이 뭔가를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코코넛 그림에 X차가 있죠. 아, 오, 코코넛을 싫어하나? 아,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Allergic. Allergic.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2: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1: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2: What's in this smoothie?
1: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2: Oh, I can't. I'm allergic to coconut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죠?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prefer to. 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빈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을 A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고 두 번째 칸을 B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 표현의 뜻 볼게요. prefer라는 단어는 무엇을 선호하다 라는 뜻인데 그 뒤에 A라는 자리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A를 선호한다 라는 뜻이 되고 to 뒤에 이 B 자리에 이 단어가 오게 되면 B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망고보다 수박을 선호해. 자,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망고일까요? 수박일까요? 자, 내가 선호하는 것은 수박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단어를 먼저 쓰면 됩니다.

바로 watermelon을 먼저 쓰고 뒤에는 mango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s my favorite of all time. 자, 표현이 좀 길죠? 잘 보면 그것은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my favorite 뒤에 명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것은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음식이죠. 바로 food입니다. Let's read.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full of 자, 여기서 full of가 중요해요. 우리 full of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명사가 들어오는데 뜻은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수박과 코코넛이 가득 들어있어. 자, 수박과 코코넛을 넣으면 됩니다. 바로 watermelon and coconut. Let's read.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Very good, everyone. It's quiz time. 즐거운 퀴즈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What doesn't the zebra want? 자, 질문 잘 보면 doesn't가 지금 강하게 표시되어 있죠. 얼룩말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 잘 봐야 돼요. 자,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것. 이거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게 있었어요. Number one, watermelon. Number two, coconut. Number three, mango. What's the answer? The answer is coconut. 맞아요.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했죠. 다음 퀴즈입니다.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게요. 우리는 겨울보다 여름을 선호한다. 자, prefer A to B 표현이었죠. 자, 겨울, 여름 중에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지 이것을 선호한다 라는 뜻이 되죠. 여름입니다. 여름은 summer. 그리고 두 번째 칸은 winter를 쓰면 되겠죠. Let's read. We prefer summer to winter. 한 번 더. We prefer summer to winter. Very good,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선생님이랑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 들어가서 roleplay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이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쭉 연습해야겠죠? 선생님이랑 문장을 꼭 잘 읽어주세요. I recommend mango ice cream. 저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그것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예요.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고맙지만 저는 망고보단 수박을 선호해요. 다음 문장 볼까요?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그렇다면 이 과일 스무디를 먹어봐요.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이것은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한 음식입니다. What's in this smoothie? 이 스무디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이것은 수박과 코코넛으로 가득 차 있어요. Oh, I can't. 아, 먹을 수 없어요. I'm allergic to coconuts. 저는 코코넛 알레르기가 있어요. Well done, everyone. 연습 잘했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코끼리 역할, 여러분은 얼룩말 역할로 시작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여러분 잘했죠?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망고보다는 수박을 선호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Thanks.

0: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Great! 선생님 차례입니다.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이 스무디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What's in this smoothie? What's in this smoothie? Good. 선생님 잘입니다.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여러분 잘해죠?
1: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코코넛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0: Oh, I can't. I'm allergic to coconuts. Great work, everyone.
2: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선생님이 얼룩말, 여러분이 코끼리 역할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저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0: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2: 한 번 더.
0: I recommend mango ice cream. It's our best-selling menu item.
2: Great! 선생님 차례입니다.
0: Thanks, but I prefer watermelon to mango.
2: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그렇다면 이 스무디를 먹어봐요. 이것은 역대 제가 가장 좋아한 음식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0: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2: 마지막 한 번 더.
0: Then, try this fruit smoothie. It'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2: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0: What's in this smoothie?
2: 여러분 차례죠? 이것은 수박과 코코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0: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2: 마지막 한 번 더.
0: It's full of watermelon and coconut.
2: Very good. 선생님 잘입니다.
0: Oh, I can't. I'm allergic to coconuts.
2: Great work, everyon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What I like to eat 이라는 주제로 내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다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them? 우리 첫 번째는 나는 뭐뭐보다 뭐뭐를 선호한다 라는 표현. 어떻게 얘기할까요? I prefer A to B 였고요. 이건 역대 내가 가장 좋아한 무엇 무엇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나요? It's my favorite of all time 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이었죠? It's full of Very good, everyone. 이렇게 항상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

0: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전기도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의 여학생 줄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온 친구 있나요? 여행을 하면서 Did you guys shop? 쇼핑을 좀 했나요? What did you buy? 무엇을 샀을까요? 다 필요한 물건이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6. Thursday. Buy what I need. I can tell what I need to buy.
0: Let's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지금 우리 어디에 있나요? 다른 나라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창문 밖으로 Can you see? Pyramids and Sphinx. 아,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We're in Egypt. 이집트에 있습니다. 자, 이 남자아이를 잘 보시면요. 딱 보니까 배낭을 메고 아, 기념품 샵에 들어온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관광객이죠. 우리 관광객, 여행객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Tourist. Tourist. Very good. 지금 물건들을 좀 잘 봐주세요. 가격이 어떤가요? 오, $1, $2. 아, 굉장히 싸요. 무엇이 가격이 싼, 저렴한이란 단어도 읽어볼게요. Cheap, cheap. 우리 물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카페트가 보이는데 How much is it? 얼마라고 하나요? It's free, 무료라고 써져 있네요. 읽어볼까요? Free, free. 과연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볼까요?
1: Excuse me, I'm looking for a magic lamp.
2: This one is very popular with tourists.
1: Really? How much is that lamp?
2: It's only $1, and you get a carpet for free.
1: Oh, a free carpet.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2: Would you like to buy them?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 중요한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m looking for, 입니다. 자, 여기서 I'm looking for 라는 표현 뒤에 명사를 넣으면 나는 무엇 무엇을 찾고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가게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찾고 있다 라고 쓰고 싶을 때 이 표현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나는 마법 램프를 찾고 있어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마법 램프입니다. Can you remember? 우리 다이얼로그 속에 나왔는데 바로 a magic lamp이죠. Let's read. 문장 읽어볼게요. I'm looking for a magic lamp. I'm looking for a magic lamp.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How much is?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how much is 뒤에는 단수 명사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단수는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하나일 때 뜻하죠. 그리고 이제 비동사가 is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단수 명사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뜻은 무엇 무엇은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저 램프는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멀리 있는 램프 하나를 의미해서 that lamp가 들어가겠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How much is that lamp? How much is that lamp?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That's than I expected. 자, 여러분, 여기서 expected라는 표현은 예상했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비교급, 그 다음에 than I expected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뭐뭐한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 비교급이 뭐뭐 더한을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네요입니다. 자, 여러분, 더 저렴한 혹은 싼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단어 배웠죠? 어떤 거였나요? 맞아요. cheap이었어요. 근데 더 싼이라고 바꾸려면 우리는 cheap을 비교급으로 바꿔서 cheaper라고 써야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Well done. It's quiz time. 선생님이랑 퀴즈를 풀어볼게요.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Where is he traveling? 자, 여기 그림 속에 나온 이 남자아이는 어디를 여행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Number one, Australia. Number two, Mexico. Number three, Egypt. What's the answer? Three, two, one. The answer is 맞아요. Number three, Egypt입니다. Great. 1번 Australia는 호주고요. 2번 Mexico는 멕시코입니다. Next quiz. 다음 퀴즈 볼까요? What was the boy looking for? 자, 여러분, looking for 기억하나요? 맞아, 무엇을 찾다라는 건데 질문의 뜻은 이 남자아이는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라는 게 질문이에요. Number one, a magic carpet. Number two, a magic cup. Number three, a magic lamp. What's the answer? 정답은 무엇일까요?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hree, a magic lamp. 맞아요. 마법 램프를 찾고 있었어요. 1번은 마법 양탄자 혹은 카펫, 2번은 매직 컵, 마법 컵이라고 했죠. 우리 다이얼로그 속에 나왔던 단어는 매직 램프였습니다.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여러분, 선생님하고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속에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쭉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을 꼼꼼히 잘 읽어주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magic lamp. 실례합니다. 저는 마법 램프를 찾고 있어요. 다음 문장 볼까요? This one is very popular with tourists. 자, 여러분 여기서 tourists는 무슨 뜻이었죠? 관광객이란 뜻이죠.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요라고 합니다. Really? How much is that lamp? 정말요? 저 램프는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죠? 다음 문장. It's only $1. And you get a carpet for free. 이거는 단지 1달러이고 무료로 너는 양탄자를 가져가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Oh, a free carpet. 무료 양탄자라니.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cheaper. 어떤 뜻이었죠? 맞아. 더 싸네요 라는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Would you like to buy them? 이것들을 살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Very good, everyone. 문장 연습 잘 했죠?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남자아이, 여러분이 가게 사장님 역할을 맡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magic lamp.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0: 할까요? This one is very popular with tourists. This one is very popular with tourists. Grea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Really? How much is that lamp? 여러분 차례죠? 이건 단지 1달러이고 너는 무료로 양탄자를 가져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t's only $1 and you get a carpet for free. It's only $1 and you get a carpet for free. Grea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Oh, a free carpet.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이것들을 살래요? 어떻게 말할까요? Would you like to buy them? Would you like to buy them? Well done, guys!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가게 사장님, 여러분이 남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마법 램프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Excuse me. I'm looking for a magic lamp. Excuse me. I'm looking for a magic lamp. 마지막 한 번 더. Excuse me. I'm looking for a magic lamp. Very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This one is very popular with tourists.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정말요? 저 램프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말할까요? Really? How much is that lamp? Really? How much is that lamp? 마지막 한 번 더. Really? How much is that lamp? Great! 선생님 차례입니다. It's only $1 and you get a carpet for free.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아, 무료 양탄자라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네요. 어떻게 말할까요? Oh, a free carpet.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Oh, a free carpet.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Last time,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Oh, a free carpet.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선생님 차례죠? Would you like to buy them?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영어를 쓰는 나라에 여행을 간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 가지 무엇일까요? 오늘 배웠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인가요? 겠죠? 우리 어떻게 시작하죠? 맞아요. How much is?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 문장만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2: Oh,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f you were a news reporter, 여러분이 만약 뉴스 기자였다면, who would you like to interview? 인터뷰를 누구를 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신기한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오늘은 인터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면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봐야겠죠?
1: Week 26. Friday. Types of interviews. I know what to say in interviews.
0: It's get ready with 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At a school field. 학교 운동장에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카메라도 보이고, 아, 뉴스 기자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학생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why do you think he's interviewing her? 왜 인터뷰를 하고 있을까요? 아, look at what she's holding. 지금 들고 있는 걸 봐주세요. 심상치 않아 보이는 우산이죠. 이 우산을 발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명하다라는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읽어볼까요? Invent. Invent. Good. 자, 우산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umbrella. 무엇이죠? 맞아요. 우산 속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햇빛, 햇살은 sunshine. Sunshine. Great. 자, 그리고 이 발명품을 만들 때 이 학생이 정말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려운이란 단어도 읽어볼게요. Difficult. Difficult. Very good, everyone. 자, 과연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들어봐요.
1: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2: I wanted sunshine on rainy days.
1: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2: Making the sun come out is difficult.
1: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2: I saw the rain stop right away.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여러분,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봐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at motivated you to this sunshine umbrella? 자, 여러분, sunshine umbrella는 이 학생이 발명한 발명품의 이름이고요. 앞부분이 중요하죠. What motivated you to? 그리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당신이 뭐뭐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는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햇빛 우산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발명하다 라는 단어죠. 오늘 배웠습니다. 바로 invent였어요. Let's read.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한번 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다음 표현 가볼게요. What is difficult about this umbrella? 자, 우리 difficult는 배웠죠? 어려운이라는 뜻인데요. What is difficult about?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서 뭐뭐에서 혹은 뭐뭐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찾아야겠죠? 이 우산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만들다 라는 단어 make인데요. 우리 about 뒤에는 동사가 ing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making이 됩니다. Let's read.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One more time.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Very good.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did you see when you it? 자, 좀 길어요. What did you see는 무엇을 봤나요?인데 뒤에 조금 더 이어지죠. When,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 너가 혹은 당신은 뭐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얘기해 주자면 이거는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무엇을 보았나요?도 들어가고 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 들어가죠.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그것을 시험해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입니다. 시험해 보다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테스트인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로 써야 된다고 했어요. 보통 과거는 동사 뒤에 ed를 써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들을 써야 됩니다. Let's read.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One more time.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Very good. It's quiz time.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Who is interviewing the girl? 지금 누가 이 여자아이를 인터뷰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자, 1번 a teacher. 2번 a news reporter. 3번 A cameraman. What's the answer? Choose one. 하나 골라주세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2, a news reporter입니다. 뉴스 기자죠. 1번은 선생님이었고요. 3번은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Very good. Next quiz 가볼게요. Unscramble the words.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 볼 거예요. 자, 한국어 문장 잘 봐야겠죠? 이 우산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질문을 쓸 때는 우리 한국어의 끝부분을 봐야겠죠. 무엇인가요? 무엇? 바로 what으로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반대로 가면 됩니다. is 어려운 점, difficult, 그리고 about이 들어가고요. 만들 때, 우리 만들다 라는 단어 make인데 우리 about 뒤에는 동사 ing, 그래서 making, 그리고 이 우산을 이라는 표현은 this umbrella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Well done,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 들어가서 roleplay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쭉 연습을 한번 해야겠죠? Let's read together.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당신은 이 햇빛 우산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리 invent는 발명하다 라는 단어였죠? 다음 문장 같이 볼까요? I wanted sunshine on rainy days. 저는 비가 오는 날 햇빛을 원했어요. 다음 문장.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이 우산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대답 볼까요? Making the sun come out is difficult. 해가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당신은 시험해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우리 과거에

형으로 질문했죠. 대답 볼까요? I saw the rain stop right away. 저는 비가 당장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right away가 당장, 금방이란 뜻이에요. Very good, everyone. 자,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봐도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뉴스 기자 역할, 여러분이 이 발명품을 만든 학생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저는 비가 오는 날 햇빛을 원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I wanted sunshine on rainy days. I wanted sunshine on rainy days.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해가 나오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Making the sun come out is difficult. Making the sun come out is difficult.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Your turn. 여러분 잘했죠? 저는 비가 금방 멈추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I saw the rain stop right away. I saw the rain stop right away.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 여러분이 뉴스 기자 역할을 맡으면 됩니다. 여러분 차례가 먼저입니다. 당신은 이 햇빛 우산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is sunshine umbrella? 선생님 차례입니다. I wanted sunshine on rainy days. Your turn. 여러분 차례죠? 이 우산을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What is difficult about making this umbrella?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Making the sun come out is difficult. 여러분 차례죠? 당신이 시험해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What did you see when you tested it? Great. My turn. I saw the rain stop right away.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학 강의가 끝나는데요. 혹시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 강의를 쭉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었어요? 완강했어요? 한 친구들 있나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성실한 친구예요. 저는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2학기 강의가 시작되니 2학기도 열심히 선생님하고 달려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2학기 강의 때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2: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0: 더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0: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 랑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지난 5강 동안 살펴봤던 50개의 단어를 총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선생님과 함께 먼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교재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 11에서 배웠던 단어들을 볼게요. He's very tall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펭수 마을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먼저 키가 큰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보면요. tall 이라고 하면 키가 큰. 반대로 키가 작은이라고 할 때는 short였죠?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면 뚱뚱한 그리고 날씬한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뚱뚱한, fat, 그리고 날씬한, slim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놀이터에는 나이가 많은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있었죠. 나이가 많은 old 그리고 어린 젊은이라고 할때 young 같이 배워봤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무게가 가볍고 무게가 무거운이라는 단어 light 그리고 heavy 같이 알아봤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가보면 자동차의 크기가 크고 작은이라는 단어들도 나와 있죠. 이렇게 크기가 큰 big 그리고 크기가 작은이라는 small이라고 하는 단어도 꼭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 단어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12. 펭수 wants new shoes죠. 펭수는 새 신발을 원해요라고 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옷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특히 펭수는 무엇을 사려고 했나요? shoes, 신발을 사려고 했었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socks, 양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같이 배워봤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티셔츠와 바지, 치마, 그리고 코트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각각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떠올려 볼까요? 티셔츠는 t-shirt, 그리고 바지는 pants. 치마의 경우 skirt라고 했고요. 외투나 코트는 coat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자분이 지금 코트를 입어보고 있죠? 입다라고 할때 w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 모자의 두 종류, 앞부분에만 챙이 있는 모자를 우리가 cap, 그리고 챙이 전체적으로 있는 모자는 hat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위에 단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자, 3만 원, 5만 원, 7만 원에 비해서 10만 원좀 비싸죠? 비싸다라고 할때 비싼이라는 표현 expensive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 12의 10가지 표현도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데이 1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welcome to my house.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펭수 집에 있는 다양한 생활 용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볼게요. 자, 먼저 펭수가 어디 앞에 있죠? 거울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영어로 mirror이라고 했죠. 거울 위를 보니까 시계가 있어요. 시계는 영어로 clock이었고요. 자, 왼쪽을 보니까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영어로 thing이라고 해줬죠. 자,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먼저 hairbrush. 빗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빗을 brush라고 하고요. 이어서 손목시계라는 단어 watch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진첩 혹은 앨범을 나타내는 단어 album도 같이 알아둘게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요. 부엌이 있는데요. 부엌에는 지금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볼까요? 스푼 그리고 포크가 있습니다. 스푼, 포크, 숟가락과 포크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살펴봤고, 이어서 컵이라고 하는 단어, 컵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음식을 놓을 수 있는 이거, 접시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dish라고 했죠? 꼭 같이.

있는지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day 14으로 넘어가 볼까요? Where are Peng's things? 라고 했어요. 펭수의 물건들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물어볼 때쓸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죠? 바로 where,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런 표현 꼭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Where, 어디서. 자, 그러면 위치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다양한 위치 표현들 같이 살펴볼게요. 자, 책상을 보시면 책상 위에 뭐뭐가 놓여 있다라고 할때 on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책상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책상 앞과 책상 옆도 같이 살펴볼까요? 책상 앞이라고 할 때는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고요. 책상 옆에라고 할땐 next가 있었습니다. 자, 책상 뒤에라고 할 때는 혹은 컴퓨터 뒤에라고 할 때는 behind를 써주시면 됩니다. Behind the computer이라고 하면 컴퓨터 뒤에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자, 책상 아래를 보면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표현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Between이라고 합니다. 뭐뭐 사이에라는 위치 표현이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옷장이 있는데 이 옷장 안에라고 하는 표현 in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밑을 보면 펭수가 여기에, 그리고 저기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라고 할 때는 here, 그리고 저기에, 거기에라고 할 때는 there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day 15, it's time for breakfast.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라고 하는 주제 나와 있었고, 다양한 식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각각 뭐라고 했는지 떠올려 볼까요? 아침 식사는 우리가 breakfast라고 했죠. 자, 그리고 점심 식사는 lunch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dinner이 되겠죠? 자, 각각 무엇을 먹었는지 보면 아침 식사로는 빵과 샐러드가 나왔네요. 자, 빵과 샐러드 영어로 각각 bread 그리고 salad라고 읽습니다. 꼭 알아두고요. 자, 이어서 점심 식사로 넘어가 볼게요. 점심 식사에는 급식이 나왔는데 급식 중에서도 밥이 영어로 나와 있어요. 밥은 영어로 R로 시작하고 R-I-C-E, 밥, rice가 되겠죠? 자, 이렇게 펭수가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먹는 행위, 먹는 이 동작을 우리가 eat, 먹다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저녁에는 치즈와 스테이크를 먹죠. cheese 그리고 steak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렵게 생겼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 맛있는 delicious도 꼭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일치 단어들을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그리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써보면서 복습해 볼 건데요. 자, 1번입니다. big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네요. big은 크기가 어떤 거죠? 크기가 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때 반대되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어떤 단어 있었죠? small, 크기가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2번, t-shirt 하면 말 그대로 티셔츠가 됩니다. 이어서 3번, brush라고 하면요. 생활용품 중에 빗이 되고요. 이어서 4번, in은요. 위치 표현인데, 뭐뭐 안에란 뜻이었죠. 5번은 rice인데요. 우리 방금 봤던 단어입니다. 밥이라는 뜻이었죠. 이어서 6번부터 또 살펴볼게요. short, 이건 키가 어떤 거죠? 키가 큰이었나요? 키가 작은이었나요? 키가 작은 혹은 짧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반대되는 단어 같이 알아두면 tall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7번 보시면 mirror, 거울이라는 뜻이었고요. 8번은 skir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얘는 치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9번, between인데요. between은 위치 표현입니다.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라고 했고요. 이어서 10번 보시면 bread라고 하는 음식 표현 나와 있습니다. bread는 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가벼운이라고 하는 우리말 뜻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가벼운이라고 하면 무게가 가벼운 거잖아요. light가 됩니다. light는 가벼운이라는 뜻 말고도 빛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이어서 입다 혹은 모자를 쓰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이 입다는 wear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꼭 알아둘게요. 이어서 13번입니다. 손목시계인데요. 손목시계는 W로 시작하는 단어 있었죠? watch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뭐 아래라고 하는 위치 표현입니다.

위랑 뭐가 있었죠? under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뭐뭐 위에라고 하려면 어떤 표현이 있었죠? 네, 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랑 같이 알아두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단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15번 보면 뚱뚱한 혹은 지방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fat이었죠? 자, 반대되는 단어 같이 알아볼까요? 뚱뚱한, 반대말은 날씬한이 되겠죠? sli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16번입니다. salad. 샐러드는 그냥 써주시면 되죠. 소리 나는 대로 sala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7번은 외투 혹은 코트라고 하는 단어 coat 써주시면 되고, 이때 스펠링 coat니까 주의해서 써주세요. 자, 이어서 뭐뭐 앞에라고 하는 표현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in front of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사진첩 혹은 앨범이라는 단어는 album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라고 할 때는 스테이크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모두 스펠링 맞게 써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단어에 체크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 볼게요. 자, 1번이에요. 그 뱀은 길고 가늘어라고 하는 우리말 뜻이 나와 있죠? The snake is long and fat. The snake is long and slim.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그 뱀은 길고 가늘어우니까 정답은 The snake is long and slim이 됩니다. 자, slim은 날씬한, 가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fat 같은 경우는 뚱뚱한이라는 뜻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나의 신발은 빨간색이야. 나의 신발은 빨간색이야 라고 하는 표현 맞춰볼게요. My shoes are red. My socks are red.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My shoes are red가 되겠죠? 여기서 socks라고 하면 양말이라는 표현이었으니까 둘 구분해서 알아둘게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너는 포크를 사용할 수 있어. 넌 포크를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표현 보면요. You can use a fork일까요? 아니면 You can use a spoon일까요? 정답은 fork가 되겠죠? You can use a fork. 자, 스푼 같은 경우는 숟가락이라는 표현이니까 둘 역시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 보면요. 4번, 너의 짝 옆에 앉아라고 했네요. 위치 표현 중에 next to 그리고 behind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next to 같은 경우는 뭐뭐 옆에 란 뜻이지만 behind는 무슨 뜻이죠? 뭐뭐 뒤에 란 뜻입니다. 뭐뭐 뒤에.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너의 짝 옆에 앉으니까 sit next to your partner 이렇게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의 엄마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매일 만들어 주셔라고 했네요. 자,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신대요. 자, 한번 읽어 보면요. My mom makes delicious lunch for me every day. 혹은 My mom makes delicious breakfast for me every day.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breakfast가 되겠죠? 자, 우리가 lunch라고 하면요. 점심 식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delicious라고 하는 맛있는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tall, 키가 큰이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pants 하면 바지였습니다. clock, 뭐였죠? 시계였고요. on, 뭐뭐, 위에란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dinner이라고 하면 저녁 식사였죠? 자, 그럼 우리말 뜻에 맞게 보기에서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The giraffe is very 빈칸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뜻을 보니까 길이는 매우 키가 커라고 했네요. 자, 키가 큰이라고 하는 단어 보기 중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The giraffe is very tall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내 책을 너의 책상 위에 놓아둬 라고 했네요. 자, 책상에 위에 놓아둬 라고 했으니까 위치 표현 뭐가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볼게요. Put your book on your desk 라고 했습니다. 너의 책상 위에 놓아두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너의 손을 씻어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 들어갈 말은 저녁 식사가 되겠죠.
저녁 식사 전에 너의 손을 씻어라고 하려면 wash your hands 해주시고 before

dinner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before이라고 하면 뭐뭐 전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 바지는 몇 사이즈예요? 라고 했는데요. 자, 들어갈 말은 이 바지, 바지가 되겠죠. 바지는 영어로 뭐였죠? pants였습니다. pants, 바지의 경우 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what size are these pants? 라고 하면 이 바지는 몇 사이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저것은 할머니께서 주신 특별한 시계야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시계에 특별한 시계 한번 넣어볼게요. special 하고 clock 넣어주면 되겠죠. That is a special clock. From my grandmother. Grandmother. 할머니가 주신 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What do you want?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옷과 관련된 단어들 10가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옷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영어로 떠올려 볼게요. 자, 먼저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렇게 want라고 하면요. 원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할 때, 저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까요? I want something.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1번을 원한다면 I want a 무엇무엇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무슨 단어를 써주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1번에는 일단 외투, 코트가 나와 있네요. 우리가 외투, 코트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했죠? 네, COAT라고 해서 coat라고 읽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면요. 치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마라고 하는 옷은 어떻게 영어로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SKIRT 이렇게 썼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 혼동하면 안 되는 단어도 여러분 같이 살펴보면 shirt 이 단어와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HIRT shirt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티셔츠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티셔츠는 영어로 T 써주시고 shirt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스펠링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복습을 할게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빨간 신발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신발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shoes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s를 반드시 써주어야 한다. 왜였죠? 여러분, 한 켤레의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같은 부분,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s를 써서 복수형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답 한번 넣어보면서 알아볼게요. 1번입니다. I want a coat가 들어가면 되겠죠. 당연히 나는 무엇을 원합니다. 코트, 외투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저는 무엇을 원해요? 치마를 원합니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skirt, shirt 중에서 skirt가 들어가면 됩니다. I want a skirt. 저는 치마 한 벌을 원해요가 되겠죠. 이어서 3번입니다. 저는 무엇을 원해요? 이번에는 티셔츠가 나와 있으니까 티셔츠 한 벌을 원합니다. I want a t-shir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다 어가 있어요. 하나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가 들어가는 거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shoes 자체가 복수 여러 개이기 때문에 I want shoes. 그냥 이렇게 써준다 라는 것이죠. S 꼭 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복습해 봤는데요. 단어를 배우면서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복습까지 열심히 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새 벌써 또 5일 차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제목 Let's wrap up days 11 to 15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일차부터 15일차 총 5개 1차에 해당하는 우리 표현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다시 복습하고 문제까지 다 풀고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안푼 친구들 잠깐 강의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준비됐으면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역시나 우리 11일차부터 15일차까지 어떤 단어들 공부했는지 복습 먼저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11일차에는요, How can I get to the flower shop. 제가 꽃가게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자, 우리 길을 찾을 때 혹은 길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들 다양하게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town, 읍, 소도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Peng's Town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펭순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 펭순은요, 여기 있습니다. How, 어떻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서 쭉 가볼까요? 곧장, 똑바로라는 단어, street이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좀 여기 보시면 s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Cross, 지금 어떤 한 아이가 길을 cross, 건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볼까요? 오른쪽이라는 단어, 우리 right이라는 단어도 배웠어요. 다음, post office, 우체국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가운데로 가보겠습니다. corner, 모퉁이라는 것 가리키고 있죠, 지금. 그 다음, block, 구역이라는 단어, block. 자, 그 다음에 우리 street,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거리, 길거리, 영어로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왼쪽으로 돌다, 오른쪽으로 돌다라고 할 때, 그 돌다, 회전하다, turn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여러 가지 건물들 보이는데요. shop, 물건들을 파는 가게도 있고요. church, 우리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나 성당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left, 이번에는 왼쪽이라는 단어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일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차는요. What items do you have at home? 너의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니? 라고 해서 우리 펭순의 가족의 모습이 보이고요. 펭순의 집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펭수를 중심으로 쭉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 일단 여름에 더울 때 쓰는 fan, 선풍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펭수가 텔레비전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죠? turn on, 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펭순의 home, 우리 집의 모습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럼 쭉 이제 가보면요. printer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인쇄기, 영어 printer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유용한, 우리 노트북 컴퓨터를 또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useful이란 단어와, 그 다음, laptop, 우리 노트북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 laptop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보면 또 camera, 우리 사진을 찍는 카메라도 있고요. 우리 컴퓨터 있죠. computer. 자, 그리고 radio를 끄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turn off 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펭순의 아버님이 왔죠. 우리 아버지가 smartphone,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have. 그래서 이런 물건, item들에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13일차로 가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해서 자, 이번엔 직업 체험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펭수가 여기 있고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job, 직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펭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I want to become a dancer. 그래서 원합니다. 되기를 원해요. want, become, 미래, future, 미래, dancer,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직업들 한번 쭉 볼까요? many,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보면요. baker, 빵을 굽는 제빵사도 보이고요. 그 다음, musician, 음악을 하는 음악가, writer, 책을 쓰는, 글을 쓰는 작가, chef, 요리하는 요리사, 그리고 pilot, 비행기 조종사, 비행사, 자, 그리고 dancer, 무용수, dancer, 춤을 추는 사람,
자, 그리고 dentist, 치과 의사 선생님 모습도 보이고요. artist, 화가 예술하는 예술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my dream job, 내 꿈의 직업. 자, 꿈을 꾸다. 영어로 dream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 13일차에 공부했고요. 자, 14일차는요.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야 라고 해서 우리 사계절의 모습을 또 담은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four seasons 할때 season, 계절, 치기라는 뜻이고요. 우리 봄부터 한번 가볼까요? Spring, 봄에는요. 날씨가 warm, 따뜻하기 때문에 picnic, 소풍을 갈 수도 있고요. 우리 여름으로 가볼까요? 여름은 summer. 그래서 여행 가기 좋은 우리 계절이죠. trip. 어디로 여행하냐면 바닷가, 해변, beach로 갑니다. 자, 이제 가을로 가볼까요? 우리 가을은요. fall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autumn, autumn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가을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혹은 날씨가 시원해요. cool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게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다음 winter 마지막 겨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favorite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 그다음 우리 눈사람 만들 수 있겠죠? snowman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차는 계절과 관련된 표현들. 자, 마지막 15일차는요. Let's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하자. 세계를 여행하자라고 해서 자, 이번에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주로 국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라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So let's travel around the world. 자, 그럼 일단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map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 안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country, 나라, 국가, 시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동쪽이라서 east, 자, 그리고 이쪽은 서쪽이라서 west입니다. 그래서 travel,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펭수가 다양한 국가를 여행을 했는데요. 저 어느 나라부터 가볼까요? Spain 있고요. UK, 영국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China. 중국도 있고요. Korea, 한국도 역시나 있습니다. 전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city, 전주라는 도시를 방문을 한 거죠. 그다음에 USA, 미국도 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country들을 방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우리 국가를 방문하면서 역시나 다양한 그 문화를 역시 배우고 또 익혀왔겠죠. culture. 그래서 그 추억들,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memory. 그래서 여기는 또 세계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world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일차는 이런 여행,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단어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일차부터 15일차까지 해당하는 우리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았으니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는 영어 단어가 나와 있으니 우리말 뜻을 한번 써 봐야겠죠. 자, 1번, turn. 우리 turn은요, 우리 길을 찾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할때 우리 영어로 turn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turn은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돌다, 회전하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treet입니다. 우리 street은요, 곧장 가라라고 할때 우리 go street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street 곧장 이렇게 쓸수 있겠죠. 혹은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laptop. 우리 laptop이라는 단어는요, 물건들을 공부했을 때 나왔었던 물건의 한 종류였습니다. 이 단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 왜냐하면 우리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는 영어로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고 랩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볼까요? LAPTOP. 자, 그 다음 단어 item. 우리 item은 말 그대로 물건, 물품이란 뜻이었어요. 적어볼까요? 물건 혹은 물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어, writer 뭐 하는 사람, write 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작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볼까요? 작가.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autumn. 저, autumn은 우리 사계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우리 가을이었죠. 적어볼까요? 근데 이 가을은요, 주로 autumn이라고 할 때는 영국식 영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winter. 우리 가을이 지나면 어떤 계절이 찾아오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옵니다. 겨울, 영어로 winter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city, 도시라는 뜻이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도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 10번, country. 우리 country는요, 어떤 단어였죠? 여러분들 역시나 나라, 국가와 관련된 표현들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나라, 혹은 국가, 혹은 시골이란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우리 한국어 뜻, 우리말 뜻은 다 채웠고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은요, 영어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11번부터 볼까요? 거리, 길거리, 영어로 어떻게 쓴다? street 이라는 단어 씁니다. 적어볼까요? street. street 잘 채웠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block. 구역입니다. 우리 블록이라도 나와 있죠? 영어로도 block입니다. 적어볼까요? block. block.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우리 더울 때 바람 쐬려고 트는 거 뭐죠? 선풍기이죠. 선풍기, 환풍기. 우리 영어로는 fan이었죠. 적어볼까요? 이 팬이라고 하는 게 가수나 연예인 등의 팬을 가리킬 때 똑같이 쓸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14번, radio. 우리 영어로도 radio.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었고요. 점. 자, 그 다음에 15번 치과 의사. 우리 치과 의사는 직업과 관련된 표현들에서 나왔었습니다. 뭐였죠? 바로 dentist였죠. 적어볼까요? dentis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가에서 music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musician이 되겠죠? 적어볼까요? music. 여기까지가 뮤직이고요. 그 뒤에 이렇게 붙여서 뮤지션. 자,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이번에 계절 또 나왔네요. 17번과 18번은 봄과 여름입니다. 우리 봄은 영어로 spring이었죠.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pring. 자, 우리 여름도 역시나 S로 시작하는 단어였는데 뭐였죠? 바로 summer였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summer 할때 M이 몇 개? M이 두 개다. summer. 자, 그 다음에 19번과 20번은요, 서쪽과 동쪽이네요. 우리 서쪽은 west, 그 다음에 동쪽은 east. 그럼 똑같이 써보면, 서쪽부터 west,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동쪽 ea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역시나 11번부터 20번까지, 이번에는 우리말 뜻에 맞게 영어 단어 채워봤습니다. 우리 철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는요, 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연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단어들부터 볼까요? baker, bake 하는 사람, 빵을 굽는 사람, 만드는 사람, 제빵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pick, 2번이 아니라 우리 두 번째 단어, 피크닉. 우리 날씨 좋을 때 가는 거 뭐죠? 바로 소풍입니다. 소풍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 useful. 우리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useful은 그래서 유용한, 쓸모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Spain은요. 어? 맨 앞에 우리 철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한, 자, 하나의 국가죠. 어디죠? 바로 발음 그대로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shop. 어떤 물건이나 물품 등을 파는 곳, 가게란 뜻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뜻이 정리됐으니,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문장 읽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turn left at the, 저리 왼쪽으로 돌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가게에서. 우리 가게라는 단어 어디 나와 있죠? 맨 마지막 shop이죠. 그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is this item? 이 물건은 자, 쓸모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쓸모가 있니? 쓸모가 있는 유용한
useful이라는 단어 있죠? 바로 세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볼까요? I will become. 나는 뭐가 될 거야? 제빵사가 될 거야. 우리 become이라는 단어 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빵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와야 하니 제빵사라는 단어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있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Why don't we go on a? 자,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 쓰였고요. Why don't we go on a 소풍 가는 게 어때? 소풍은 picnic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소풍을 가다 영어로 go on a picnic 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 내 친구는 스페인 출신이야. My friend is from Spain. 스페인이란 단어 그대로 찾아서 연결하면 되겠죠. 우리 B번도 예쁘게 잘 풀렸습니다. 자, 이제 C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합니다. beach, 해변이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 station, 지하철, 역이란 뜻이었습니다. 역. 그 다음 world는 세계, want는 원하다, 그리고 turn off는 켜는 게 아니라 끄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How can I get to the train? 제가 어떻게 갈수 있나요? 어디를요? 기차, 역에요. 우리 역이란 말 와야 하니까 station 써줘야겠죠. station. 다음 2번입니다. Can you the TV? TV를 뭐 해주시겠어요? 꺼주시겠어요? 끄다, turn off란 표현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turn off라는 표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Why do you? 너는 왜 되고 싶니? 라고 되어 있어요. To become a singer. 근데 되고 싶니? 무엇이요? 가수가 되고 싶니? 뭐뭐하고 싶다, 원하다. 자, 그럼 이제 want란 표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want. 다음 4번. I go to the. 나는 해변에 간다. 매년 여름에. 자, 그럼 해변이란 단어 와야 하니까 beach 넣어주면 되겠죠? beach. 마지막 I enjoy traveling around the. 나는요, 물음표가 아니라 이게 딱점 끝나야겠죠?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즐긴다. 전 세계 around the world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 풀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쭉 나와 있습니다. 파일럿,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일럿 조종사이고요. cool, 날씨가 시원한 거. dream, 그리고 꿈, 그리고 future, 미래죠. 1번,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자, future 써야겠죠. future.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I want to be a.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그럼 pilot이란 단어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pilot. 자, 그 다음에 3번. This job. 이 직업은 is very 매우 멋지다. 우리 시원한이라는 뜻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 또 멋진이라는 단어도 있다. 멋진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cool 넣어줘야겠죠? This job is very cool. 자, 마지막 4번. What is your 너의 꿈의 직업은 무엇이니? job 나와 있으니까 꿈의라고 하는 단어. 꿈, dream이라는 단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dream. 이렇게 마지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11일차부터 15일차에 해당하는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 단어 핵심은 뭐다? 복습이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강의인 만큼 틀리거나 헷갈리는 그런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꼭 정리하고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6일차 또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어느 나라나 일정 기간 이후에 항상 인구조사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인구 구성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백인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소식이 요즘에 참 많이 들려옵니다. 미군이 철군하면서 그 공백이 남아있고요. 탈레반이 진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난민들을 과연 어느 나라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이라고 되어 있군요. 미국의 인구가 이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2: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인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종 관련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표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Census.
2: Census.
1: Demographic.
2: Demographic.
1: Glimpse.
2: Glimpse.
0: 첫 번째 단어는 census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census. demographic이라고 해서 그냥 population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인구의 혹은 인구 구성의 인구 통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glimpse. 뭔가를 잠깐 보거나

0: 짧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glimpse. 오케이. 요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고요.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이렇게 되어 있군요. 미국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201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30년에 하겠죠.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그렇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백인들의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뉴욕이라든가 혹은 캘리포니아에서가 아니라 미국 전체 인구에서 on record예요. in이 아니고요. in record 아니고요. on record.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인구 전체에서 백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이번, 지난 10년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decade는 10년을 얘기하는 거죠. past 10 years. 반면에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구는 그 10년 동안에 증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줄고 어느 정도로 증가했냐면요. 미국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2.6%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일단 60% 고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36%가 늘었고요.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23%가 늘었으니까 아시아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그렇습니다. Not only가 나오는 순간에 당연히 나올 게 나와야 되겠죠. But also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단순히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구 변화 내용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한 단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뭐 인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렇게 바뀌었구나가 10년 동안의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자료를 민감하게 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이 the predominant rate라고 하죠. 가장 많은 인구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는 가장 인구 비율이 많은 인종은 히스패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정치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2: U.S. population is diversifying.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data, the number of white Americans decline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in the total U.S. population, as the Hispanic and Asian populations grew this past decade. The data not only shows the U.S. demographic changes of the past decade, but also offers a glimpse of its future.
0: 오늘 두 번째 기사가 되겠습니다.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라고 되어 있군요. 헤드라인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간 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일이다. 미래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가 자그마치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2만 명이 vulnerable, 뭔가에 있어서 취약한 거예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국적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2: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서도

0: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take in.
2: To take in.
1: Vulnerable.
2: Vulnerable.
1: Reprisal.
2: Reprisal.
1: Embassy.
2: Embassy.
0: 첫 번째 단어는 to take in something. 뭔가를 받아들이다. 자기 집에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역시 나왔죠? Vulnerable. 그리고 원래는 이제 be vulnerable to something. to와 함께 많이 쓰이는데요. 뭔가에 취약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Reprisal. 보복이나 안갚음을 얘기합니다. Embassy. 대사관을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Canada says, 캐나다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라고 되어있군요. 2만 명 넘는 취약 계층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는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인권운동가와 그리고 뭐 기자들이라든가 여권단체의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레반의 reprisals, 보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미군을 올해 다 철수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일단 만들었고요. 이에 힘입은 소위 탈레반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수도인 카불이 거의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이 흉흉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사관을 지금 폐지하고 있고 자국민들을 다시 다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가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서방세계의 대사관에서 일했거나 그들에게 함께 합류했던 뭐 통역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사실 떠오른 거였거든요. 캐나다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아, 이게 처음 나온 계획은 아니군요. 이번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계획 이전에 또 다른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 계획은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라고 되어 있군요. Relocate. 직역을 하자면 위치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는 이들의 이주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이주를 위한 이전 계획도 있습니다. 이 대상은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일했던, 즉 캐나다 정부 측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그렇습니다. 통역사라든가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 대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2: Canada to accept 20,000 vulnerable Afghans. Canada says it will take in more than 20,000 vulnerable Afghans, including human rights workers, to protect them from Taliban reprisals. This is in addition to an earlier plan to relocate thousands of Afghans who worked for the Canadian government, such as interpreters and embassy workers.
0: 오늘 today's parents는 조금 전에 보셨던 to take somebody in, 누군가를 받아들이다 혹은 집에 들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좀 그렇다는 뭐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가 좀 그래라는 얘기는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연로하신 부모님이라고 할 때 elderly parents 말씀이 되겠습니다. elderly people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보통 고령자를 얘기합니다만 꼭 6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elderly parents고요. 경우에 따라 aging parents란 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만 요거는 나이를 먹어가고 계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 부모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0: 많은 경우 그냥 혼재 해서 쓰고 있습니다. Many blank children say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in their elderly parents. 아, 이럴 때 take in을 쓰면 되겠군요.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좀 꺼려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 children 앞에 뭐를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부모님 모시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다. 그때 children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념상 그냥 children 하면 아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5세 아동이 뭐 부모님을 모시거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영어로 쓸 때는 adult children이란 말을 그래서 씁니다. 성인이 된 장성한 자녀들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Many adult children say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in their elderly parents.
2: Many adult children say they are somewhat reluctant to take in their elderly parent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도 보고요, 말해도 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Afghan refuge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fghan refugees 혹은 Afghan refugees 뭐 둘 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refugees라고 할 때 e가 두 개 붙으면 요거는 난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오케이. 탈레반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연합, UN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들에게 국경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다? 바로 전 에피소드인가? 그 전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요? 네, urge.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단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여기서 한번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데? 라고 일단 사전에 이렇게 좀 뿌려놓는 거죠. 탈레반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팩트가 되겠고요. 국제연합은 UN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들, 주변국이라고도 하죠. 주변 국가들에게 국경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받아들여라, 폐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촉구하다라고 할 때 to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혹은 to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경을 개방하다라고 할 때 문 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To open one's borders. 이때는 border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이죠. 국경은 여러 군데 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그, 아프가니스탄, 뭐, 요쪽, 그, 이란, 이라크, 뭐, 이쪽은 다 국경이 여러 나라를 맞대고 있거든요. 뭐,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이란하고도 맞대고, 시리아하고도 맞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The UN has urged Afghanistan's neighboring countries. 그렇습니다. 주변 국가 혹은 이웃 국가라고 할 때 neighboring countries라고 쓰거나 neighbors 그렇게 써도 돼요. 예를 들면 South Korea's neighbors나 neighboring countries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제 중국, 일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UN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웃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To keep their borders open. 그렇죠? 문을 계속 좀 열어놔라. 이때 open은 형용사겠죠? As the number of civilians blank from the Taliban grows. 그렇습니다. 탈레반으로부터 뭐한 시민들일까요? 난민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Fleeing from the Taliban입니다. 탈레반으로부터 피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civilians 대신에 refugees라고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fleeing from the Taliban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Afghans refugees. The UN has urged Afghanistan's neighboring countries to keep their borders open as the number of civilians fleeing from the Taliban grows.
2: Afghan refugees. The UN has urged Afghanistan's neighboring countries to keep their borders open as the number of civilians fleeing from the Taliban grow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Demographic.
2: Demographic.
1: Vulnerable.
2: Vulnerable.
1: Reprisal.
2: Reprisal.
1: to take somebody in,

0: To take somebody in.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이전 방송을 다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보기가 있고요. 또 방송에 쓰였던 모든 영어 표현과 내용, 지문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 이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아, 참 세상이 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뭐 그렇게 좀 결은 다릅니다만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축구도 있습니다만 아마존의 열대우림이죠. 이 열대우림의 산림 파괴가 최근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Mass shooting이라고 하면 이건 대량 총기 난사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 남성이 다섯 명, 그리고 중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끊었고요. 영국에서 발생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id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2: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y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참 요즘에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가지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Use keywords입니다.
1: To take one's own life.
2: To take one's own life.
1: Mass shooting.
2: Mass shooting.
1: Immediate.
2: Immediate.
0: 자살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왔는데요. To take one's own life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To take one's own life. Take 대신에 and를 써도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commit suicide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ommit suicide.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만 있어야 되겠죠? Mass shooting이라고 하는 거죠. Mass가 뭐 대량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총기 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mmediate, 즉각적인, 즉시라고 할 때 immediat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A 22-year-old man, 22세의 남성입니다.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이 아이는 정확히 3-year-old child예요. 22세의 한 남성이 5명을 살해했는데요. 이 피해자 가운데는 본인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옆집에 살고 있던 3세 여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en took his own life. 그리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First, second. 이럴 때 항상 뭐 시간을 알려주는 전치사가 나오게 되죠. 영국에서 발생한 10년 만에 발생한 최초의 총기 난사 사고가 되겠습니다. Police said, 경찰에 따르면 the motive was unclear. 그렇죠?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불명확하다. 아직까지

0: 분명하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나중에 또 기사로 나온 걸 보면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자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아, 삶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얘기를 남겼다라고 해요.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mmediate 이란 얘기는 즉각적인 sign은 없다. 이때 sign은 뭘까요? 뭔가 징후, 기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인 이란 얘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당장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정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황일까요?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그렇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범죄가 이것이 테러인지를 보여주는 현재로서의 어떤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id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2: Man kills five and himself in UK's mass shooting. A 22-year-old man killed five people, including his mother and a child, and then took his own life in Britain's first mass shooting in a decade. Police say the motive was unclear, but there were no immediate signs that the crime was an act of terrorism.
0: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Data, 원래는 복수로 시작이 되었죠. Datum, 단수, data, 복수인데요. 아, 신경 안 쓰고 다 요즘은 단수, 복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third year예요. 금년이 세 번째 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deforestation, 산림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규모로 발생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 해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2: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몇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빈도수도 높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 표현들입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Deforestation.
2: Deforestation.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To take office.
2: To take office.
1: To dismiss.
2: To dismiss.
1: Interference.
2: Interference.
0: 첫 번째 단어는 deforestation이라고 해서 산림 벌채 혹은 파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말 무작위로 베어내는 겁니다. Recklessly cutting down trees.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단어는 consecutive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연속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이은 연속된 consecutive. To take office. 요거는 취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대통령이 취임했다라고 할 때 to take office. To dismiss, 뭔가를 묵살하다, 일축하다,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라고 깔아뭉갤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nterference, 간섭 혹은 방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Recent data shows, 최근 자료를 보면 말이죠.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rainforest. 열대우림에 있어서 산림 벌채, 파괴 행위가 연간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may have

0: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May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square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평방, 면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자, 연간 이 열대우림의 파괴 수준이 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아, 중요합니다. consecutive, 연속적이라는 얘기니까 금년이 3년 연속입니다. 즉,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연속으로 1만 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President Jair Bolsonaro, 되게 유명한 대통령인데요. 우리말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who took office in 2019. 2019년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달 취임했는데 공교롭게도 3년 연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때 office에 관사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이라고 해서 덜 쓸 것 같은데 the office가 되면 내가 다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go to the office라고 하면 출근하다죠. leave the office라고 하면 퇴근하다잖아요. 여기서는 대통령이란 직책이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취임하다라고 할 때 take office 추상명사 쓰고요. 혹은 come to office 이렇게 관사 없이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ome to office, come into office 둘 다 괜찮습니다. 취임하다. 자, 이런 대통령이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blah blah blah. 크게 보면 dismiss A as B. A라고 하는 문제를 B라고 일축하다, 단언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뭐라고 일축했냐면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 쓸데없는 짓이다. 이것이 브라질 내정의 interference, 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소위 나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아마존 파괴와 브라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2: Data shows third year of vast Amazon deforestation. Recent data shows annual deforestation in Brazil's Amazon rainforest may have surpassed 10,000 square kilometers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President Jair Bolsonaro, who took office in 2019, has dismissed global concerns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rainforest as interference in Brazil's internal affairs.
0: 오늘 우리가 볼 패턴은 요거예요. Interfere라고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interference라고 하는 단어, use keywords에서 봤을 때 간섭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방해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Interfere in something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것처럼 내정에 개입하다, 간섭하다라는 개념으로 어디에 개입하다, 간섭하다가 되겠고요. To interfere with가 나오면 무언가를 방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방해하다. 중국이 서구권의 이러이러한 내용과 이러이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개입이다라고 할 때 interfere in China's internal affairs. 조금 전에 나왔던 거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잠자기 전 운동을 삼갑시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자기 전 운동은 하지 마라 라고 할 때 Don't exercise near bedtime.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Bedtime이 이제 잠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에 가까이 있을 때, 즉 그 전에는 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As exercise raises the body temperature.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And can interfere blank sleep. 뭐가 들어갈까요? 잠에 개입하다 간섭하다가 아니고 방해한다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interfere with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nterfere in과 interfere with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편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도 interfere in the market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요 두 가지 조금 거리감을 두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요 문장은 역시 듣고 따라해봅니다.
1: Don't exercise near bedtime, as exercise raises the body temperature and can interfere with sleep.
2: Don't exercise near bedtime, as exercise raises the body temperature and can interfere with sleep.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Saving Private Ryan' 아니고요. 영화 제목이죠. 'Saving Amazon'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막기 위해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초를 아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은 이거네요. 1분 1초를 아껴야 한다. 분초를 아껴야 한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We have to save a minute and a second.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1분 1초를 아끼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요 두 가지 표현 일단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It is a race against time.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It is a race against time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구조 작업은 이제 분초를 아낀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때 rescue efforts나 operations are a race against time. 거기에 써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급한 문제죠.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urgent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It is urgent to do something. 뭐 형용사를 썼으니까 부사를 써도 되죠. It is extremely urgent. 이렇게 쓰면 정말 1분 1초를 아끼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내용을 볼까요?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There is no time to spare. 아니면 we have no time to spare. There를 쓰면 there is no time to spare. 혹은 사람을 쓰면 we have no time to spare.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급하다, 1분 1초가 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막다라고 할 때 이때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요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destruction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건져내야죠. 그래서 scientists say there is no time to spare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예, 좋은 문장입니다. 역시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요. 따라해봅니다.
1: Saving Amazon. Scientists say there is no time to spare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2: Saving Amazon. Scientists say there is no time to spare to save the Amazon rainforest from destruction.
0: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정리합니다.
1: Deforestation.
2: Deforestation.
1: Consecutive.
2: Consecutive.
1: To take office.
2: To take office.
1: To interfere in.
2: To interfere in.
1: To interfere with.
2: To interfere with.
1: To have no time to spare.
2: To have no time to spar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사용했던 모든 영어 관련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My precious! 이 말로 상당히 좀 많이 패러디 됐던 유명 영화인데요. 영화로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한 TV 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즌 1은 뉴질랜드에서 촬영이 됐고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즌 2를 찍어야 되는데 영국에서 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울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의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라고 하는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조직인데요. 이곳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과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좀 재앙적인 보고서입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첫 번째 코너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주제는요.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 series to Britain. 자, 뉴질랜드가 lose A to B, A를 B에게 뺏기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반지의 시리즈,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영국에게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어떠한 표현,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2: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s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표현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confirm.
2: To confirm.
1: Blow.
2: Blow.
1: To employ.
2: To employ.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firm 이란 단어인데요. 사실임을 보여주다. 어렵죠. 그냥 맞아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To confirm. Blow. 한방 날리는 거죠. 그래서 blow라고 하면 충격이나 타격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employ. 이때 employ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고용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자, 이때 studio가 복수로 썼다고 해서 이걸 have로 쓰면 안 되죠. 이때는 Amazon Studios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다음 사항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뭐 여기서 살짝 잘라도 될 것 같고요. 자,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반지의 제왕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두 번째 시즌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영국으로 옮겨서 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즌 1의 경우도 뉴질랜드에서 제작이 됐고요. TV 시리즈, 즉 아마존의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초에 오리지널 버전이었던 영화 같은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상당 부분이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뭔 소식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그렇습니다. Come as a major blow to. 우리가 어디에 한방 날리다, 직격탄을 날리다라고 할 때

0: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deal이란 동사를 쓰죠. Deal a blow to. 어디에 한방 날리다. Deal a major blow. Deal a direct blow to. 이렇게 크게 때리다, 직격탄을 날리다라고 할 때 뭐 major라든가 direct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 형용사로 쓸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번 조치가 이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장소 변화가 변경이 뉴질랜드에겐 요거 어마어마한 큰 타격이다라는 겁니다.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그렇군요. 아마존 스튜디오가 이 드라마 첫 번째 시즌에 자그마치 4억 6,500만 달러 이상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으로 바꾸면 일단 5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물론 이걸 다 뉴질랜드에 쏟아부은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배우들의 그 몸값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낙수 효과가 있는 거죠.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직간접 고용으로 뉴질랜드에서 약 1,90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s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2: New Zealand loses its Precious Rings series to Britain. Amazon Studios has confirmed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season of its Lord of the Rings television series will move to the UK from New Zealand. The move comes as a major blow to New Zealand, as Amazon spent at least $465 million on the first season and employed about 1,900 people in New Zealand.
0: 두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UN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N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2: U.S.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단어 표현은 한 세 가지 정도만 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Landmark.
2: Landmark.
1: To spiral out of control.
2: To spiral out of control.
1: Disruption.
2: Disruption.
0: 첫 번째 단어는 landmark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나 발견을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문맥에서 이런 단어가 쓰일까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가 상당히 놀랍고 새로운 지평을 열거나 아니면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landmark decision, ruling 이런 것처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spiral out of control 이라고 되어 있군요. Spiral이라는 얘기는 막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래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다 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Disruption. 뭔가가 무너지거나 붕괴되거나 혹은 혼란이나 차질이 발생할 때 cause a disruption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In a landmark report. 그렇죠?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landmark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획기적인 발견을 담은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입니다.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조직인데 이 기관 이름을 10년째 보고 있는 저도 우리말로는 잘 못 외우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어떻게 보면 짧은데 자꾸 안 외워지더라고요. 유엔 산하에 있고요. 정말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다국적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따르면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이때 close to 할 때 to가 전치사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온난화가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는 거죠. 어디에?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일단 문장 양쪽에 카마가 찍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빼도 되는 삽입구니까 일단 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요. 전 세계는 이미 확실하게 다음의 상황을 당면하고 있다, 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Further climate disruptions예요.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거기서 중요한 거죠.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if not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닐전정 이만큼은 이라고 많이 쓰는 구문이에요. For decades to come, 향후 수십 년 동안. For years to come, 향후 수년 동안. For weeks to come, 향후 몇 주 동안. 아주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향후 수백 년 동안은 아닐전정 최소한 수십 년 동안은 기후 문제가 더욱더 악화 일로를 겪을 것이 걸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표현적으로 보면 be to blame for something이죠.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blame은 비난하다가 아니라 그랬죠. 뭐가 원인이야? 뭐가 책임이야? 뭐 탓이야? 하다 보니까 비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 to blame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다,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악화되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람이 원인이다 라고 이 협의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이 6차 보고서인데요. 5차 보고서하고 크게 달라진 것 한 가지가 이겁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번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UN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2: U.S. scientists warn of worsening global warming. In a landmark report,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aid global warming is dangerously close to spiraling out of control, warning the world is already certain to face further climate disruptions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to come. Humans are to blame, the panel said.
0: Today's parents, 오늘은 to be to blame. For something.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To be to blame for something. 어디에 책임이 있다? 뭐뭐에 대한 원인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본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데는 도쿄올림픽이 최소한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때 to be to blame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일정 부분 이런 게 사실은 좀 맛깔나게 하는 표현들인데요. 이런 뉘앙스 살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또 쉬워요. 자꾸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별 확진자는 daily COVID-19 case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일정 부분 원인이죠. 뭐에 대해서요? 일본에서 요 수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 그렇게 어프로치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The Tokyo Olympics are at least blank to blame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in Japan.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때문인데?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자, 도쿄올림픽이 are at least blank to blame.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최소한 일부 원인이었습니다. 이럴 때 partly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할 때, 원인을 얘기할 때 partly 혹은 in part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부사 처리가 문맥의 전체 뉘앙스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합니다.
1: The Tokyo Olympics are at least partly to blame for the rising daily COVID-19 cases in Japan.
2: The Tokyo Olympics are at least partly to blame for the rise in daily COVID-19 cases in Japan.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Earth is getting hotter.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온도는 3.3도가량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기온이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얼만큼 올랐겠지라고 생각해서 이거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자체가 땡겨지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다라는 표현 알아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대적인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거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3도 더 높아져. 온실가스라고 할 때 greenhouse gases라는 말입니다. 온실가스 혹은 heat trapping gases예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대기 중에서 지구 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열을 가둬두기 때문에 온실가스 혹은 heat trapping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take measures 가장 보편적인 거죠. take steps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때 to take action 지금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서다, 행동을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세 번째 거. 자, 여기서 어떤 거 쓰시겠어요? 이때는 세 번째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Unless immediate and large scale action is taken. 그죠? Take action이니까요.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world could be around 3.3 degrees Celsius hotter. 이것만 쓰면 되죠. Hotter than now, blank, the end of the century.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뭐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항상 시기의 기준점을 잡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은 뭐였죠? 전치사 by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도 대규모 action is taken. 조치가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는 by the end of the century, 금세기 말까지, 2100년이 되기 전까지 3.3도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듣고 따라합니다.
1: Earth is getting hotter. Unless immediate and large-scale action is take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world could be around 3.3 degrees Celsius hotter than now by the end of the century.
2: Earth is getting hotter. Unless immediate and large-scale action is take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world could be around 3.3 degrees Celsius hotter than now by the end of the century.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것만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spiral out of control.
2: To spiral out of control.
1: Disruption.
2: Disruption.
1: To be to blame.
2: To be to blame.
1: Greenhouse gas.
2: Greenhouse gas.
1: To take action.
2: To take acti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007 시리즈 좀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토류라고 하는 원소 들어보셨죠? 원소 주기율표의 17개에 해당하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는데요. 중국이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탈레반과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풍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첫 번째 코너죠. Today's Topics에 담아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크레이그이라고 하는 배우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One leave his fortune to kids. 자신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배우인지, 재산은 얼마인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 들어보시죠.
1: Daniel Craig won't leave his fortune to kids. Daniel Craig is one of Hollywood's biggest actors. Having played James Bond 4 times so far, Craig was paid a reported $25 million for his upcoming 5th Bond movie, No Time to Die. Recently, he said he will not leave his children a substantial inheritance because he finds the practice distasteful. Craig's net worth is estimated at $160 million.
2: Daniel Craig won't leave his fortune to kids. Daniel Craig is one of Hollywood's biggest actors. Having played James Bond 4 times so far, Craig was paid a reported $25 million for his upcoming 5th Bond movie, No Time to Die. Recently, he said he will not leave his children a substantial inheritance because he finds the practice distasteful. Craig's net worth is estimated at $160 mill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007 시리즈는 뭐 네, 숀 코넬리부터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서 계속됐고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내가 본 007이 누구다에 따라서 이제 시대상과 그리고 연령대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그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Upcoming.
2: Upcoming.
1: Substantial.
2: Substantial.
1: Inheritance.
2: Inheritance.
1: distasteful,
2: distasteful.
0: 첫 번째 단어는 upcoming이란 단어입니다. upcoming이란 얘기는 다가오는, 곧 있을, 영화에 쓰이면 곧 개봉이 될이라고 할 때 종종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upcoming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substantia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규모나 액수가 상당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형용사 중에 하나죠. substantial. 그리고 inheritance. 이게 유산이라고 할 때 혹은 상속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Inheritance taxes라고 하면 그건 상속세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Distasteful이라고 하는 말은 불쾌한, 혐오스러운이라고 할 때 distasteful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Daniel Craig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Daniel Craig is one of Hollywood's biggest actors. 그렇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특급 배우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실제로 007 시리즈를 가장 많이 찍은 배우이기도 하고요. 처음 이제 007을 시작할 때는 좀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항상 007 프랜차이즈가 주장하는 바는 007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매력이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갸우뚱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 Daniel Craig가 having played James Bond 4 times so far, 지금까지 제임스 본드 영화에 4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Craig was paid a reported $25 million for his upcoming 5th Bond movie, No Time to D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Be paid. 이만큼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배우 몸값이 얼마다라고 할 때 몸값, ransom이라고 쓰지 않죠. 그거는 납치를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보통 그 사람이 몸값이 얼마다라고 할 때 바로 be paid, 얼마.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할리우드의 biggest actors라고 했는데요. 몸값이 가장 높은 배우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요거하고 함께 쓰시면 돼요. One of Hollywood's highest paid actor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ighest 혹은 best paid actors라고 하면 가장 높은 몸값을 받는 배우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 돈 앞에는 원래 관사를 쓰지 않죠.

0: 25 million dollars. 거기서 딱 끝나는 부분인데 숫자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부정관사 어를 꼭 붙여 쓴다 그랬죠. 자, 이 2,5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보도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크레이그가 이제 곧 개봉될 다섯 번째 007 시리즈인 No Time to Die라고 하는 영화에 있어서는 자그마치 몸값으로 2,500만 달러. 와우, 그죠? 한 180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Recently, 그런데 말입니다. He said, 뭐라고 밝혔냐면, He will not leave his children a substantial inheritance.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기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because he finds the practice distasteful. 이때 the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행, 즉,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상속시키는 이러한 관행이 자기가 봤을 땐 좀 이거 불쾌하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Craig's net worth is estimated at $160 million dollars. 두 가지 net worth라고 하는 것이 순자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과 부채를 다 계산했을 때 남는 금액이 되겠고요. Be estimated at 얼마, 얼마로 추산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Craig의 순자산은 1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1,87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를 딱 들었을 때 한 번에 아 이게 1억 6천만 달러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숫자를 듣는 훈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Daniel Craig won't leave his fortune to kids. Daniel Craig is one of Hollywood's biggest actors, having played James Bond 4 times so far. Craig was paid a reported $25 million for his upcoming fifth Bond movie, No Time to Die. Recently, he said he will not leave his children a substantial inheritance because he finds the practice distasteful. Craig's net worth is estimated at $160 million.
2: Daniel Craig won't leave his fortune to kids. Daniel Craig is one of Hollywood's biggest actors, having played James Bond 4 times so far. Craig was paid a reported $25 million for his upcoming fifth Bond movie, No Time to Die. Recently, he said he will not leave his children a substantial inheritance because he finds the practice distasteful. Craig's net worth is estimated at $160 million.
0: 두 번째 기사가 되겠습니다. China may align itself with Taliban for rare ear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희토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희토류를 얻기 위해서라면 탈레반과 연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듣겠습니다.
1: China may align itself with Taliban for rare earths. A recent report says Afghanistan is estimated to have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rare earth metals and China is setting its sights on them. The report also say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on China if it seeks to ally itself with the Taliban.
2: China may align itself with Taliban for rare earths. A recent report says Afghanistan is estimated to have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rare earth metals, and China is setting its sights on them. The report also say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on China if it seeks to ally itself with the Taliba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단어나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ally oneself with.
2: To ally oneself with.
1: Rare earth metal.
2: Rare earth metal.
1: To set one's sights on.
2: To set one's sights on.
1: To put pressure on.
2: To put pressure on.
0: 첫 번째 표현은 to ally oneself with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인에선 이 ally 대신에 align만이 나왔죠. 이 문맥에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y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는 명사어 쓰면 동맹 혹은 동맹국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동사어 쓰면 누구와 연대하다, 누구를 지지하다, 공동전선을 구축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lign oneself with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are earth metal 혹은 rare earth element라고 한다면 요거 희토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뭐 스마트폰에서부터

0: 우주선까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set one's sights on. 이때 복수였습니다. 이때 sights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총의 가늠새와 가늠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였습니다. Set one's sights on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target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겨냥하다, 목표로 삼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to put pressure on somebody.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A recent report say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똑같은 말이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fghanistan is estimated to have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rare earth metals. 이렇게 되어있네요. Be estimated to, 예, 이렇게 추산된다, 추정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worth라는 얘기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의 금액은 앞에, 그리고 가치의 대상은 뒤에 이렇게 나오게 있는데요.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rare earth metals나 ele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희토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And China is setting its sights on them. 이때 되면 당연히 앞에 나왔던 희토류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여기에 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눈독을 들이다? 무슨 eye poison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target 아니면 지금처럼 set one's sights on 총구를 딱 겨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report also says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on China. 국제사회라고 할 때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굳어진 편이죠. 국제사회가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예요? If it seeks to ally itself with the Taliba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중국이 만약에 탈레반과 연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희토류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고요. 희토류는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85%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China may align itself with Taliban for rare earths. A recent report says Afghanistan is estimated to have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rare earth metals, and China is setting its sights on them. The report also say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on China if it seeks to ally itself with the Taliban.
2: China may align itself with Taliban for rare earths. A recent report says Afghanistan is estimated to have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rare earth metals, and China is setting its sights on them. The report also say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t pressure on China if it seeks to ally itself with the Taliban.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패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총구를 겨누다, 목표로 삼다, 눈독을 들이다, 군침을 흘리다 라고 하는 to set one's sights on someth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겨냥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독을 들인다, 군침을 흘린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중국의 자원 외교, 경제 외교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자, 중국은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그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자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향력을 확대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expand, 확대하는 거죠. One's influence.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장이 좀 길어 보입니다만 China has set its sights on several African countries.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중국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뭐를 목표로 한다라고 할 때 with the blank of 많이 쓰는 표현이죠. with the aim of라고 할 때 그 목표를 얘기하자 쓰는 표현이죠. expanding its economic influence in the continent. 바로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되겠죠. 이렇게만 쓰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in order to expand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되겠지요.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China has set its sights on several African countries with the aim of expanding its economic influence in the continent.

0: China has set its sights on several African countries with the aim of expanding its economic influence in the continent.
1: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그리고 제목은 China and Rare Earth. 중국과 희토류로 삼았어요. 사실 희토류가 선진국에 없는 건 아닌데 희토류를 캐내고 정제하는데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이라든가 남미 쪽 몇 개 국가 이런 쪽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2019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희토류 공급 차단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안 팔게! 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을 장악하다. 그 동사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공급을 차단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a trade war. 뭐 간단하게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때 핵심은 동사가 되겠는데요. China has blank the global market for rare earth elements.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슨 시장이라고 할 때 the market fo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할 때 the market for smartphones 라고 하시거나 the smartphone market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다. 우리말로 장악하다, 주도하다, 주름잡다라고 할 때 무슨 주름, 윙클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dominate 이란 단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China has dominated the market.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거의 90%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during the trade war with the US in 2019,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China죠. It threatened to cut blank supplies to the U.S. 그렇습니다. 이때 부사 꼭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될까요? Cut supplies 하면 이건 줄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예 막는다, 차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들어가는 부사는 당연히 단절의 부사 cut off supply to the U.S.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른다라고 할 때 cut trees라고 잘 하지 않죠? cut down the trees라고 해야 나무가 무너지잖아요. 부사의 역할이 강조하는 역할도 있지만 새로운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때 쓴다는 것도 꼭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봅니다.
2: China and rare earths. China has dominated the global market for rare earth elements. During the trade war with the U.S. in 2019, it threatened to cut off supplies to the U.S.
0: China and rare earths. China has dominated the global market for rare earth elements. During the trade war with the US in 2019, it threatened to cut off supplies to the US.
1: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Today's expressions. 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 Inheritance.
0: Inheritance.
2: Distasteful.
0: Distasteful.
2: To ally oneself with.
0: To ally oneself with.
2: Rare earth metal.
0: Rare earth metal.
2: To set one's sights on.
0: To set one's sights on.
2: To put pressure on.
0: To put pressure on.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된 모든 영어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만 기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무엇 때문인지 잠시 후

0: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절반쯤은 대통령이라고 할 거고요. 절반쯤은 이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역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SMC becomes Asia's most valuable company.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로 이 회사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1: TSMC becomes Asia's most valuable company. The world's largest chipmaker,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has overtaken Chinese tech behemoth Tencent to become Asia's most valuable firm. Beijing's recent regulatory crackdown on the tech sector has hit the valuations of Chinese tech giants Tencent and Alibaba.
2: TSMC becomes Asia's most valuable company. The world's largest chipmaker,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has overtaken Chinese tech behemoth Tencent to become Asia's most valuable firm. Beijing's recent regulatory crackdown on the tech sector has hit the valuations of Chinese tech giants Tencent and Alibaba.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단어부터 좀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요. Use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overtake.
2: To overtake.
1: Behemoth.
2: Behemoth.
1: Crackdown.
2: Crackdown.
0: 첫 번째 단어는 to overtake라고 하는 추월하다, 따라잡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쓰지 않고 뒤에 뭔가 함께 나오는 세트메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Overtake, 추월하다. Behemoth, 요거는 거대 기업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ehemoth. 많이 쓰는, 특히 IT 쪽에서 많이 쓰고요. 꼭 IT뿐만 아니라 뭐 유통에서도 많이 쓰고, 기업을 얘기할 때 거대 기업. Crackdown. 역시 많이 썼던 표현이죠? 동사일 경우에는 crack 띄우고 down입니다만, 명사일 땐 crack down on something. 뭐뭐를 단속할 때, 혹은 탄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죠. The world's largest chipmaker,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요거 약자군요. 전 세계 최대 칩 메이커니까 반도체 생산 업체인 TSMC라고 하는 대만의 기업이 has overtaken Chinese tech behemoth Tencent to become Asia's most valuable firm. 여기서 두 가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overtake란 녀석과 함께 오는 세트 메뉴는 to become입니다. 기억나시죠? 저희가 방송 에피소드 한참 앞에 아마 5회차 이내일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today's pattern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overtake somebody to become something. 누구를 제치고 뭐뭐가 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대만 회사가 중국의 IT 거대 기업,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valuable이란 단어도 방송에서 한번 좀 나왔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valuable이란 얘기는 가치 있는이란 얘기지만 지금 기업을 중심으로 가치 있는이라고 할 때는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업의 현재 주가를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인가 그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the most valuable company 이런 식으로 쓰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the second most valuable이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2위에 해당하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Beijing's recent regulatory crackdown on the tech sector.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한 나라의 수도를 쓰는 경우는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China 혹은 그 나라 정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중국 정부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중국이라고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최근 IT 부문에 대해서 규제를 단속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has hit the valuations of Chinese tech giants Tencent and Alibaba. 자, 중국의 IT 거대 기업, 거대 IT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가치 평가를 강타했다는 얘기는 큰 피해를 남겼다는 얘기죠.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떨어지고 조금 전에 대만의 기업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취하실 때 아마 그 여기 있군요. 비히머스라는 단어 많이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대세를 가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giant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항상 문맥에서 대부분이 커버된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TSMC becomes Asia's most valuable company. The world's largest chipmaker,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has overtaken Chinese tech behemoth Tencent to become Asia's most valuable firm. Beijing's recent regulatory crackdown on the tech sector has hit the valuations of Chinese tech giants Tencent and Alibaba.
2: TSMC becomes Asia's most valuable company. The world's largest chipmaker,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has overtaken Chinese tech behemoth Tencent to become Asia's most valuable firm. Beijing's recent regulatory crackdown on the tech sector has hit the valuations of Chinese tech giants Tencent and Alibaba.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Fed Chairman, 이때 Fed 이란 말이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뭐 우리는 한국은행, 뭐 다른 나라도 일본은행 뭐 이런 식으로 다 자신의 나라의 이름을 쓰는데 여기는 The Bank of America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중은행이고요. 그 이유는 이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국유은행이 아닙니다. 민간은행입니다. 아주 독특한 체계인데요. 자,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의장이라고 합니다. 의장이 콜론 말한 바에 따르면 There's no returning to pre-pandemic economy. 그렇죠? There is no ing형.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팬데믹 이전의 경제로 돌아간다?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합니다.
1: Fed Chairman There's no returning to pre-pandemic economy.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said that the U.S. economy has been permanently chang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the central bank must adapt to those changes. The changes range from the increase in remote work to the rise of online learning platforms, he added.
2: Fed Chairman, there's no returning to pre-pandemic economy.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said that the U.S. economy has been permanently chang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the central bank must adapt to those changes. The changes range from the increase in remote work to the rise of online learning platforms, he add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얘기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또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몇 가지 단어를 알면 그 재미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Federal Reserve
2: Federal Reserve.
1: Permanently.
2: Permanently.
1: To adapt to.
2: To adapt to.
0: 첫 번째 단어는 Federal Reserve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국유은행은 아니에요. 물론 미국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다만 이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화폐 발행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Permanently, 영구히, 영구적으로, permanently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o adapt to something,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할 때 역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said 이렇게 돼 있네요. 요 두 단어를 약자로 쓰면 조금 전에 나왔던 the F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F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에 따르면 that the U.S. economy has been permanently changed by the COVID-19

0: 팬데믹. 아, 그렇군요.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요거 못 돌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nd that, 덧붙여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central bank must adapt to those changes.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러한 변화에 반드시 적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즉, 변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묻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changes range from, 딱 나오는 순간에, 아, range from이 나오면 당연히 range from A to B. 이건 뭐 굳어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얘기하는 이러한 변화는 range from the increase in remote work. 아, 그렇군요.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회사 바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원격 근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택근무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가 지금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과 to the rise of online learning platforms. 그렇습니다. 여기서 online learning이니까 인터넷 학습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비대면 학습이라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in-person의 반대말로 쓰이니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비대면 학습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다라고 he added, 덧붙여서 말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웹사이트도 여기에 포함되고 전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T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다 그냥 외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걸 구태여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비대면 학습 플랫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Fed Chairman, there's no returning to pre-pandemic economy.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said that the U.S. economy has been permanently chang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the central bank must adapt to those changes. The changes range from the increase in remote work to the rise of online learning platforms, he added.
2: Fed Chairman, there's no returning to pre-pandemic economy. Federal Reserve Chairman Jerome Powell said that the U.S. economy has been permanently chang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at the central bank must adapt to those changes. The changes range from the increase in remote work to the rise of online learning platforms, he added.
0: Today's parents, 오늘 배운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나 구문을 가지고 직접 활용해 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there is no ing.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 do something.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 맞죠? 일단 저희 때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활용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everybody says라든가 agrees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운 것을 써먹어보죠. 이견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래요. There is no blank that action is required. Action should be taken. 그죠? Take action이니까요.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행동이 미흡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There is no blank that action is required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인데요. 이때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게 불가능하면 이견의 여지가 없을까요? Disputing.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 There is no disputing that action is required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2: There is no disputing that action is required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반도체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semiconductor boom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컨덕터가 도체잖아요. 세미는 절반이니까.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위치가 들어오면 전기가 통하고 스위치가 나가면 전기가 안 통하는 세미컨덕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로 전 세계가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와중에 반도체 제조사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게 일단 문제예요. 그 결과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파생 효과가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깔끔하게 떨어질

0: 같습니다. 일단 공급 차질 알아야 되겠고요. 품귀 현상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혜택을 보다라고 할때 benefit from을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장을 쓸 것이냐,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단 차질을 빚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cause a disruption to예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태풍이 발생하면서 석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도 the storm has caused a disruption to oil production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요 표현은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품귀 현상은 a shortage예요. 근데 무슨 shortage냐에 따라서 그 품귀 현상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a food shortage라고 하면 그 식량 부족이죠. 만약에 a labor shortage라고 하면 그건 노동력 부족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반도체가 품귀 현상의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쓰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Semiconductor manufacturers 혹은 makers 뭐 상관없습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have gotten a big blank 비로 시작하는군요.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As the world faces a semiconductor shortage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품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품귀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Driven by supply chain blank due to the pandemic.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단어 떠올릴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예, get a big boost. boost는 확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요. boost the economy라고 해서 동사로 쓸 경우에는 경제를 부양하다, 떠받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처럼 get a big boost라고 하는 얘기는 크게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driven by supply chain 그렇습니다. disruptions. 이렇게 쓰면 공급망, 공급체인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자, 여기 나온 다양한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함께 어울려서 깔끔하게 문장으로 내가 과연 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단어나 표현뿐만이 아니라 structure, 문장의 완성적인 측면에서도 꼭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Semiconductor boom. Semiconductor manufacturers have gotten a big boost as the world faces a semiconductor shortage driven by supply chain disruptions due to the pandemic.
2: Semiconductor boom. Semiconductor manufacturers have gotten a big boost as the world faces a semiconductor shortage driven by supply chain disruptions due to the pandemic.
0: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표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Behemoth,
2: behemoth,
1: Federal Reserve,
2: Federal Reserve, to adapt to,
1: There is no ing,
2: there is no ing,
1: to cause a disruption to.
2: to cause a disruption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덧 40강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출발선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만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고 정말 마음으로나마 제가 토닥토닥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분사 고문에 대한 이야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장 가지고 연습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B번 가볼게요. 자, 분사 구문에 주어가 필요하면 V 표시를 할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X자로 한번 같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Driving through the national park. Drive through가 운전해서 이렇게 쭉 통과하는 걸 이야기해요. National park은 어딜까요? 국립공원. 자, 국립공원을 운전해서 가요. Then spotted a group of black bears. Spot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찾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니어 뭘 발견했냐면 한 무리의 black bears 흑곰을 갖다가 발견을 했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의 주어랑 이 주절의 주어가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네. 지금 국립공원을 운전한 것도 댄이고요. 흑곰을 발견한 것도 댄이에요. 일치하니까 굳이 앞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자, 그다음 2번 한번 해볼게요. Being a lot of leftovers. Leftover가 뭘까요? 아, 이거 먹다 남은 음식을 이야기하거든요. 남은 음식. 자, 많은 남은 음식이 있었대요. The organizers. Organize라고 하면 이렇게 조직하는 거니까, 뭐 어떤 행사, 자선 행사 같은 걸 조직하는 사람, organizer.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주최자. 괜찮죠? 자, 주최자들이 brought them. 그것들을 가져왔답니다. 그것들이 어떤 거겠어요? 그치. A lot of leftovers. 그 많은 남은 음식들을 가져왔대요. 어디로? To the shelter. Shelter라고 하면 뭐 보호소, 쉼터 이런 데니까 보호소로 가져왔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남은 음식들이 있다. 영어에서 뭐가 있다. 그럴 때 우리 뭐 쓰죠?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쓰잖아요. 물론 대어가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진짜 내용이 있는 주어는 아닙니다만 형식상 주어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에도 우리 어떻게 썼어요? 접속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대어까지 홀랑 생략했어요? 아니지. 얘를 남겨뒀었죠. 그리고 나서 동사를 갖다가 분사로 이렇게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대어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There being a lot of leftovers. 남아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요. The organizers. 그 주최자들이 쉼터로 그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3번이요. Being too concerned with perfection 이랬습니다. Be concerned with라고 하면 어디에 신경을 쓰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too라는 게 붙으면 부정적인 뉘앙스였어요. 자, 그다음 뒤를 보세요. Danny요. Was extremely nervous. 아주 과도하게 nervous니까 불안해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완벽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Dan. 쌤, 분사 구문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은 사람인데요. 그렇지. 그럼 따로 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생략된 접속사는 여기서 뭐라고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유로 해석하면 괜찮겠네. 완벽이라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요. 그래서 Dan은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Acting suspiciously. Suspiciously라고 하면 의심쩍게 뭐 이런 뜻입니다. 미심쩍게. 아주 의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뒤에 볼게요. A passerby. 이건 누구예요? 이렇게 지나, pass,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옆을 지나가는 사람. 행인, 그치? 행인이 reported him to the police. report라고 하면 보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고하다 정도 하면 되겠다. 그 사람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잠깐만. 지금 의심스럽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He. 그 다음에 신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행인. 행인이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행인이 신고했겠어요? 아니죠. 여기 지금 의심스럽게 행동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힘이라고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랑 분사 구문의 주어가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표시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너 주어가 빠져 있구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우리 C번이요. 우리 이제 이거 완전 자신 있죠?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래요. 해석해보래요. 해석할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접주동을 살려서 생각하며 해석했죠? Reading the prescription. Prescrip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거든요. 처방전을 읽는데요. Danny, call the clinic. 클리닉이니까 여기서는 뭐 병원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 자, 병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왜? 우리 남는투부 정사 뭐라고 해석하지?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았죠. To ask some questions.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다가 전화를 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생략된 접속사가 뭘까? 그 처방전을 읽고 나서 모르는 게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after,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들어갈 거고요. 생략된 주어는요, then이니까 생략을 했겠죠. 동사는요, 이 read를 복원해가지고 과거 동사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Danny요, 이 처방전을 읽고 난 뒤에 Dan called the clinic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2번 갑시다. There being no place to stay. 그래서 투부 정사가 명사를 쏙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머물 장소가 없답니다. Chester called his friend for help. Call 누구누구 for help라고 하면 도움을 요청하다 이거거든요. 체스터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자, 그럼 접주동 살려봅시다. 접속사가 뭐였을까요? 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앞에 내용이 이유에 해당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을까요? 봤더니 형식상이긴 하지만 지금 주어 자리를 요 녀석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대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being은 어떻게 복원하면 돼요? 비동사로 복원하면 되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 동사로 복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re was no place to stay. 뭐, 요 정도가 되겠네. 머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because there was no place to stay, 체스터는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번 해볼까요? It being too hot. Too, 너무 심하게 덥대요. The tourists, 관광객들이 were not able to go out. Be able to가 할수 있는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할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었대요. 어디로요? In the desert. 사막에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략된 접속사가 뭐겠어요? 아니, 왜못 나갔니? 너무 더워서요. 앞에 게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습니까? 주어 자리에 지금 누가 떡하니 남아 있어요? 이시 남아 있어요. 자, 얘가 의미가 크진 않지만 날씨나 기후나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비인칭 주어라고 좀 어렵게 부르는데 어쨌든 주어 자리에 남아 있는 애는 그대로 써서 복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동사는 어때요? being을 동사로 복원하면 되는데요.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뭐 was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광객들이 사막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Having been in it himself and to knew all about the entertainment industry 그랬습니다. Having been in it 그 안에 있었답니다. 누가? himself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었대요. and to는요, knew all 다 알고 있었대요. 뭐에 대해서?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면 되겠고, entertainment industry라고 하면 뭐 연예 산업, 오락 산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연예 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략된 접속사는 뭘까요? 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자기가 그 업종에 종사했었거든. 쌤, 그러면 이때 접속사는요, 이유가 되겠고요. 그렇네. 주어는 뭔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똑같나 봅니다. 엔튼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사로만 복원하면 되겠죠? Having been, 이걸 뭘로 복원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종사했던 게더 먼저죠?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니까 had PP로, had been으로
그 정도로 복원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앤튼 그 자신이 연예 산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knew all about the entertainment industry 그 연예 산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해석을 넘어서서 복원까지 해봤어요. 자, 우리 이렇게 가지고 C번까지 해당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또 D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막 섞어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우리 교재 가장 뒤에 있는 만큼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얼마나 성장했는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해보랍니다. You can use the ski lift. 그 ski lift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대요. 근데 for free가 무료로 이런 뜻이거든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hen presented your season pass라고 해서 주어가 없는 걸 보니까 이거 무슨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에요. 어머, 쌤, 접속사 이렇게 남겨둘 수 있나요? 남겨둘 수 있다 그랬죠. 어떨 때?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을 때. 주어가 생략된 걸 보니까 주어가 you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다음 봅시다. Presented your season pass. Present라고 한게 제시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 season pass를 시즌권을 갖다가 제시한대요. 잠깐. 네가 시즌권을 제시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능동이죠? 우리 능동이면은 분사 ing랑 pp 중에 뭐 쓰기로 했지? ing. 그럼 얘는 지금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presenting. 이렇게 ing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는 틀렸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당신은요, 무료로 스키리프트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즌 패스를 제시하시면요. 자, 2번이요. 에드리아나가 was startled. be startled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놀랐답니다. 어? 그 누군가가 누군데?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knocking on the door. knock on the door가 이렇게 문에다 노크하는 거잖아요. 문에 노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머, 쌤! 분사가 명사 꾸밀 수 있습니까? 한동안 너무 분사 구문에 심취해가지고 분사가 명사 꾸민다는 기본적인 사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할수 있어요. ing가 꾸며주려면 해석이 어떻게 됐어야 됐더라? 그지. 명사가 분사한다. 누군가가 문에 노크를 한다. 해석 괜찮죠? 그래서 이건 잘쓴 겁니다. 오랜만에 T. 자, 3번 가봅시다. Roughly speaking, about one third of Americans are not Caucasian.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rough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짧게 많이 쓰는 말들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관용적 표현. 그냥 수거처럼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Roughly speaking은 뭐겠어요? 그치. 대충 어림잡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겠네. About, 대해서 또 이른다. 숫자 앞에서 about은 대략이라고 했고, one third는 얼마입니까? 이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미국인의 3분의 1은요, Caucasian이 이게 백인이잖아요. 백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미국을 갖다가 무슨 인종의 용광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여러 인종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고. 자, 4번 갑시다. Never get into a vehicle driving by someone who has been drinking. 그랬습니다. 어, 뭐야. 동사로 빵 시작했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명령문. 해라. 이건데, never가 붙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vehicle은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차에 타지 마세요. 무슨 차인데요? 뒤에서 분사가 명사 꾸밀 수 있다면서요. Driving by someone. 누군가가 모는 차를 타지 마세요. 그럼 잠깐만. 명사 꾸밀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분사 쓸까요? 과거 분사 쓸까요? 해석해 보면 되지. ing 쓰려면 명사가 분사한다로 해석돼야 되죠. 차량이 운전한다? 어? 아닌데. 차량을 운전한다? 어, 이건 되죠. 그럼 예측은 잘못됐구나. ing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pp가 돼야 돼요. 그래서 driven 이렇게 써줄 거라고요. 자, 뒤에 이제 마저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 후 나오면 어떻게 했죠? 괄호 열고, 닫고, 꾸며줘요. has been drinking. 술을 마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어볼까요? Never get into a vehicle driven by someone who has been drinking.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해 운전이 되는 그런 차에는 절대로 탑승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도 같이 처벌될걸요?

그쵸. 자, 그 다음 B번이요. 자, 네모 안에서 알맞은 아이를 찾아보랍니다. Constantly asking questions, Kathy got better in math. 그랬어요. Constantly라고 하면 끊임없이 이겁니다. 자, 끊임없이 질문을 했을까, 받았을까? 자, Kathy가 got better. Get better 하면 나아지다 이거거든요. 수학 실력이 나아졌답니다. 쌤, 이건 분사 구문이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 공통된 주어 Cathy이고요. 그렇지. ing는 능동, pp는 수동이니까 Cathy가 질문을 한 건지 받은 건지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네. Cathy가 자기 수학 실력이 좋아지려면 질문을 많이 했겠죠. 아, 능동이네. 그럼 ing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너무 쉽나? 2번 갈까요? There is thing very dark. 아주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We could not determine where we are. Determine이라고 하면 알아내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Where we were. We were 이렇게 됐구나. 과거 시제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 접주동, 뭐 접속사는 지금 보나마나 어두워서 몰랐다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 뒤에 주어랑 다르니까 형식상 주어나마 남겨둔 건데, 어둡대요. 오, 어둡다. 이런 거, 기후, 뭐 날짜, 날씨, 이런 거랑 같이 쓰이는 주어가 뭐예요? 비인칭 주어, it 이거든요. 뭐 비인칭 주어 이런 거 잘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어랑 비동사는 있다 이런 뜻이니까 얘는 지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이요. The contestants. Contestants라고 하면 콘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이네. 자, 그 참가자들이요. Performed very well. perform이라고 하면 수행을 하는 거니까 아주 잘 수행을 해냈답니다. 그래서 the judges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impress 깊은 인상을 줬대요. 앞에 붙은 분사구문 봐가지고 뒤에 오면 분사구문인 거 못 알아보는 거 아니시죠?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어머, 생략된 주어는요? the contestants였겠지. 자, 그 다음에 ing 능동, pp 수동인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참가자들 이 심사위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어가 분사합니다. 능동, 수동, 능동. 그럼 뭐 써주시면 돼요? ing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참가자들이 아주 잘 해내가지고요. Impressing the judges.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봅시다. While serving in the army. 자, serve in the army라고 하며 군 복무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Jason learned. Jason이 배웠대요. 뭘 배웠어요? How to drive a tank. 이 how to 부정사니까 방법 하면 되겠다. 자, 탱크를 모는 방법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주동 원래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접속사 우리 편하라고 생략 안 해줬고요. 생략된 주어는 누구랑 똑같아서? 제이슨이랑 똑같아서 생략이 됐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챙기면 됩니까? 제이슨이 복무를 한 건가 당한 건가? 벌써 복무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동 ing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While serving in the army,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제이슨은 탱크 모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 반의 그 친구들이 막 자기는 뭐 3학년 시험만 딱 보고 나면 면허 딸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에 가서 꼭 탱크를 몰아보고 싶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다. 막 그 얘기를 진짜 하던데 이 예문이 나와서 제가 혼자 피식 웃었었어요. 자, C번 볼게요. 자, 주어진 동사를 분사로 바꿔가지고 대화를 한번 완성해보랍니다. A가 이래요. Call 911. 야, 911에 전화해. It's an emergency. Emergency가 긴급 상황이죠. 비상 상황이야. 우리는 이제 119에 걸지만 미국은 911이거든요. Why? What's wrong? 무슨 일인데? There is a sleep baby. 자고 있는 아기가 있어. In that car. 저 안에. 근데 전치사 명사까지 가봅시다. In this hot weather, 이 더운 날씨에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봤더니 아기는 아기인데요.
자고 있는 아기 쏙 꾸며줄 겁니다.

자, 명사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 그렇지. 분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잠을 잔다. 아기가, 명사가 분사한다 해석되니까 뭐 써주시면 돼요? 능동의 의미로 ing 써주시면 돼요. There's a sleeping baby in the car in this hot weather. 이 더운 날씨에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자, 2번이요.

이거 그냥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Not that I know of라고 하면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란 뜻이에요. 자, 어쨌건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 남자는 남잔데요. 스테판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꾸며주잖아요. 그럼 여긴 누구 자리? 분사 자리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ing 현재 분사 쓸 거냐, pp 과거 분사 쓸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데, 와, 얘가 어렵죠. 쌤, 네임은 그냥 이름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얘가요. 네임, 목적어, 보어, 이렇게 써서, 목적어를 보어라고 이름 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목적어를 보어라고 이름 짓다. 그럼 여기서는 그 남자를 스테판 쿠퍼라고 이름 지어준 거죠? 누가? 아,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어쨌든, 아, 쌤! 명사를 보어라고 이름 짓다. 이렇게 해석됐으니까 명사를이라고 해석되면 얘가 PP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네임즈가 돼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네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근데 뭐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를 스테판 쿠퍼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 막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스테판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이렇게들 많이 해석합니다. 됐죠? 자, 3번 갈게요. You know what? 이거 이렇게 상대방 관심 끌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그거 알아? Fred가 flunked the chemistry class. Flunk라고 하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낙제 점수를 받은 거, F학점 받은 거예요. 그 화학 수업에 낙제점을 again 또 받았대. This semester 이번 학기에. 그랬더니 B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He did? 그랬대? 걔 낙제했대? I wonder. 나는 정말 궁금해. 뭐가? What he was doing. 걔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That's study for the exam.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아마 얘가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긴 한가 봐요. 근데 낙제 받았다니까.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자, 보세요. 어머, 쌤, 지금 막 주어 동사 다와 있는데, 콤마 찍고 이거 그럼 분사 구문이네요. 그렇지,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접속사는 뭐 아마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였을 거고요. 주어는요, he 같으니까 생략했을 거고요. 자, 이제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파악해서 분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가 공부를 한다. 그가 공부한다. 능동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어떻게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분사 studying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뒤에 것만 다시 해드릴게요. I wonder. 와, 나 진짜 궁금해. What he was doing in the library. 걔가 도서관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 Not studying for the exam. 시험 공부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4번 마지막 가봅시다. 야, 너 그거 아니? Linda and Paul. Linda랑 Paul이 are getting married. 결혼한다는 거 알아? 그랬더니 What a surprise. 이거 아주 놀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와, 진짜 깜짝 놀랐다. They have tricked all of us.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Trick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다란 뜻입니다. 걔들이 속였구나. All of us. 우리 모두를 속였구나. Keep it a secret. Keep. 목적어 보어는 목적어를 보어로 유지하다 이거니까 그것을. 즉, 둘이 사귀고 결혼하고 하는 걸 갖다가 비밀로 유지하면서 우리 모두를 속였군. 뭐 아마 친구 무리들 중에서 둘이 사귀었나 보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둘이 비밀 연애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써야 될까? 아, 쌤. 이렇게 감쪽같이 비밀로 하면서 우리를 속였다니까 아마 생략된 접속사는요.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접속사 정도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데이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했을 거고요. 그렇지. 이제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밝혀서 분사로 바꾸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들이 그걸 비밀로 유지했어. 그들이 비밀로 유지했어. 주어가 동사했어. 이거 능동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 keep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C번까지 해당하는 내용 좀 정리하고 나서 또 나머지 문제 풀어볼까요?

네. 자, 우리 이제 디번 이어가지고 풀 텐데, 요번에는요, 동사를 줄 테니까 분사로 한번 바꿔보래요. There be no one.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present라고 하면 출석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어디 중에? In the audience. 그 관객들 중에, 관중들 중에 출석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The chairperson. Chairperson은 우리 의장, 뭐 회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장이 Close the public hearing. Public hearing이라고 하면 막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걸 들어보는 공청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공청회를 갖다가 끝냈답니다. 공청회면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고 모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공청회를 폐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쌤, 지금 주어 동사가요. 콤마로 이어졌을 리는 없고요. 그럴 리는 없지.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요? 없네. 접속사가 없어지려면 이게 무슨 구문으로 돼야 돼요? 분사구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be로 놔둘 게 아니라 being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아마 생략된 접속사는 이유의 접속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중들 중에 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이 공청회를 갖다가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그다음 2번 봅시다. When offend, people may confront the person face to face. 그랬습니다. 자, confront라고 하면 마주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게 마주 맞선대요. 근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사람에게 맞선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맞설까요? 자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왜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겠네. 쌤, 그러면 지금 접속사가 남아 있는 분사구문이고요. 그렇지? 주어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받는다. 수동으로 해석이 되니까 얘를 저는 PP offended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삐딱한 학생이 있어요. 왜요? 쌤, 공격할 때에도요,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격하다라고 하면 누구를 공격하는지 뒤에 목적어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형태상, 의미상, 요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공격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요, confront the person face to face,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3번이요. I just saw a very famous actor. 내가 아주 유명한 배우를 봤답니다. 어떤 배우인데? 거리를 걷고 있는 배우를 봤대요. 지금 명사 꾸며주죠? 그럼 누구 자리예요? 분사 자리입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 쓰면 되는데. 배우가 걷는다. 명사가 분사한다. 능동이잖아요. 그럼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ing만 쏙 붙이면 돼요. 그래서 I just saw a very famous actor walking down the street. 자, 4번 봅시다. There have been many people. 아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There are 이렇게 안 하고 시제만 바꿔서 have been으로 쓴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대요. 어떤 사람인데요? Lay off. Lay off는 해고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From work. 직장에서. 근데 그것도 어떤 직장이에요? In steel business니까 이게 철강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강 산업에 있는 직장에서 해고한 사람들이겠어요? 해고된 사람들이겠어요? 아, 그치. 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고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해고된 사람들. 아, 명사 꾸며주니까 여기 누구 자리? 분사 자리. 근데 해고된 거는 수동이니까 ing, no, no, no. 과거 분사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laid of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철강 산업 직장으로부터 해고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갑시다.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자, 긴 절을 얍 줄여서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보랍니다. Since there was no table available. 자,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었기 때문에요. We needed to find. 찾아야만 했대요. 뭘? Somewhere else. 어떤 다른 곳을 갔다가 찾아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없어서 딴 식당 갔다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갔겠지. Since 없어도 이유인 거 다 알겠거든요. 없애버리고. 자, 주어도요. 같으면 없애려고 그랬는데 비록 형식상이긴 하지만 대어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써줄게요. 그 다음에 was 얘를 이제 분사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being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there being no table available, 이용 가능한 테이블이 없어서 we needed to find somewhere else, 다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쉽다. 2번. Since his team won enough games, 그의 팀이 충분히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since 때문에라니까, it managed to make the playoffs. managed to 부정사 또 나왔네. 이거 뭐라고 해석했더라? 그치, 가까스로 간신히 뭐뭐 해내다. make the playoffs는 뭐예요? playoff가 결승전이니까 결승전에 가까스로 진출을 했습니다. 뭐 결승전에 그럭저럭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뭐 당연히 많이 이겼으니까 진출했겠죠. since 없어도 이유인 거 알겠고요. his team이랑 it이랑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도 생략하면 되겠고요. 자, 얘만 뭘로 바꾸면 돼요? 얘만 분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won이 아니라 얘 지금 능동이니까 분사, 현재 분사로 바꾸면 되겠네. winning. winning은 ing 붙일 때 n 하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winning enough games. 충분한 게임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his team managed to make the playoffs. 그의 팀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3번. As Dale was extremely depressed, 그랬어요. depressed가 우울한 이런 거니까 데일이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e stopped, 멈췄대요. 뭐 하는 걸 멈췄어요? attending social events. 우리 stop the ing 쓰면 뭐뭐를 멈추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social events니까 사교 모임 같은 거네. 사교 행사에 attend, 출석하는 거를 멈췄대요. 이제 우울하니까 다 안 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할까요? 오, 쌤, 우울해서 안 간 거 as 안 써도 이유인 거 알겠어요. 그치? daily랑 he랑 같은 사람이니까 안 써줘도 알겠어요. 그치? 그러면 비동사만 분사로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being, 완전 쉽죠? Being extremely depressed, 너무나 우울해서 Dale은요, stopped attending social events, 사교 모임에 출석하는 거, 참석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4번. If you come up with good keywords, come up with가 뭔지 아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반짝 이렇게 딱 생각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요, 생각해낸다면, 좋은 키워드를 생각해낸다면요, you will get better search results. 당신은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뭐 똑같은 걸 찾더라도요. EBS 그래머 파워, 주혜연 그래머 파워, 뭐 영문법 그래머 파워, 뭐 어떻게 키워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어때요? 어머, if 없어도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you 똑같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 동사만 뭐로 바꾸면 돼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얘 지금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coming up with good keywords, 좋은 키워드를 생각해내면 you will get better search results,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시다. F번. 아, 이번엔 조금 어려워요. 이번엔 야 늘려서 절로 한번 바꿔보랍니다. After revealing the truth, 자, 진실을 갖다가 밝혀내고 난 다음에요. Benny ask, 부탁을 했대요. ask는요, 누구누구에게 투부정사할 것을 부탁하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His sister, 자기 누나한테 not to tell their parents,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절로 바꿔봅시다. 다행히 접속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 고민 안 하고 그냥 after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어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생략했었겠죠. He 쓰면 되고요.
인재 분산.

만 동사로 복원을 해내면 되는데, 봤더니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After he revealed the truth, 진실을 밝히고 나서 누나한테 not to tell their parents,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Being brought up, bring up이라고 하면 키우다고요. 그럼 being brought up은 수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워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a music loving family,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에서 키워져가지고요. 크리스틴이 뭐가 되었답니까? 작곡가가 되었대요. 자, 그럼 보나마나 뭐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작곡가가 됐겠죠. 그럼 우리가 접주동으로 살릴 때 접속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 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했을 테니 she 쓸 거고요.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동사만 분사로 복원하면 되겠습니다. 뒤를 딱 봤더니 과거 시제네. 그래서 being brought up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was brought up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because she was brought up in a music loving family,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에서 자라서요. 크리스틴이 작곡가가 되었어요. 자, 3번이요. There being no other work to do. 이 일이 없대요. 근데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할 일이 달리 없대요. 그래서 run은요, left work, 이 직장을 떠난 거죠. 일찍 직장을 떠났답니다. 일찍 퇴근했나 봐요. 자, 그럼 왜 얘가 일찍 퇴근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이유네. 그러니까 여기 뭐 써주시면 돼요? 이유의 접속사. 이번엔 since 한번 써볼까? since. 자, 그 다음에 주어 복원해 보세요. 형식상이지만 주어가 남아 있어요. there. 자, 그 다음에 being만 동사로 복원하면 돼요. 봤더니 과거 시제네. 그러면 was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since there was no other work to do, Ron left work early. 됐어요. 마지막 4번이요. My younger sister's name, 여동생의 이름이요, is beautiful. 아주 예뻐요. 근데 if 조건이 있죠. pronounce properly. 제대로 발음을 한다면 예쁘다는 겁니다. 발음하기 힘든 이름인가 보다. 자, 그럼 이거를 접주동으로 복원을 할 건데요. 접속사를 다행히 남겨줬죠. 그럼 땡큐지 뭐 그대로 쓰면 되고. 주어는요?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is로 복원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분사만 동사로 바꾸면 되는데 분사가 PP네. 그랬단 얘기는 이게 무슨 태였다는 거예요? 수동태였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BPP잖아요. 그러니까 is pronounc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이름 참 예뻐요. If it is pronounced properly, 제대로 발음만 된다면 해주시면 되겠네. 자, 이제 우리 문맥 속 문장 읽기 연습하기 전에요. 요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A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이 글이 예쁘더라고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인생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내 인생. 그렇게 얘기했던 이제 사랑한 사람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You will walk away. 너는 떠나가겠지. Not knowing that you are my life. Not knowing. 알지도 못한 채로. 뭐를요? 네가 나의 인생이란 걸 알지도 못한 채로. 내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했을 때 사실 네가 나의 인생이었는데,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그죠? 자, 어쨌건 간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생략된 접속사가 뭐겠습니까? 알지 못한 채로 떠나갔다. 아마 뭐 동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접속사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석해 주셨을 겁니다. 자, 이제 B번 봅시다. 틀린 걸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래요. There always have been new technologies. 그랬어요. 뭐, there is, there are. 그걸 지금 완료 시제로 쓴 것뿐이죠. 그럼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있어 왔어요. 뭐가 있어 왔어요?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springing up. 봄이다. 또왜 봄이에요? Spring이 물론 봄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오고 생겨나고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떤 거예요? 아, 생겨나고 있는, 새로이 생겨나는 이렇게 되겠다. 쌤,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분사가 할수 있습니까? 오, 당연히 할수 있지. 그러면 지금 현재 분사 쓴게 맞나요? 맞는지 해석해 볼까? 명사가 분사한다로 해석되면 맞았었어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springing up, 생겨납니다. 해석 완전 좋은데? 그리고 1번은 지금 잘 맞게 쓴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Such as, 예를 들어서요. The mobile phone industry, 휴대전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genetic engineering이 뭐예요? 이게 유전공학이에요. 유전공학과 같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해석 쭉 이어서 보고 우리 2번으로 갈 겁니다. There have always been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pringing up. 항상 새로이 생겨나는 기술과 그리고 산업이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 산업이라든지 혹은 유전공학과 같은이요. New technologies,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Create, 만들어내요. 뭐를?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change the way, 방식을 바꿔요. 그럼 뒤에 나온 주어 동사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모기는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는 거겠지. 사람들이요, do their jobs,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꾼답니다. 잠깐, 주어 동사가 콤마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안 되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가 아니고요. 지금 분사 구문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ing 쓸까, pp 쓸까만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산업이 방식을 바꾼다. 새로운 산업이 바꿔 놓는다. 주어가 분사한다. 능동이죠. 능동인데 왜 PP 썼어요? 아, 안 되겠지.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뭘로 바꿔주시면 됩니까? 현재 분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Changing the way people do their jobs.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면서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번의 답은 2번 잘 찾았고요. 자, 이제 C번 갑시다. 아마 이 책을 집필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교재를 끝맺음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다룬 게 아닌가 싶어요. 1번 가볼게요. Don't keep forever. 자, 동사로 빵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에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디에? On the public road, 공공의 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뭐 하면서요? Go only where others have gone. 다른 사람들이 갔던 곳만 가면서요. 잠깐만, 쌤, 동사, 컴마, 동사 이렇게 이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혹시 분사 구문인가요? 그런 거 같죠? 자, 그러면 얘 자리에 ing 쓸까, pp 쓸까만 결정하시면 돼요.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너. 명령문은 you가 생략된 거라고요. 그러면 네가 따라다닌다. 남들이 갔던 곳을 간다. 네가 간다. 주어가 분사한다. 능동이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go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났더니 짜잔, 하나 더 나왔죠? 그럼 얘도 분사구문 2가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following one after the other. One after the other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따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Like, 같은이란 뜻입니다. A flock of sheep, 양떼와 같아요. 이게 돈벌이가 된대, 이렇게 해야 출세한대, 그럼 우르르 남들이 갔던 그 길로만 따라다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볼까요? 자,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그 길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Going only where others have gone. 남들이 갔던 곳만 가고 and following one after the other like a flock of sheep. 양떼처럼 그 뒤를 따르면서요. Leave the beat track occasionally. Leave, 떠나세요. 역시 동사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Beat라고 하면 물론 때리다도 되지만 내 발이 길을 때려서 길이 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했을 때 track, 명사를 꾸며줄 거거든요. 어, 분사 써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길, 낸 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닦여진 길입니까? 닦여진 길. 아, 수동의 의미네요. 그래서 이거 뭘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PP, 과거문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이 닦여진 길을 떠나세요. 그리고 dive into the woods. 역시 동사 써서 명령문이네요. 다이빙 하십시오. 뛰어드세요. 숲으로 뛰어드세요. 그 보장된 것 같아 보이는 길을 떠나서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긴 상권의 대장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의 꿈을 향한 영어 1등급을 향한 여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 상권은 이제 전반적으로 영어의 어떤 기본 구조를 익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학원은요, 이제 보다 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상권에서 빠져 있었던 내용들, 절에 관한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절, 관계 부사절, 명사절, 기타 등등 길어진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학원에 담겨 있으니까 마저 잘 마무리하시고 수능에서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40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계속해서 학원에서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숙제도 꼭 챙겨가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든든한 적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우리 벌써 3강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긍정주문 함께 보시죠. 그래, 그냥 하자. 이게 무슨 긍정주문이냐고요? 사실 선생님이 진짜 진짜 좋아하는 긍정주문이랍니다. 자, 그래, 그냥 하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단순함, 단순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이 떠올리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 그냥 하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요.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 그래 그냥 하자의 마음가짐으로 헤쳐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나한테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래서 시작해서 나 나중에 뭐해 먹고 살지? 라는 그 정말 쓸데없는 걱정까지 갈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이 순간을 그래, 그냥 하자라는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이 수험 생활은 단순함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싸움이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20초의 용기에 더해서 속으로 20초를 세며 그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아이 그래 그냥 하자라고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단순함, 이 단순함을 잘 새겨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그래 그냥 하자의 마음가짐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3강 시작합니다. 빈칸 출원과 함 축음이 출원할 거고요. 9번에서 12번 오늘도 4개의 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만나볼 질문들은 1강, 2강에 비해서는 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1번 문제에서 엄청난 겁을 줄 때는 언제고 조금 더할 만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게 또 영어 독해 연습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지는 9번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길이도 짧아요. 그리고 소재도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전에 등장했습니다. 모의평가, 수능에 등장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1번, 시간.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빈칸 추론은 총 4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지금 9번 문제처럼 굉장히 수월한 난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시간을 팍 줄이셔야 돼요. 시간을 팍 줄인 다음에 나머지 분명 어려운 빈칸이 있을 터이니 거기에 시간을 더 길게 쏟아부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 등장하면은 빈칸은 사실 이게 빈칸의 한 중반부쯤에 등장했을 테니까 사실 시간도 시간인데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일 거란 말이죠. 어법 어휘 다음에 빈칸이 등장을 하니까. 따라서 이 긴장도도 한번 관리하는 나의 높아진 긴장을 좀 낮추는 마음 멘탈 관리를 하는 구간으로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빈칸 문제 나왔어. 아싸! 라고 대충 읽고 풀어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되 여기에서 시간 아끼고 긴장도 관리하는 전략적인 구간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한 가지 팁도 같이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소셜미디어의 빈칸,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A significant milestone. 마일스톤이 지금 주석 단어로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마일스톤이 지금 이정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일, 몇 마일이 남았는지를 가리켜주는 돌입니다. 돌. 도로에 이런 돌이 있는 겁니다. 3이나 숫자가 적혀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3마일 더 가시오를 보여주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갖다가 마일스톤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나온 김에 알아가면 좋겠지요. 그치? 여기에선 이정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구나. 자,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네이버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뭐를 가능하게 해주냐면 되는 거. 무엇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거? Organizations, 조직. 여기에선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깔끔한 빈칸에 들어간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아하,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소셜미디어의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찾아야 할 빈칸도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was initially and mainly, 처음에, 그리고 주로 used, 사용이 되었는데, for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family, 친구,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 지금 뭐 나왔어? 소셜미디어라고 한 핵심 소재를 그대로 주어로 받으면서 initially, 처음에는 이렇게 쓰였어 라고 나왔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쓰였대. 근데, 우리 처음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니? 아니. 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처음에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변화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처음 용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변화의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치? Initially 주목해야 할 표현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벗으로 뒤집으면서 With the popularity of some platforms, 몇몇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아하, 이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셜미디어는 has turned into,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변화죠, 변화. has turned into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변화했다를 알려주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으나, 이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셜미디어가 변화합니다. 중요하다고요. 무엇으로 변화를 했냐면, a vital tool, 중대한 도구로 변화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업을 위한. 근데 그 기업이 뭐 하고 있냐면, seeking to sell their products online. 그들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답니다. 자, 변화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도구로서 변화가 되었구나. 요 변화의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다고요. 좋아요.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기업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그 수단이 무엇이 되었다? 소셜미디어가 되었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모습.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빈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좋아요. 저희 다음 문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Social media is now used라고 하면서 now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치? Social media가 now, 지금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처음의 용도와는 다른 변화한 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하겠다고, 그치? 이런 단어의 무게를 느끼는 연습. 지금 지문이 조금은 수월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팁들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지금 사용이 됩니다. By businesses, 기업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promote their products and offerings, 그들의 제품, 그리고 offerings라고 하는 건 서비스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뭐 하기 위해서 provide 제공을 하는데, a direct shopping option for buyers, 구매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한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홍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매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갖다가 제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구체화죠. 구체화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것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직접 쇼핑을 할수 있게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얘들아,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SNS에 어떤 제품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클릭해서 판매처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제품 가격이 뜨고 결제 화면이 뜨는 바로 직접적으로 쇼핑을 할수 있게끔도 기업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가봅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it's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이랍니다. 소셜미디어가 has evolved into는 진화한 거죠.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가 기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했어요. 발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다? 소셜미디어 속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라는 이야기네. 즉,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또 기업이 활용을 하겠구나. 요 정도의 내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가봅시다. 자, influencers.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Those users. 그러한 사용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용자인가 봤더니, size up은 상당한 규모가 있는 거죠. 상당한 규모가 있는 소셜미디어의 follower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인정을 받아요? Authorities, 권위자, 아니면 thought leaders라고 해서 이거는 한 덩어리의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견해가 권위 있고 영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갖다가 thought leader라고 하거든. 어쨌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한 팔로워를 거느리는 그

의견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인플루언서, 사실은 근데 이 정의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워낙에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 마케팅은요. Allows business to reach, 지금 또 어떤 중요한 표현을 하냐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가능하게 하는 거지. 얘가 기업들로 하여금 가능하겠다라고 하거든.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reach는 도달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들의 관심을 얻는 겁니다. 즉,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하, 팔로워들의 관심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구나. 자, 왜냐면, 이 팔로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제안이지? 사람들의 제안이지. 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그 사람들 누구겠어? 인플루언서겠어요. 그 인플루언서의 제안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서 그 팔로워들,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팔로워들의 관심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단서는 다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 뭐였습니까? 소셜미디어의 어떠한 특성이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였거든. 우리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지예. 소셜미디어가 변화한 모습.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적인 쇼핑 옵션을 제공하고, 글쎄, 인플루언서 팔로워들의 관심을 얻는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담아내고 있는, 압축하고 있는 선택지를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Declining popularity among younger users. 나이가 더 어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인기 하락에 관련된 거 아니었고요. 2번 가겠습니다. Transformation into, 이게 변화잖아, 변화. 자, 소셜미디어가 변화했답니다. 전환이 되었다고요. 무엇으로? e-commerce 플랫폼, 전자상거래지 요거예요. 이렇게 압축이 된 겁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해준 거죠. 전자상거래, e-commerce, 요 단어 잘 잡는 것이 중요했겠어요. 3번 갑니다. Return to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회적 유대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회적 유대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가족 간의 소통이니까 처음에 사용된 그 목적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지, 그치? 4번 갑니다. Change, 변화랍니다. 변화? 솔깃하긴 하지만 user privacy settings across platforms, 플랫폼들 간의 사용자 개인정보 설정에 있어서의 변화, 변경입니까? 아니었네요. 그쵸? 5번 갈게요.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대체입니까? 이런 이야기 전혀 안 나왔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구나. 좋습니다. 질문 수월하게 잘 넘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쓰인트는 뭐였습니까? 일단 앞에 처음에는 이러한 용도로 쓰였으나 벗으로 뒤집히면서 변화의 내용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 변화의 표현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Has turned into. 요 표현도 변화했다라는 이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now, 지금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했었던 allow 목적어 to 부정사에 해당하는 표현도 가능하게 했다라고 했으니 이것도 변화를 나타내는 간접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ut 뒤에 변화가 등장했던 그 부분들 단서로 잘 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소통 수단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직접 판매까지 할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의 변모는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이정표 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땡스타그램 같은 SNS 있잖아. 내가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자주 입고 나오는 가디건이 있어. 그 많은 사진 속에 가디건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가디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라고 하는데 가디건의 가격, 살수 있는 정보,
이런 제품 홍보에 더해서 우리가 구매까지 할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소재였으면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10번 넘어가셔서 이제 쉬운 지문 하나 넘겼고 조금 더 난도 올라갑니다. 지문의 길이도 길어졌을 겁니다. 볼게요. One way,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We stop listening. 우리가 듣기를 중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언제냐면 We start preparing a response. 우리가 응답을 준비하기를 시작할 때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응답이냐면 What the other person has just said. 상대방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듣기를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언제냐면 immediately after 직후죠, 직후. They have started speaking. 상대방이 말하기를 시작한 직후에 그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느라고 듣기를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긴 길지만 핵심은 잘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듣기를 중단한다라고 하죠? 상대방이 뭔가를 말했어. 근데 그 직후에 나는 응답,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하기를 시작해. 그때 우리는 듣기를 중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듣기를 중단을 합니다. 자, 상대방이 어떤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듣기 중단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 다음 문장에 for example 바로 예시가 등장하죠. 자, 이렇게 앞부분에 바로 예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이 중요하니까 얘가 주제니까 이 주제를 바로 뒷받침해주겠어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처럼 예시가 등장했다면 그 앞문장이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깨달음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갈게요. Imagine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줄 건가 봐요. You are in a meeting with your manager.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리자랑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그 관리자는 여러분한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Reorganization is coming soon. 조직 개편이 곧 있을 것인데 You and your team, 당신과 당신의 팀은 are going to be moved under a lower level manager. 더 낮은 직급의 관리자 밑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관리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했어요? 상대방이 말을 시작을 했어요. As soon as you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 말을 시작한 직후에 지금 앞선 주제가 예시에 딱다 적용되고 있죠. You stop listening. 뭐 한다고? 듣기를 중단한다고. 듣기를 중단하고요. Your mind goes into high gear. 즉, go into high gear라고 하는 건 기어를 높은 단수에 놓고 달리는 겁니다. 기어를 높은 단수에 놓으면 고속주행을 하는 거거든. 즉, 빨리 달리는 거야. 빨리 막 이제 돌진을 하는 거거든. 너의 머릿속은 빠르게 굴러간다고요. 그치? 최고속도로 굴러가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지금 응답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예시 이어서 또 쭉쭉쭉 나올 겁니다. You start thinking of ways. 여러분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을 한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응답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convince, 뭐 하는 거야? 설득하는 겁니다. convince 목적어 to 부정사는 목적어한테 to 부정사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not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치? 관리자한테 not to let that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거기로 이동 안 하게 해주세요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You think of, 여러분 생각합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How much you don't like the manager you're about to move it under. So be about to 부정사는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곧 아래로 이동하게 돼 그 매니저를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And you prepare, 준비를 한답니다. 여러분의 매니저, 관리자한테 뭐라고 말할 준비를 하냐면은 You are incompatible with the new person.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랑
성미가 맞지 않는다고, 잘 맞지 않아서 함께 일하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할 준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You fear, 여러분 두려워한답니다. Your career is starting a downward spiral.

이런 소용돌이거든요. 소용돌인데 지금 다운라이드는 아래로 향하는 거니까 결국 악화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의 경력이 악화되고 있기 시작해. 지금 나 경력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왜더 직급이 낮은 관리자 밑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예시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앞서 나왔던 주제문의 내용이 예시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우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사실 빈칸 문장에서 이 내용은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빈칸이 뚫린 부분은 얘 말고 플러스 알파예요. 따라서 우리는 얘 말고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지금 찾아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즉 예시 속에서 찾아줘야 되거든. 가볼게요. 자, meanwhile, 그러는 사이에 중요한 전환 표현입니다. 자, meanwhile,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이거든. 아하, 그러는 사이에, 뭐 하는 사이에, 너가 응답을 준비하는 사이에, your manager has continued talking. 여러분의 관리자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laying out은 제시를 하는 겁니다. the rational for the decision, 그 결정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요. and explaining,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y this is a good move for both you and your team.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에 있어서 이것이 왜 좋은 조치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왜? 나는 듣기를 중단하고 내가 뭐라고 말할지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확인하러 갈게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마이너스의 흐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you stop listening. 여러분은 듣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자, so 별표 하나 쳐주실까요? 듣기를 중단했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뭐 나올 겁니까? 새로운 정보 나올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정보가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빈칸이랑 직결될 것이니까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듣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you missed everything beyond you are going to be moved to. 제 관리자가 여러분이 이동할 것이에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게임 끝. 요거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바람에 지금 뭐 했다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었다고. 요거예요, 요거. 요것이 빈칸이랑 연결이 될 거거든요. 가봅시다. When you prepare your response as the other person is talking,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응답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you are 빈칸.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듣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놓치게 되었지요. 요 정보를 빈칸에 넣어줄 거예요. 자,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거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1번 왔어요.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빈칸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앞에 unfortunately, 안타까운 결과다라는 표현도 등장했거든요. 그쵸? 자, 소통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거 탈락입니다. 2번 갈게요. Better analyzing the speaker's emotional tone. 화자의 감정적인 어조를 분석하는 것을 더 잘한다. 지금 감정적 어조 분석을 잘한다도 아니죠. 3번 갈게요.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화자한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자신감으로 인상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4번 갈게요. Missing out on. 오, 좋은 표현 등장했습니다. 놓치는 거죠. Hearing what the other person is sharing with you. 상대방이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걸 듣는 걸 놓칩니까? 그 이후에 모든 정보를 다 듣지 못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5번 갑니다. 자, demonstrating은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답니다. 대화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리더십을 보여준다. 이것도 아니지요. 답은 4번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윙트 정리 갈까요? 우리 일단 빈칸이 요구하는 말을 잘 봤어야 되는데 빈칸이 요구하는 것은 앞서 나온 주제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보가 어디에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Meanwhile. 그러는 사이에 라고 내용을 전환하면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 우리가 듣기를 중단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이 결과에 해당한 부분이었거든. 요 덩어리들을 내가 정답의 근거로 잘 잡았는가, 자신이 표시한 근거랑 비교하는 과정을 좀 거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도중에 반응이나 응답을 준비하느라 경청하지 못합니다. 예시 등장했지요? 관리자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내면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면서 결국 중요한 설명들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빈칸이랑 직결되었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응답을 준비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놓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 친구랑 학교에서 만났어요. 쉬는 시간에 내 친구가 고민 상담을 시작합니다. 야, 있잖아. 어제 내 남자친구가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나는 응답을 준비를 하는 거지. 아, 얘또 시작이다. 아니, 그냥 헤어지라고 말할까? 아, 뭐라고 얘기해가지고 얘 상담을 끊을 수 있을까? 막 응답만 준비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그 친구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야, 근데 남자친구가 사실 시험 앞두고 스터디 카페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였대. 너무 기특하지 않냐? 야, 근데 내 남자친구랑 같이 스터디 카페에 간 친구가 너한테 관심 있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근데 혼자 막 방어 논리를 구성을 하느라 그걸 못 들었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어지는 빈칸 문제입니다. 우리 빈칸 또 풀어보고 함축의 미추론으로 마무리를 해볼 것인데, 자, 또한 소재 자체 친숙했습니다. 빈칸도 앞에 있으니까 찾아야 하는 것도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스윙트, 지문 속에서의 포인트와 전략 같은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것이고. 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many marketers, 많은 마케터들은 believe that, 믿습니다. buying, 구매라고 하는 것이 should be regarded as, 여겨져야만 하는데, a process,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믿는답니다. 자, 어려운 표현 한개 등장했어요. whereby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에 의하여라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에 의하여 뭐뭐 하는, 앞선 명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빙칸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믿는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maximizing their gain,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좋아요. 지금 이한 문장 내에서도 단서가 등장하긴 했거든? Rather than maximizing their gain이라고 해서 이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빈칸하는 과정이다. 즉, 이 뒷내용과는 뭔가 대비되거나 어쨌든 비교되는 내용이 빈칸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단순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마케팅에서의 구매는 무엇으로 여겨져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빈칸이었습니다. 가볼게요. 마케팅에서의 구매는, 자, 뭐라기보다는, 즉, 뭐가 아니라,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빈칸하는 과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요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물음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When a person is faced with competing brands in a new product field, 신제품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마주합니다. 경쟁하는 브랜드를 마주할 때, they feel risk. 그들은 위험을 느낍니다. 아하, 위험을 느끼는구나. 뭔가 동그라미를 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단어의 무게입니다. 위험을 느낀답니다. 예를 들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느낀답니다. 불확실성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뒷부분 쫙 나열. 이 나열은 선생님이 건너뛸 수 있는 덩어리는 없어요라고 했지만, 지금 for example 나왔고요. 뒤에 나오는 덩어리를 봤더니 weather, Weather, 그리고 뒷부분에 또 나오죠. Weather 나옵니다. 아, 이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구나. 이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요 덩어리 정도는 날려도 괜찮습니다. 그쵸? 아니면 불안하다면 앞선 한 덩어리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Whether the brand will work, 글쎄 그 브랜드가 효과가 있을까? 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느낀다고요. 그치? 좋아요. 나머지 덩어리들은 건너뛰셔도 괜찮지만, 우리 어휘를 위해서 해석 정도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Whether they will be wasted

말이 그걸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돈 날리는 거 아니야? Whether their peer group, 그 또래 집단이 disagree with their choice, 내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지? 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whether they will feel comfortable with the

위험을 느끼고 있어. 내가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내 친구들이 내 선택을 비웃지는 않을까? 나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불안을 갖다가 느끼고 있다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자, 그랬을 때 구매는 어떠한 과정이 되어야만 하는가 살펴보러 다음 단서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문장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등장합니다. Successful brand marketing should therefore be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blah blah 나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이겁니다. Successful,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일해야만 합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 지금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동그라미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에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까지 여기에서 단서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자,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따라서 뭐랑 관련이 있어야만 하냐면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거지. 구매자의 위험 인식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구매자가 어떠한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까?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까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Followed by 그 다음에. 자,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followed by 나오면 해석이 좀 막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참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면 followed by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도표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해석 똑같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developing, 개발하고 presenting the brand, 브랜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buyers feel minimal risk, 구매자들이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 해야 하는 것이구나. 자, 좋습니다. 구매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느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어떠한 브랜드를 갖다가 보여주어야만 하냐면은 구매자들이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도록 그 위험을 인식하고 최소화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뭐 나옵니까? 아는 example 예시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등장할 것이에요. 좋습니다. An example of an industry. 산업의 예시랍니다. 뭐 하는 산업이냐면 appreciat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죠.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 산업의 예시는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 산업입니다. 자, 뒤에 나온 예시는 어떻게? 약하게, 강약 조절까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강약 조절 중에서도 약한 부분으로 남은 덩어리를 빠르게 읽어내려가면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예시에 접근하기 전에 한번 빈칸의 단서를 잡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마케팅에서의 구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구나. 따라서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들도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치? 좋아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거 이따가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는 예시 덩어리. 이 내용이 잘 적용되는가 빠르게, 약하게 읽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A company marketing a new drug suitable for children. 아이들한테 적합한 신약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아이들한테 적합한 신약을 마케팅하는 회사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parents' concerns. 부모의 걱정, 우려죠. 위험에 대한 걱정을 갖다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One company, 한 회사가 있어요. 런치는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한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work with, 협력했습니다. 함께 노력을 했다고요. 누구랑? A series of pain specialists in pediatric hospital. 그 소아병원이에요. 소아병원에 통증 전문의를, 여러 통증 전문의들이랑 지금 협업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providing, 제공을 합니다. clinical data and product trials. 임상 데이터랑 제품 시험을 갖다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specialist endorsement. 이 전문의

전문가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reassure, 안심을 시킨 것이지. 아하,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게 되었고요. 또뭐 했습니까? Help,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Minimize their perception of risk. 아, 이 부모님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구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위한 신약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여기 소아병원의 전문의들, 의사들이랑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심을 시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 뭐였습니까? 마케팅에서의 구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과정인가? 요거 찾아주는 거였는데,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요거였어요. 그쵸? 1번부터 분석갑니다. 자, sellers, 판매자들이 gather, 얻는답니다. As much product information as possible,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얻는 과정입니까? 지금, 판매자들이 제품 정보를 많이 얻는 과정이요. 아니, 지금 우리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치? 좋습니다. 2번 갈게요. Consumers miss the best deals by not comparing prices. 소비자들이 최고의 거래 혜택을 놓친답니다. 뭐 하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비교를 안 해서 최고의 혜택을 놓친다. 전혀 아니죠. 그쵸? 3번 갈게요. Buyers attempt to, 구매자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Reduce the risk of a purchase decision. 구매 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완전 이거네. 아하, 구매자들이 구매 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위험을 줄이는 거. 핵심 잘 담아내고 있는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갑니다. Buyers focus on, 구매자들이 초점을 맞춘답니다. Following the latest market trends and styles. 최신의 시장 트렌드와 스타일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요. 지금 최신 트렌드와 스타일을 따른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X 표시해 주시고. 5번 갑니다. Purchasers, 구매자들이 의존을 하는데 뭐보다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advertisement, 광고에 의존을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보다 광고에 의존한다. 사실 선택지의 매력도를 높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의 스윙트는요, 우리가 빗금을 굉장히 많이 쳤던 문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빗금. 선생님, 뭔가 정답의 단서가 되는 표현, 무게가 있는 단어들을 표시할 때 쓰는 방법들인데, 어떤 문장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자, 일단, successful. 성공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더해서,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라는 조동사도 보였고요. therefore, 따라서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3종 세트였어. 이 문장을 잘 잡아내는 거, 단어들의 무게를 느끼는 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요 표현까지 익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followed by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으로라고 해서 그랬죠. 그치? 요 표현의 쓰임도 챙겨주시고, 이 표현 역시 답에 대한 근거가 되었으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많은 마케터들에게 구매는 구매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이며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소비자의 위험 인식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서 신약을 개발해서 출시하는 그런 산업의 예시까지 등장했었고요. 따라서 많은 마케터들은 구매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구매자가 구매 결정의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샀을 때 잘 될지도 몰라,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망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도 SNS를 막 내리는데 중간중간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그 광고 속에 모델이 피부에 막 번쩍번쩍 광이 나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광크림을 홍보하는 그러한 게시물이었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 있지.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 진짜 막 몇십 번이고 들어갔었거든요. 가서 막 제품 소개 글도 읽고
있고 성분 같은 것도 보고 후기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제품이고 처음 보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아 이거 샀다가 내 피부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아나 이거 괜히 광고에 속아가지고 막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막 홈페이지에는 계속 들어갔는데 결국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 광크림이도 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옛날에 몇번 써봤던 근데 효과가 좀 괜찮았던 결국 그 광크림을 구매를 했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 아, 잘 될지도 몰라,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망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 이것이 우리 구매자들이 구매를 하는 방식이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그것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같이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12번으로 넘어오시는데 이거는 함축 의미 추론되겠습니다. 지금 발문을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함축 의미 추론의 틀 공부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직역할 필요 없다. 발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괜히 읽거나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셔요. 그리고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치? 주제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직역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벌이었습니다. 벌. 벌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벌을 이용한 실험 장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읽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치? 선택지 길이 한번 보고 올래, 얘들아?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치? 막다두 줄씩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얘들아, 요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발문을 봤을 때 21번 함축 의미 추론에서 발문을 봤을 때 밑줄 부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 이거 선택지에서 읽을 양 엄청나겠다. 시간 거의 1.5에서 2배로 들겠다 생각하시고, 지문을 읽는 것과 선택지를 분석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갖다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길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22, 23, 24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 관리 전략에 해당하는 거기도 한데, 우리 듣기 끝나고, 18번부터 독해 나오죠, 그치? 24번까지 내 시계가 몇분몇 초에 들어올 것인가, 우리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침이 어느 정도에 가 있을 것인가, 이 시간에 대한 사이클은 확실히 고정을 해 주셔야지만 내 실력을 나름대로 다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4번까지 몇분 안에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한다면은 21번에 할애하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주제 찾으러 가겠습니다. For the longest time, 아주 오래 동안, it was debated. 이러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How bees computed the distance to their nectar. Nectar는 꽃의 꿀이라고 나와 있네요. 벌이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compute는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어요. 그러나 we have now 이제 figure it out.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뭐를 알아냈다고요? 벌이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는 알아냈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지. 그치? 어떻게 등장합니까? The bee is actually. 벌은 실제로 approximating distance. approximate는 뭐 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 거리를 갖다가 대강 어림잡아 계산을 한답니다. by measuring, by ing 나왔네, 얘들아. by ing가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해석을 가지는 방법, 수단입니다. 저희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지? 벌이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지? how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방법, 수단이 바로 등장한 거지? 아, 얘가 중요한 거네. 얘가 주제겠네. 잘 잡아주시면 되겠다고요. 벌은요, 실제로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을 합니다.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요.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자극들은 벌이 받아요. on the trip, 이동 중에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벌이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벌이요. 꽃의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치?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뭐 함으로써?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그 거리를 어림잡아 계산을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 중요한 거 다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는 뭐 나옵니까?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This setup. 이 실험 장치를 갖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구체적인 실험의 내용이 나올 거고 요 내용이 증명될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You take a paper towel tube. 여러분이 종이 타월 심, 우리 그 휴지 심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거 한번 떠올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이 타월 심을 가져다가 split it up in 쪼개서 열어요. 그렇게 펼쳐지겠지. 쪼개서 엽니다. 그리고 paint a bunch of tiny trees all along the inside. 안쪽을 쫙 따라가지고 가득 작은 나무를 갖다가 다 그리는 거예요. 쭉 펼친 이러한 종이 심에다가 작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 그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실험의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나? Then, 그런 다음에, you tape it back up. 이것을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요. Put the tube. 그 심을 갖다가 어디에 두냐면은, at the door of the hive. Hive가 벌집이잖아? 벌집의 입구에다가 두는 겁니다. So that, 뭐 하도록? The bees must fly through it to exit. 벌이 나가려면 그 심을 무조건 통과해서 날아가도록 입구에다가 지금 그 심을 설치를 한 겁니다. 좋아요. 어떠한 상황인 거야? 자, 이렇게 벌집이 있어요. 벌집이 있고 입구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그 종이 타월, 휴지심이라고 하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나가려면 무조건 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작은 나무가 가득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The bug scientist, 곤충 과학자들은 discovered it, 발견했어요. 아하, 발견의 내용 역시나 중요하겠구나. 자, 뭐이지만. While the bee only flies 10 inches through the tube. 글쎄, 그 벌은요, 오직 심을 통과해서 몇 인치를 날아가는 거예요? 10인치를 날아가는 거예요. 10인치를 날아가지만, from its point of view, 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it just flew through an entire forest. 이것은 날아가는 겁니다. flew는 fly의 과거형이죠. 날아갔던 겁니다. an entire forest. 숲 전체를 가로질러 날아갔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이 통과한 것은 이 종이 타월 심 정도죠. 이 종이 타월 심의 길이가 어떠하다고요? 10인치라고요. 실제로는 10인치만 날아갔을 것인데, 글쎄 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전체 숲을 다 가로질러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벌은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치? 좋습니다. 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숲 전체를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였겠구나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if the scientist, 만약에 과학자들이 from nectar source라고 하는 거는 그 꽃의 꿀 공급원이죠. 그꿀 공급원을 갖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Right at the end of the tube, 그 심의 끝부분에다가 위치를 시킨다면 the bee would fly 10 inches to it, 벌은 10인치를 날아갈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10인치를 날아갈 것이지만 go back, 돌아와서는 report that, 뭐라고 보고를 할 거야. 즉, 다른 벌들한테는 뭐라고 보고를 하겠니? 실제로 난 것은 10인치지만 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 숲 전체를 통과해서 난것 같았단 말이지.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할 겁니까? There is nectar, a whole forest away. 아하. 숲 전체 너머에 꿀이 있어, 얘들아. 굉장히 멀리 가야 해 라고 다른 벌들한테 보고를 할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볼게요. This was confirmed by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증명한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By removing the tube, 그 심을 갖다가 제거를 했어요. Then putting tiny little RFIDs, 이거는 전자 태그라고 합니다. 뭔가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자 태그, 아주 작은 그 태그를 갖다가 벌의 등에다가 부착을 했어요. 근데 그 벌은 보았죠. The dance of the trick bee라고 해서 the trick bee는 속은 벌이지. 속은 벌이 누구니? 아까 예지에 지금 이 종이 타월심을 통과해 날아간 벌.

굉장히 많은 나무를 보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아, 나 지금 숲 전체를 통과하고 있어라고 속았잖아요. 그 벌이 춤을 췄어요.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만큼 숲 전체를 통과해서 날아가야지만 꽃에 꿀이 있단다는 정보를 주기 위한 춤이 될 겁니다. 하, 그 춤을 보고요, 갔어요. 그 정보를 받은 벌이 갔어요. Went to the overshoot이라고 해서 overshoot은 더 가다란 뜻입니다. The location by a mile. 글쎄, 그 위치를 1마일 정도 지나서 더 갔어. 그러니까 실제로 통과한 것은 아까 10인치 정도였는데, 이 속은 벌이, 야, 숲 전체 통과해야 해. 라고 춤을 추며 알려줬잖아? 그래서 1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더 가버렸다고요. 그치? 그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네. 실제로는 10인치. 네, 10인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센치 개념으로 따지면 한 25c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있을 때한 책의 세로 길이 정도만 통과하는 거였어. 그치? 근데 이 심을 제거하고 그 정보를 받은 다른 벌이 쭉 날아가길 1마일. 네, 1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1.6km 정도니까 거의 우리 동네에서 다른 옆 동네로 넘어가는 정도 엄청나게 먼 거리. 먼 거리를 실제로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거리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치? 아하, 좋습니다. So, 그러니까. The bee, 벌은요, is really just a simple little robot. 단순한 작은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에 의해 움직이는 cunning algorithms, 교묘한 알고리즘에 움직이는 단순한 작은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있죠? 이 내용이거든? 이 내용이거든. 이걸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볼 건데 선택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길이도 길고요. 우리가 지금 찾은 내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지는 않아. 이미지를 이해합니다. 전혀 아니죠. 2번 갈게요. The bee deceives other bees. 벌이 다른 벌을 속인답니다. 먹이 공급원의 위치에 대해서 다른 벌을 속입니까? 지금 꽃의 꿀. 그 위치에 대해서 다른 벌을 속이더라. 이게 아니지. 일부러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것이 중심 내용도 아닐 뿐더러. 3번 갈게요. 벌은 사용을 합니다. 공학 체계를 갖다가 사용을 한답니다. 로봇 의사소통에 상응하는 공학 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지금 밑줄 부분에 등장했던 로봇을 함정 어휘로 넣긴 했지만, 공학 체계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치? 4번 갈게요. 벌은 behaviorally manipulated. 행동적으로 조종된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 내적인 자극들을 통해. 얘들아, 봐봐. 지금 과학자들이 벌을 행동적으로 조종했다라고 해서 지금 나무가 많이 그려진 종이 심을 갖다가 설치해서, 와, 이 과학자들이 벌의 행동을 조작했구나, 옳다구나, 고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요게 핵심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치? 뭐였어요? 이동 중에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해서 거리를 대강 계산을 하는데, 실제 거리와는 다르더라. 지금 요게 중요한 거였거든? 5번 가셨어야 됩니다. The bee is mechanically guided by, 기계적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basic mechanism,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하. Response, 뭐에 반응하는? Visual stimuli, 시각적 자극들에 반응하는 이거지. 시각적 자극들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안내된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이직 메커니즘스라고 하는 것이 뭐니? 벌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많이 보면 멀고 적게 보면 가깝다. 이거지. 많이 보면 멀고 적게 보면 가깝다. 내가 나무들이라고 하는 시각적 자극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먼 거야. 라고 해서 이 심을 갖다가 없앴을 때그 정보를 받은 다른 벌이 엄청나게 멀리 거의 6,000배가 넘는 거리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잘 골라줄 수 있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쓰인트 정리 갈까요? 일단. 우리 벌에 사용했었던 그 실험 장치 소개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물이 하나 나왔었는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지요?

앞에서 figure out 알아냈어요. How 방법에 대해서 알아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by ing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이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얘가 엄청난 단서가 되어줬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벌이 꿀까지의 거리를 이동 중 받는 시각적 자극의 양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각적 정보를 조작한 실험을 통해 벌이 실제 거리보다 더 멀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벌은 실제로 교묘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단순한 작은 로봇일 뿐입니다. 벌은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기기적으로 안내됩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벌에 해당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뭔가 그냥 직진으로만 쭉 가면 되는 맵을 건너갈 때에는 굉장히 빨리 온것 같은 가까웠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맵에서 이동을 하는데 막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막 날아가기도 했다가 막 몬스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실제로는 굉장히 짧았을지라도 아 진짜 멀리 왔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벌도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 요 정도로 한번 이해를 도와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3강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그냥 하자. 이 마음가짐으로 4강, 원래 4강 공부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작심 3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4강, 그래 그냥 하자의 마인드로 꼭 찾아와 주시고요. 스윈트와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질문, 또 재밌는 질문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 꼭꼭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그냥 하자의 마인드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헤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헤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헤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헤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읽기 영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는 우리가 시험에서 50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1회는 조금 부담 없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9강은요, 실전 모의고사 1회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하고 시간상 50문제 문제를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시고 방송을 보면서 문제를 좀 맞춰가는 형식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읽기의 1번, 2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서 유형 7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법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사실 도착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도착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도착해도가 맞는지 도착하거나가 맞는지 도착하더라도 도착하자마자 라는 문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향에 그 다음에 도착하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도착, 일이 일어난 다음, 바로 뒤에 다음의 상황이 오는 문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쉽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문장이 매끄러운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고향에 도착해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이상하죠. 고향에 도착하거나 고향에 도착하더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네, 이 세 가지, 세 답안은 문장이 매끄럽지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해도는 사실 가정이나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이고요.

아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착하더라도, 더라도라고 하는 문법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앞에 상황이 되어도 뒤에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오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뒤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낼 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하거나 뭐뭐거나라고 하는 문법이 나오는데요. 이 문법은 선택 중에 하나를 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문법, 어떤 행동이 나타난 다음 바로 다른 행동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뒤에 어떻게 문장을 끝맺음 할 건지, 어떤 문법을 사용할 건지 있는데요. 자, 넘어지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급하게 뛰어가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넘어질 뻔했다 라고 하는 문법 어떤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을 뻔했다 라는 것은 실제로 넘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럴 뻔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늦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질 뻔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그럴 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1번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질 셈이다. 뭐뭐 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된 판단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뭐뭐 지려던 참이다라는 표현은 막 그것을 하려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지기 나름이다, 뭐뭐 하기 나름이다라는 표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조건이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법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여기에 어울리는 내용을 빈칸에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문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려면 가려고 가는 대신에, 그리고 가는 바람에 라는 문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법 표현들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들입니다. 뭐 이런 문장들이 달라질 뿐이지, 이런 문법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에 여행을 가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상하지요? 자, 그 다음에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실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으려고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법 표현들, 가려면, 으면이라고 하는, 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는 때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으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로 뭐뭐 하기 위해서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것, 가는 대신에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행동을 포기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할 때 어떤 대신에라고 하는 것은 A를 버리고 B를 이야기했을 때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뭐 하는 바람에, 여러분, 가는 바람에로 나와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 오래된 옷이지만 한두 번만 입었으니까 새 옷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오래전에 샀지만 한번 두번 입으면 뭐새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새 옷인 줄 몰랐다. 새 옷일 리가 없다. 그다음에 새 옷이나 다름없다. 새 옷이기 마련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우리가 풀이를 보면서 자, 새 옷인 줄 몰랐다. 이거는 이제 착 각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새 옷일 리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강한 부정. 그거 새옷 아니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새 옷이나 마찬가지예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새 옷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 어떤가요, 여러분? 실제로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과 거의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새 옷이기 마련이다. 여러분, 항상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법 표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여러분, 화제 고르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서 유형 8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택지에 제시되는 것들이 조금 쉬운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안내, 광고, 문구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안쓴것 같은 편안함이고요. 여러분, 더 선명한 하루를 경험하세요. 선명하다.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하루 종일 안 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쓰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침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선명하다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수건이나 모자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경 하루 종일 안쓴것 같은 편안함, 더 선명한 하루를 경험하세요라는 것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약 또, 택배도 여기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24시간. 당신의 옆에 있는 든든한 친구. 무엇을 우리가 광고 문구에서 좀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1번 체육관, 2번 우체국, 여행사,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 약, 그 다음에 도, 그죠? 여러분, 이거 약도, 어떤 길 찾아가는 지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약도, 택배, 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도, 택배도 보낼 수 있는 여기가 어디냐. 약도 살수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는 여기. 24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체육관 아니죠? 우체국 아니죠? 여행사 아니죠? 네, 편의점에서 모두 다할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멈춰요, 지켜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딱 눈에 보입니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약속이라고 해서 사실 이 신호등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어떤 교통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환경보호 아니죠. 그다음에 자리양보 아니죠. 3번 교통규칙이라는 답이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 주의사항과 관련된 안내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뭔가 규칙이나 그다음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젖은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
사용 후에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는 조건인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두 번째에

주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안내, 네 번째 장소 문의. 전혀 이런 안내문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것인데요. 종합서 유형 9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핵심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혹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수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혹은 이러한 축제와 관련된 안내문이 있다면 보통 언제,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와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의 종류와 핵심적인 표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회 녹색 환경 문화 축제라고 되어 있고요. 벌써 4회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처음 축제가 열렸다. 이런 내용이 오답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금방 또 이런 숫자나 그다음에 시간, 기간 이런 것들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제는 일주일 동안 열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축제는 인주시청에서 진행한다. 어떤가요, 여러분? 인주시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축제에서 재활용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여러분 했는데요. 재활용 가방은 구입이 아니라 체험,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축제에서 체험을 하려면 현장에서 신청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가요?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그 그래프를 보고, 도표를 보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때 빠르게, 여러분, 1인 가구 한달 생활비라고 하는 제목을 어디에 썼는지 이와 관련된 응답 비율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은 순서대로 일단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식비가 31%, 주거비 27%, 그다음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비가 14%인데 사실 이런 순서대로 간다고 해서 그럼 문화비가 적은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거에 사용하는 비용이 두 번째로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27%입니다. 그러니까 식비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 벌써 우리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월 생활비 중 교통비와 기타의 비율이 같았다. 여러분, 교통비 10%, 기타 9%. 답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했다.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50%를 뜻해야 되는데 식비는 31%이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통신비가 문화생활에 쓰는 돈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통신비 9%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생활에 쓰는 돈 14%이기 때문에 두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글을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일단 인주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가정에
장난감 도서관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자, 이 도서관을 이용하면 새 장난감을 자주 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용 가정들의 만족도가 높다. 인주시청은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자, 어떤 특정한 이 단어들을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읽기 지문에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처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에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택지 1번. 올해 처음으로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니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 이 서비스는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서비스는 미리 신청한 가정에 여러분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아니죠. 아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내년에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최근 폭설로 인해 차량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폭설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지에서 다르게 제시될 수가 있죠. 눈이 온다고 했는데, 뭐, 비가 온다든가. 그죠?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될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가운데 눈길에 멈춰 있는 차를 학생들이 밀어주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멈춰 있는 차를 발견한 학생들은 여러 명이 함께 차를 밀며 도왔다. 여러분, 또 혼자 밀었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예측하시면서, 자, 이 모습을 본 시민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따뜻한 행동에 칭찬을 보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뉴스, 이런 텍스트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많은 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아졌다. 여러분, 어떤가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데, 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학생 여러 명이 힘을 모아 차를 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차를 밀며 도왔다. 나오죠? 자, 이거는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 시민이 차량 사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여러분, 차량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길에 멈춰 있는 차를 학생들이 밀어주는 장면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말린 것이 아니라 그런 따뜻한 차를 밀어주는 따뜻한 행동에 칭찬 잘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는 다음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종합서 유형 10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들을 우리가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합서 유형 10에는 또 다른 문제 유형도 있는데요. 문장 하나를 주어주고 그 문장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문제 유형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런 가나다라의 문장을 주고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연결

0: 표현과 지시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나, 따라서 뭐 이런 표현들이 연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저와 같은 단어들이 있는지. 근데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순서, 첫 번째 순서에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시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초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와 다가 가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선택지가 2개 정도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되나? 처음부터 봐야 되나?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는 가와 다를 먼저 올 문장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지요. 자, 나번, 특히 따라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도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속이 더 편하고, 효과도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처음에 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 라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가와 다 중에서 이첫 번째 오는 문장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라고 딱 밝히고 있고요. 답은 보면은요.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먹느냐에 해당되는 내용,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와 다 중에서 우리가 다는 첫 번째로 올수 없기 때문에 지우고요. 그다음에 1번과 2번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뒤에 보시면 다가 올 것인지 라가 올 것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언제 먹느냐?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그 전에 오면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라가 나왔기 때문에 라를 읽어보면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속이 더 편하고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는 말했지만 언제라고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라가 사실은 또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전문가들은 비타민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속이 더 편하고 효과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먹는 것에 대한 이유였고요. 마지막 나를 보시면, 따라서, 네, 마지막에 어떤 정리하는 형태들로 결론적으로 비타민의 효과를 보려면 식사 후에 먹어야 한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 결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러한 문장들을 이 순서대로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감점 받으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 마지막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자, 16번은 18번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는 빈칸의 앞뒤 문장의 내용 연결어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칭찬이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반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뒤에 칭찬을 받을 사람이 기대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도리어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아니죠.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아니죠.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의 내용 연결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단어들을 찾으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읽기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기 시험을 위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읽기 문제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읽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저는 뒤에 문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읽기 뒤에 부분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시간 관리를 좀 하면서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유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 풀 순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 읽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지문 2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읽고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자, 먼저 19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은 문맥을 파악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유형인데요. 종합서 유형 11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의 문장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이 부사어, 그러니까 접속부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미리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읽기 지문을 보시면 펭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펭귄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 자, 앞뒤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특히라고 하는, 그죠? 뭔가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 줄 때 특히 남극처럼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펭귄이 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된다. 여러분,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지역, 굉장히 추운 지역이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펭귄이 춥고 얼음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르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뒤에서 이야기한 것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어떤 것일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면, 만약에, 과연, 혹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 읽기 지문에서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말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나온 내용들을 우리 선택지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반면은 앞뒤 문장을 대조하여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정해서 사용할 때 이야기하지요. 자, 그다음 과연이라고 하는 부분. 자, 과연은 의문이나 기대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친구가 올까라고 하는 예문이 있다면 과연 친구가 오겠느냐? 뭔가 의문을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쓴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혹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확실한 추측이나 질문에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노트에 혹은 우리 교재에 잘 메모해 두시고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의미를 잊지 않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달려 있는 20번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번은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펭귄은 얼음과 눈이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자, 펭귄은 매체에 소개되면서 서식 지역이 알려졌다. 펭귄은 사는 지역에 따라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다. 자, 그리고 펭귄은 특정 기후가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한다라는 선택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음과 눈이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물론, 얼음과 눈이 있는 곳에 산다라고 했지, 이것을 우리가 주제로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이나 3번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 지문에서 나온 내용들은 펭귄이 추운 지역에 산다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운 지역과는 다르게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마지막에 글쓴이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이 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죠. 펭귄들은 각기 다른 기후에 맞게 생활하며 다양한 지역의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펭귄은 특정 기후가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일지문, 이문항에서는 보통 세부 내용을 찾는 같은 것을 찾는 문제들이 짝을 이루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지시문에 있는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들과 또 다른 유형이 같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시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주제 찾는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틀렸네? 라고 한다면, 자, 어디에 종합서 유형 12. 중심 내용 고르기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처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 21번,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첫 문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보고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을 맞잡게, 가슴을 울리게, 눈살을 찌푸리게, 발걸음을 맞추게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관용 표현들이 읽기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빨리 그리고 잘 맞추셔야지만 뒤에 있는 문제들의 시간을 좀 할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가 빈칸의 앞뒤 내용들, 앞뒤 문장들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일단은 하지만이라고 하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뒤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여러분, 배설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이 싸는, 오줌이나, 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배설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빈칸이 있고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불쾌감입니다. 굉장히 싫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불쾌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봤다면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손을 맞잡게, 가슴을 울리게, 그다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쾌감이 들 때, 여기 이렇게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정답은 3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손을 맞잡다. 이렇게 손을 맞잡는다. 어떤 다른 것과의 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손을 맞잡는다. 예를 들어서 기관과 기관 혹은 친구와 친구 손을 맞잡아서 같이 함께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슴을 울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줄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다, 보기 싫은 행동이나 불쾌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발걸음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나 마음이 같은 방향일 때 사용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22번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의 이런 행동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불편을 겪는다라고 했는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닙니다. 자, 3번.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니죠, 여러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을 보시면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반려동물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내용에서 봤던 내용이지요. 어디에 있나요? 하지만 여전히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거나 그다음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등 이렇게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내용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여러분? 23번과 2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우리가 뭐 설명문이나 뭐 짧은 논설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뭐 수필이나 소설과 같은 텍스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나의 심정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인물의 태도, 심정,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종합서 유형 13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 잘 풀려면 밑줄 친 상황을 꼼꼼하게 읽는 것 필요합니다. 그때의 심정보다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필자가 느꼈을 나의 심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등장인물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대사를 통해서 분위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줄이 쳐져 있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라는 왜? 나라는 인물은 왜 다리에 힘이 풀렸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며칠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때 생긴 일이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서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많은 점심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고 말았다. 네, 주문을 잘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때 주문을 잘못 받으면 굉장히 좀, 내가, 왜 그랬지? 라는 후회도 들면서 조금 긴장이 더될 수도 있겠죠. 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문이 잘못된 줄도 몰랐대요. 자, 실수를 깨달은 즉시 고객에게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바로 새 음료를 만들어 드렸다. 자, 그러자 연결이 되죠? 자, 그러자 그 고객은 나를 보며 괜찮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여러분, 실수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특히 또 웃으면서 말해줬다라고 하니까 긴장이 또 풀리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의 심장으로 알맞은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화가 나고 억울했다? 아니죠. 그죠? 그다음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아니죠. 자, 부끄럽고 신경이 쓰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안심이 되고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실수해서 고객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고 안심이 되고 안심되고 마음이 놓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뭔가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다리에 힘이 풀리다라는 표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24번을 보시면, 자, 나의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보시면, 나의 실수 때문에 점심시간이 더 바빠졌다라고,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고객의 따뜻한 반응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너무 당황해서 눈앞이 캄캄했지만 고객께 따뜻한 말 덕분에 다시 힘을 얻어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맥락과 같으면서 같은 내용을 찾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결국 나에게 화를 냈다. 사실과 다르지요. 그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잘못했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고객이 잘못 주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문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25번, 26번, 27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심 내용을

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그 제목을 맞게 볼수 있는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신문 제목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몇 개의 단어가 이런 압축된 제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중심 내용 고르기에 종합서 유형 11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신문기사의 제목에 자주 나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 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청년 농부 증가, 농촌의 새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청년 농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농촌에 새로운 바람, 우리가 바람이 분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번, 청년 농부들이 새로운 농업 방식을 농촌에 알리고 있나요? 아니지요. 자, 그다음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딱 들어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함께 볼까요? 여러분, 정부 지원금 축소, 전기차 판매 주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축소, 축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전기차가 판매 주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춤이라고 하는 말은 감소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1번.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축소됐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전기차 판매자들이 판매 증가 원인을 정부 정책에 찾고 있다. 이 내용도 아니지요. 자, 3번.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 주춤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의 마지막, 우리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김유진 선수, 올해에도 세계 육상 선수권 금빛 질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육상 선수권 금빛 질주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금메달을 땄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에도라고 하는 조사가 쓰였는데요.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중심 생각을 고르셔야 합니다. 중심 내용. 자, 1번. 김유진 선수가 이번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여러분,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죠? 1번에서 바로 나왔는데요. 2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금빛 질주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답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비유적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만 그랬고, 올해는 놓쳤다는 것인지,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8번, 29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뭐뭐에 따라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독서하는 등 자신만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활용한다면 더욱 계획적이고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 빈칸에 맞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활용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침

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얼마나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일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한 아침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앞뒤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9번은요. 누군가 내 제안이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빈칸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하지만 상대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부탁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내용까지 앞뒤에 있는 내용을 하지만이라고 하는 걸로 내용을 반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의 상황 속에서 부탁을 거절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차이로 아니고요. 필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아니고요. 그다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답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를 보시면 뒤에 따라서 거절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상황적 판단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46번, 47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조금 길고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46번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펴볼 텐데요. 자,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종합서 유형 13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자가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 뒤에 있는 것이 필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키우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러나라는 표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현황을 설명했고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런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죠? 그다음 편향, 정보 편향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 다양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뒤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자의 태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러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급속하게 발전이 되면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따른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고요. 그다음 정보 편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정보 편향, 정보에 대한 우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뒷부분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필자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4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가 읽기 시험을 풀어봤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유형 파악을 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요, 바로 이 사람 헬렌 켈러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병을 앓아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과업을 성취해낸 사람으로서 유명한데요. 자, 이 헬렌 켈러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자, 과연 이 문장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요 either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이 either를 평소에 많이 쓰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이라는 의미로서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문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James doesn't have a plan for tonight. And I don't either. 이라고 적혀져 있죠. 제임스는 doesn't have a plan.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다. 우리나라 말로는 약속이 없는 겁니다. For tonight. 오늘 밤에. 아, 오늘 밤을 위한 약속이니까 오늘 밤에 특별한 뭐 그런 계획, 약속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I don't either. 나 또한 그렇다. 나 또한 약속이 없다. 란 뜻으로서 여기 either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라고 말할 때 me too 라고 말하죠. 그때 사용되는 too, to와 같은 뜻이나 me too 할 때 그 to는 긍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either는 부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근데 둘 다 뜻은 또한으로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either로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쓰임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둘 중 어느 하나란 뜻으로도 이 either가 쓰일 수가 있어요. 이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무원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죠. 뭐 커피나 주스 뭐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Would you like coffee or juice? 물어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를 원할 수도 있어요. 뭐 커피 주세요, 주스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Either will do. 여기 사용된 이 either는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라는 뜻으로서, 자, will do, 여기 사용된 두가 상당히 재밌는데,

do라는 동사 우리가 그냥 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ither will do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뭐 아무거나 골라서 주셔도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의 뜻이 된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용된 either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either의 쓰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이 either는 조금 그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Either A or B. 이렇게 접속사 or가 중간에 사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뜻은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A 아니면 B, A 또는 B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쓰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역시나 예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The lunch set comes with either a soup or a salad. 런치 세트 그 메뉴가 comes with 무엇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런치 세트에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근데 제공이 되는 거죠? Either a soup or a salad. 요 둘 중에 하나만. 수프나 또는 샐러드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요럴 때 요렇게 either A or B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ll go to either Busan or Jeju Island for my vacation. I'll go. 나는 갈 거라는 거죠. 어디에 가는 겁니까? 자, either A or B. 부산 아니면 제주도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부산 아니면 제주도. 여기에 for my vacation. 내 휴가로 내가 거기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ither A or B. A 아니면 B.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뭐였죠? Life is either a daring adventure or nothing at all 이었죠. 자, 보이세요? Either A or B 활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life, 삶이라는 것은요. is, 이랍니다. 뭐랍니까? Either, 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 daring adventure. 대담한 어떤 그런 모험이거나 or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삶이란 것은 굉장히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at all은 nothing at all 함께 가는 겁니다. nothing도 아무것도 아닌데 at all이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정말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도의 뜻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헬렌 킬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삶이란 거 도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뜻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요 either A or B 활용해서 이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보죠.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해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이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I recommend. 근데 뭘 추천하는 겁니까? 수영 또는 조깅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거죠. 뭐뭐 중에 하나? either 써주는 거잖아요. either swimming or jogging. Either swimming or jogging. 뭘 위해서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for getting in shape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Get in shape 이라는 것이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체력 관리를 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 표현 되겠어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recommend either swimming or jogging for getting in shape. 둘 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swimming, 수영하는 거, 아니면 jogging, 조깅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라는 거, 요 뉘앙스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저를 기다리셔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내가 이제 막 어디를 가는데 누가 날 찾아서 왔대요. 그럼 급해서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기다리셔도 되고, 제가 금방 올게요. 아니면 그냥 편할 때 나중에 오셔도 되거든요. 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영어로 어떻게 문장을 말할 수 있을까? 자, 감정이입하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기다려도 되고, 나중에 오셔도 돼요. 여기서 주어를 이제 먼저 you로 잡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You can. 당신은 할수 있다는 거죠. 뭘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either가 먼저 나옵니다. You can either, 자, 기다려도 되고요. Wait for me here.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여기까지가 이제 A 파트인 거예요. Wait for me here가 A 파트죠? Or, 아니면 come back later. 나중에 오시면 됩니다. 자,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You can either wait for me here or come back later.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헬렌 켈러의 오늘의 메시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네, 아까 전에 제가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직역하면은 말이 조금 이상한데 You don't want to pull too hard. 너는 원하지 않아. 세게 잡아당기기를. 조금 이상하죠? You want to 아니면 You don't want to. 이 뜻은 직역하면 너는 원해. 너는 원하지 않아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You want to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은 you don't want to 이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추천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you want to gently add weight to the head just to help a little 이런데 you want to 그냥 살짝 도움만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대화문 한번 보러 갈게요.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Of course, Mom. You want to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I told you I'm ready. Don't worry, I'll nail it. 네, 대화문 봤습니다. Are you ready for tomorrow's interview? 그랬어요. 너 준비됐니? 내일 인터뷰인데 준비됐어? 그랬더니 당연하죠, 엄마. Of course, mom. 당연하대요. You want to make sure you're fully prepared.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You want to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re fully prepared. 완전히 준비됐기를 그런 뜻이죠. I told you I'm ready.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I am ready. I told you I'm ready. 내가 준비됐다고 말했잖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ll nail it. Nail. 못질하다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완전 잘할 거예요. 정말 초토화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Don't worry. I'll nail it.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Oh my gosh, I think he is. He doesn't want to do that. It's too dangerous.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Somebody should help.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좀 위험한 상황이죠? Oh,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Is he really doing that?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설마 맞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Is he climbing into that really deep pool right now? 정말 깊은 저 수영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Oh my gosh. 어머나. 그런 거 같아. I think he is. I think he is. 그런 거 같아. Oh, he doesn't want to do that. 여기서 오늘의 표현 또 나왔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그는 거기를 들어가질 얻기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었죠. 쟤 저러면 안될 텐데라는 의미였어요. He doesn't want to do that. 저러면 안 되지. It's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해.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Thinking straight. 제대로 제정신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don't think he is thinking straight right now. 내 생각에는 쟤 지금 제정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Somebody should help. 누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 누가 좀 끌어내야 될것 같아.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대화문 다잘 봤고요. 여러 번 읽고 소리 내서 읽으셔야지 내거 되니까 자주자주 읽어주셔야 합니다. Yay, we got to stretch out our neck today. I promised you,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to do even more stretches. We're going to stretch out our arms and our wrists that are very important. Okay? 네, 오늘 우리 목을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TV 보실 때나 무료하실 때 자주자주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벌써 목이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영어 표현은 you want to 그리고 you don't want to 이렇게 배워봤어요. 넌 원해, 넌 원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니까요. 자주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which is tomorrow, okay? I'll see you. Bye!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원신의 팀의 Go Girl,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제이나 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rose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Listen carefully.
1: It is rose.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Well, did you get it? Good job. 여러 개의 섬인데요.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우로를 형성합니다. 라는 의미로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Okay,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주세요. Born and raised here.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이런 의미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2.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R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갈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섬을 가리키죠. 이슨요? 이것은 스페인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한 그 호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0: 하나씩 갈대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to form, 형성하는 거죠. 우로스를요. Alright? It is continued. 이런 이 갈대로 만들어진 섬들이요. It is continued. 계속 이어집니다. From the people. 자, 누구로부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settled down here.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곳은 어떤 곳? On the blank away from the Spanish army 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sacred lake. 신성한 호수에 네, 이곳, 신성한 호수인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신성한 호수는 away from the Spanish army. Spanish army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루벤의 그 부모님들은요, are the owners, 주인이에요. 이 갈대섬에. 그런데 이분들은 이곳에서 born and blank, 빈칸에 raised. 네, 키우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네, 키워진 거죠. Raise, raised, raised. 이곳에서 자라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Uros. Multiple small islands made of reed came one by one to form Uros. It's continued from the people who settled down here on the sacred lake, away from the Spanish army. Reuben's parents are the owners of this reed island, born and raised here.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잘 캐치캐치 하셨죠? www.ebise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무한 반복. 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Rotate versus spin. Rotate versus spin.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otate 그리고 spin 둘 다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rotate부터 시작할게요. 네, 회전하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R로 시작합니다. 네, R하고 L 소리는 확실하게 구별해 드려야 돼요. R 발음은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고요. 절대로 혀가 천장을 닿지 않아요. 닿는 순간에 L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rotate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rotate. rotate. 이거는 하루 만에 고쳐지지 않아요.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듣고 연습하고 듣고 연습하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안 된다고 막 섭섭해 하지 마세요. Okay. rotate. Very good. 회전하다. 네, 뜻은 내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다라는 뜻입니다. Okay? So, rotate refers to something that is going around, but with like a center, there's always a center in which it is turning around. Okay? So, 그게 rotate라는 단어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회전하다. Rotat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네, 이 문장은 rotate하고 기억하면 너무 좋아요. 그쵸?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아.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어요? 네, 맞아요. 행성들이 태양이 중심이죠. 거기에서 이제 도는데 이제 그 해에 태양에 이제 회전을 하니까 the planets rotate.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혹시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골프에는 회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You need to 해야 한다. Rotate 회전하다 뭐요? 당신의 어깨, your shoulders.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당신은 어깨를 돌려야만 해요. You need to rotate your shoulde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네, 핸들은 자동차 안에 있는 핸들은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로는 wheel or steering wheel라고 합니다. Rotate the wheel. 휠 아니에요. H는 묵음입니다. Rotate the wheel.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Rotate the wheel to the right. 다음은 spin입니다. 네, spin은 돌다이지만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I 발음입니다. 이거는 에, 에 이런 소리 나와야 돼요. spin, spin.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spin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spin, spin. Spin. Very good. Okay. Spin은 반복적으로 매우 빠르게 회전하거나 도는 거예요. Okay. 그래서 포인트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주로 매우 빠르게.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wheels were spinning. My head was spinning. The car spun out of control. Spin. 빙빙 돌다. Spi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wheels were spinning. Okay? 여기서는 바퀴들, wheels라고 합니다. The wheels were spinning. 그래서 여기에 뉘앙스는 뭔가 되게 빨리 빙빙 도는 느낌이죠. The wheels were spinning. The wheels were spinning.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head was spinning.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는 머리가 진짜로 도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그건 불가능하죠. 이거보다는 머릿속에 너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 뭔가 진짜 빙빙 도는 느낌으로 영어로도 똑같아요. My head was spinning. Oh, my head was spinning. 내 머리가 빙빙 돌았어. My head was spinning. 해볼게요. My head was spinning.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그 차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out of control입니다. 회전했어. 그래서 이거는 회전하는 건데 뭔가 정말 빠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과거 형태로 spun입니다. The car spun out of control.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car spun out of control. The car spun out of control.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otate. 이거는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중심에서 계속 여기에서만 회전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otate.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pin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뭔가 중심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도 되고요. 막 움직이면서 대신 핵심은 빙빙 돌고 주로 빨리 뭔가 회전할 때 sp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around the sun.
The planets rotat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주식과 주식 시장 전반에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내용을 영어로 영작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좀 해볼까 하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거래를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동학개미니, 성악개미니 이런 이제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생겼을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동학은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제 여러 그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악개미는 약간 미국 주식 같은 데 투자하거나 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주로 부르는 그런 말로 정착을 한것 같고요. 자, 동학개미를 부르는 딱그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미국 증권가를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도 소액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을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개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이런 동학개미나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를 부르는 말을 대체해서 영어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라는 말이 영어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individual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돼요. 투자자는 아시죠? invest가 투자하는 거고, investor 하면 투자자죠? 그 앞에다가 individual investors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복수 형태 붙여서 여러 명을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수형으로 연습할게요. individual investors. 한번 더. individual investor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0: 이게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소액 투자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나 펀드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소액이죠. 자,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소액 투자자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그 소매업 할때 쓰는 단어 있죠. Retail이라는 단어 씁니다. Retail investors. 이러면 딱 우리 느낌에 소액 투자자 느낌이 나요. 개인 투자자, 소액 투자자.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Retail investors. 이렇게 해서 retail. 읽어보세요. Retail. 이게 소액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이게 소매. Retail stores 하면 소매점. 소매 상점을 말하죠. Wholesale. 도매의 반대로 쓰이는데 이것은 투자 앞에 붙였을 때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쓸때 쓰시고, 그 다음에 경제기사 같은 거 접하실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Retail investors. Retail investors.
0: 됐죠? 자, 그럼 이두 가지는 많이 쓰는데, 과연 이 동학개미 투자자처럼 뭔가 좀 별명이나 별칭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런 분들을 부르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도 있어요. 동학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Robin Hood Investors. 자,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주식의 공매도 사태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면서 뭘 많이 이용했습니까? 로빈 후드라고 하는 주식 거래 앱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그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앱 이름인데 Robinhood Investors라고 해서 서양권에서 이제 딱 얘기를 하면 이게 소위 우리 느낌상 약간 동학 개미 투자자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Robinhood Investors 들어보세요.
1: Robinhood Investors. Robinhood Investors.
0: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 숫자가 증가세에 있다. 우리나라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로빈후드 인베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자, 그럼 소액 투자자는 그냥 뭐 아까 retail investors, 그거 단어 한번 써볼까요? 숫자가 증가를 꾸준하게 해왔다. 자, the number, 숫자,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안에 has been increasing,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증가세를 보여왔다. has been increasing. 자, has는

0: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1: The number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has been increasing. 좋네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요. 단타는 뭡니까? 샀다 팔았다를 좀 짧은 기간에 하는 단타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도 있죠. 주식 투자 목록 같은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건 잠시 만나보고요. 공격적으로는요. 약간 aggressively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trade는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거래를 말하죠.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강세 여다 줄게요. aggressively trade stocks. 주식 거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One more time.
0: aggressively trade stocks. aggressively trade stocks.
1: 됐죠? 공격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단타 거래는 영어로 da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이 day가 뭘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장이 오픈할 때 아침에 샀다가 저녁 때 장 닫기 전에 판다든가 반대로 아침에 팔고 저녁 때 다시 살 수도 있고 이게 데이 트레이딩, 그 하루 동안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타, 즉 사고 파는 걸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그런 투자 기법을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0: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1: 장기 투자 방식은 아니죠. 네, 한 회사의 어떤 장기 성장 잠재성을 보고 5년, 10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타 거래. 자, 주식 투자 목록을 아까 portfolio라고 하죠. 앞에 stock 붙여볼까요? portfolio. 자, 이거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방송 많이 보시니까 주식 관련 방송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근데 뭐 영어권 방송에서도 portfolio, stock portfolio 그러면 주식 투자한 목록, 즉 그 리스트를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0: stock portfolio, stock portfolio.
1: 문제 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오고 있다. 자, 최근에 이제 aggressively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줄을 잡을게요.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해왔다.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공격적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런 느낌 들어볼게요.
0: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Individual investors have been aggressively trading stocks.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반면 개인 투자자가 있으면 반대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펀드라든가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신탁 운용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자, 기관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이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하는 김에 같이 좀 할게요, 이거요. 그죠? 개인 기관 투자자 항상 같이 나오니까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0: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1: 많지만 대표적으로 증권사, 투자은행, stock brokerages, 증권사를 뭐라고 그래요?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그 다음에 investment banks, 이건 투자은행이죠. investment banks, 들어보세요.
0: stock brokerages, stock brokerages, investment banks, investment banks.
1: 그 다음에 다양한 펀드가 있잖아요. 그쵸? 펀드, hedge funds, 가장 대표적으로 hedge funds, hedge의 또 용어의 뜻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깊게는 주식으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hedge funds 정도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니까 들어보세요.
0: hedge fudges, hedge fudges.
1: 뭐의 예예요? institutional investors의 예가 되겠죠. 자, 문장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 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렇죠? 주식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약간 저점을 한 1년 전에 치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세계 뭐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주식시장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해를 뭐 수익이 잘 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Have a good year가 뭘까요? 주식에서 have a good year 한다는 얘기는 올해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죠.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뭐뭐 있어서 in terms of profits. In terms of profits. 이건 뭐뭐 있어서거든요.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 면에서 올 한 해가 좀 괜찮다. 지난 1년이. 들어보세요.
0: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having a good year in terms of profits.
1: 네,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개인 투자자, 영어로 institutional investors. One more time. Institutional investors. 들어볼게요.
0: Individual investors. Individual investors.
1: 자, 소액의 의미로 retail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Retail investors. 들어볼게요.
0: Retail investor.

0: Retail investors.
1: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관 붙이면 institutional investors. 뭔데요?
0: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1: 좋습니다. 발음 정리가 됐네요.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 동학, 개미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국 주식에 또 투자하는 그런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언제든지 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단톡방 찾으면 나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어디에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어디 가고 있는 중이세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이거든요.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물어볼 때는요, Where are you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거. 여러분이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특정 행동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ere are you ing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I am ing라고 얘기를 해서 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거. 그쵸, 바로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행동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장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뭘 넣어야 될까요? 그쵸, 바로 where 넣으셔요.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are you 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장소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where are you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특정 행동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죠. Are you going?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외워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를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가는 거를요, rus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급하게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rush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Where are you going이랑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막 급하게 막 갈 때는 Where are you rushing to?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의미 차이 구분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0: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rushing 혹은 running to 둘 다 사용을 해도 되니까 이번엔 running to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running to? 어디를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건가요? Where are you running to? 라는 문장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come이라는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돼서 어?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건데? 라는 질문을 Where are you coming from?으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거를 바로 cal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are you calling from?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are you calling from?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you calling from? 어디서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는 coming from이고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겁니까? calling from이니까 요거 두 개의 의미 차이도 구분 지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금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where are you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running to?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Where are you calling from?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라는 그룹이 돼서 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Where are you going? 에서 그쵸, 여러분이 Where are we go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here am I going?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are we going? 한 번만 더. 시작! Where are we going? 어?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 그래서 어디 가고 계시는 거냐? 우리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바로 Where are you running to?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라고 과거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동사 are 대신에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쵸, 바로 were가 됩니다. 그래서 where were you running to?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running to? 그래서 where were you?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디서 그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라는 질문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던

어떤 거예요? Where were you running to?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한 번만 더. 시작. Where were you running to? 라고 얘기를 해서 Where were you ing? 라는 표현도 같이 응용을 한번 해봤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거에서 그 장소, 어디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Where are you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이근철입니다. 다시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try again이고요. 누구든 매일매일 10분 동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한 몇 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영어 잘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6개월 동안은 고통인 거잖아요. 1년 동안은 고통인 거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그냥 10분 동안 행복하세요. 그러면 영어는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그게 정답을 내가 막 기다리다가 그 정답 잡아봐야 사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더 즐기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오늘도요. 미션이 있죠? 미션도 즐겁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지나가니까 이거 보고 빨리 답 나와라 이러시는 분들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제일 좋은 거는 저 내용을 보고 정말 내가 피곤해서 강연 중에 졸지도 몰라. 핵심 부분이 뭐예요? 뭐 할지도 몰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확정 짓지 않는 거죠. 그렇게 확정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도 몰라. 이거에 어감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 어감은 영어로 m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I migh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달랑 외우시는 분들은 가벼워 보이지만 짧아 보이지만 얘가 제일 위험한 방식이고요. 예를 통해서 한 서너 개만 기억하시면 실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 coming up, try it out. 스텝 1. 자, 어감은 뭐라고요? 내가 100% 할 거야. 이거 아니고요.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할지도 몰라. 우리말에 똑같은 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반인 거죠. 느낌은 내일 늦잠을 잘지도 몰라. 그런데 일찍 일어나도 할 말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ight를 쓰시면 돼요. I might. 그렇죠? 늦잠을 자다는 sleep late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불 속에 계속 sleep 하고 in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정해졌어요. I might sleep in tomorrow. Sleep in 발음이 sleep in처럼 들려요. Sleep in 연결돼서. 그래서 I might sleep in tomorrow.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그러면 늦는 건 뭐예요? Late죠. Late. 그래서 she might be late. She might be late. 이거 be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 안 되잖아요. 말이요. 그녀는 할지도 몰라 늦은. 그러면 늦을지도. 그렇게 뭐뭐 이다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비동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반대할지도 몰라. 예, 그거는 뭐예요? 반대하다. 그렇죠? Not agree. 그럼 might not agree 써도 되지만 한 단어가 있습니다. Disagree. 그래서 he might disagree 됐고요. 취소할지도 몰라. 쉽죠? Cancel. 근데 대상이 있으면 예, 누가요? 그들이. They might cancel it. 됐죠? They might cancel it.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M-I-G-H-T의 발음을 might 하고 을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는 을라는 소리가 없어요. 한국어의 을 소리는 되게 음가가 강하거든요. 영어에서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듯한 을하고는 음가가 달라요. 사운드 밸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might, sleep in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might 하고 끊어주셔야 돼요. might 하고 옆구리 치는 것처럼 might sleep in tomorrow. 자, 갑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네 가지 네 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졸려 나. 내일 아침 늦잠 잘지도 몰라. Your turn. 네, I might sleep in tomorrow.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여자가 뭐 일찍은 출발했을 텐데 늦을지도 몰라. 자, 그러면은 Your turn. 네. She might be l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할지도 몰라. Your turn. 네. He might disagree. 근데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자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들이 그걸 취소할지도 몰라. 네. 취소하다는 얘기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They might cancel it. 네. Cance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Cancel. 발음이 cancel 이렇게 안 들리고요. cancel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c-a-n-c-e-r 그거는요. cancer 그거는 er 발음을 하시면은 암이란 뜻이고요. cancel ul 발음을 하시면은 취소하단 뜻이에요. 자, 취소하단 cancel. 자, 암은 cancer. 구분되시죠? 자, 그러면 step 2. 정말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피곤하다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I'm really tired. 그래서 그래서니까 so 내가 졸지도 몰라 I might sleep이죠. 근데 일부러 대놓고 자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고개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fall asleep 해서 얘가 asleep이 잠든 이란 뜻이에요. 잠든 상태로 떨어지다 해서 fall asleep이 잠깐 조는 거죠. 잠깐 졸지도 몰라 언제요? During the talk. 강연도 여러분 렉처라는 단어가 있지만 talk이라는 단어가 제일 흔한 단어 중에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에도요. summit talks라고 해요. S-U-M-M-I-T 다음에 talk하고 S 붙이시면 정상회담 여러 번 할 테니까 summit talks처럼요. 그래서 oh,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during the tal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막히지는 않는데 내가 늦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녀가 늦을지도 몰라.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통이 막히지 않는다. The traffic is not bad. The traffic is not heavy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늦을지도 몰라. But she might be late. 내가 늦으면 I might be late. 그녀가 늦으면 she might be late. 자, 가능성은 낮지만 그가 너에게 반대할지도 몰라. 가능성은 possibility예요. The possibility is low. high가 아니라 low죠. The possibility is low. 그가 너한테 반대할지도 몰라. He might disagree with you. 그래서 with you까지 붙이시면 정리가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중요한 문장 하나만 갖고 어감 잡으러 갑니다. Try it again.

Why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의 중에 졸지도 몰라. 자, 했더니, 야, 그러면은 쉬어. 오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I'm so tired, I might fall asleep. 그쵸? During the talk. 했더니, 야, 그러면은 쉬라니까 take a rest instead of coming. 오는 대신에 그 다음에 그냥 쉬라고. 됐죠? 자, fall asleep 같은 단어는요. 다른

단어로 nod off라고 합니다. NOD에서요. 고개를 떨구는 듯한 느낌에서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시 보시고 싶으실 땐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세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welcome back to Wish with you all. 진아킴의 Google List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화면상의 이야기 속에서 보트 하나가 보이게 되는데, 이건 어떤 보트인지 한번 듣고 캐치해보세요. Take a listen.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There's a boat full of everything. It'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여러분, 화면에 집중하시느라고 잘 캐치 못하신 건 아니겠죠? 바로 이 배는요, 상점, 그 배 위에 매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배입니다. 특이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t is on the water store.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물 위에 있는 가게다. 이렇게 해석해 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예요. 아하, 그렇군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2.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의미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유난히 반기는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까요, 그것이 물 위에 있는 가게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보죠.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이것은요, 이제 보트겠죠? 이것은 시내로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하는 섬 사람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때 아시죠? 네, 자막을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아예 모르는 단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There's a boat full of everything. It'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 is on the water store.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It is 약하고요. Store 강하죠. On the water. 얘네들은 형용사, 덩어리, stor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내용어예요. On the water, store 하시면 되죠. Store 하실 때 store보다는 s 사운드와 t 사운드가 만났어요. 이런 경우에 이 t 사운드 자체가 경음의 현상이 일어나서 된소리 현상 store, store 하시면 되고 water. 이 단어는 뭐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모음과 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있으니 flap 현상에 의해서 water, wat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It is on the water store.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It is on the water store. Okay. Google listening 2. It is on the water store. Good. Google listening 3. It is on the water store.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한 번 더.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On, for, the. 기능어들이죠. 약하고 빠르게. Exclusive. 입모양 잡아주시고 일부러 sieve 안 하셔도 돼요. sieve 잡아주시고. Service가 아니라 우리식 발음이 아니죠. 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ervice 그리고 B가 아니라 V인 줄 역시 긁어주시고 service for the island. I 모음 앞에 더는 D로 그리고 people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네, 저랑 똑같이 흉내내시면 됩니다.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2.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Okay.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One more time.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Great job.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2.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It i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Following the people.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blank welcoming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exceptionally 유별나게 특별히 유난히 자, welcoming 했으니까 특별히 유난히 반기는 환영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It is on the water store. 그것이 뭐예요? 아, 그것이 여기서 가리키는 it은 boat를 가리킵니다. 그 boat는요, on the water store. 물 위에 떠있는 상점이에요. 이런 의미죠? There is a boat full of everything.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boat 한 대. 즉, 배 한 척이 있는데요. 이 배는요, 어떤 배예요? full of everything.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문장이요. There is a boat which is full of everything. 이때 which is가 생략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It is on blank for the island people. 했어요.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xclusive service라고 해서 이것이 전용 서비스. 이것은 전용 서비스예요. 누구를 위한?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은 who have to go out.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To the blank to buy things. 어떤 것들을,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만 한다죠? 어디로요? Downtown. 시내 중심가. 시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섬 사람들에게만 전용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지는 보트다. 이렇게 설명이

0: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발음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캐치할 때 제대로 들리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Following the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welcoming, it is on the water store. There's a boat full of everything. It's an exclusive service for the island people who have to go out to the downtown to buy things.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죠? 전용 서비스. 네. 자, 다시 한번 www.ebse.co.kr로 오셔서 지난 기내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훈련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So we learned some great expressions again. Did you hear 뭔가 새로운 소식? New news? Surprising news? Okay, did you hear? Okay. And also, to be up or to be down means to increase or to decrease. And I really like the expression serious. 뭐 심각한 것보단 정말 진짜 이렇게도 쓰고요. So remember these expressions and make sure you come back next time for another great show of 출근 영어. Meanwhile, take good care, everyon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Adult versus grown-up. Adult versus grown-up.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dult, 그리고 grown up.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차이점은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처음에는 일단 adult부터 시작할게요. 발음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adult, adult. Okay, 강세가 어디 들어가는지 혹시 들리시나요?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dult. Adult. 네, 이거는 미국식 혹은 캐나다식 발음이고요. 영국식 발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셔서 오디오 파일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발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Okay, 일단은 미국식 발음으로 adult.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네, adult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란 사람 혹은 완전히 자란 식물. 동물들을 adult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두 성장한 것을 adult라고 표현해요. So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grown to its fullest extent and we call it adult and we usually call things that are alive like plants, people, and animal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Those are adult cats.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Adult, 성인, adul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아이들은 성인을 동반해야만 해. Kids must be. Must be라고 하면 꼭 해야 된다는 말이죠.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그래서 성인은 그냥 adult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ose cats are adult cats. 네, 그래서 성인 혹은 다 자란 고양이에 대해서도 adult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양이들은 다 자란 고양이들이야.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 아니야 라는 말이죠. Those cats

are adult cats. 여기서는 adult가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s는 안 붙이고 adult cats. 오케이, 큰 목소리로요. Those cats are adult cats.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왜 놀이기구는 성인들이 탈 수 없는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Adults are not allowed on the rides.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Grown up입니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Grown up. 네, 입 모양 한번 따라해 보세요. Grown up. Very good. 그리고 강세는 앞부분. Grown up가 아니고요. Grown up. Grown up. Very good. Okay. Grown up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란 어감이 강해요. Adult보다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성인을 의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성인보다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처럼 adult보다는 grown up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So grown up means adult, but is often used to talk to children about adult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Please ask a grown-up to help you. She seems very grown up. I have two grown-up children. Grown up, 어른, grown up.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adult보다는 grown up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Please ask a grown up to help you.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매우 어른스러워 보여. She seems very grown up.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다 컸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 seems very grown up.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이죠. 다시 한번요. She seems very grown up.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ve two grown-up children. 나는 두 명의 다 큰 아이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혹시 결혼하셨어요? 다음에 뭐 아이들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이미 다 큰 성인 자녀분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I have two grown-up children.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have two grown-up children. I have two grown-up children.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adult. 이거는 그냥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다 큰 거에 대해서 이제 adult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grown-up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인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어른이라는 뜻에 더 가깝고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grown up. Are you here with a grown up? 이런 식으로요. Okay? 그래서 grown up은 아이들 위주로 좀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다 컸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할 때 grown up도 사용합니다. 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Kids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Please ask a grown-up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쓰레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전부 뭡니까, 여러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일단은 자연에 배출이 되면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여러분과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쌤, 플라스틱 관련해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좀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사용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이게 분해가 안 됩니다, 자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환경 피해를 좀 줄이려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죠. 재활용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플라스틱 자체를 이제 인공합성 수지인데 이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분해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기술이 개발되면 원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갈까 합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플라스틱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입니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합성된 수지. 자, 물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있는 플라스틱 성분도 있죠. 고무 같은 거. 그죠? 나무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분도 있죠. 그건 자연 생태계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플라스틱 성분이고, 이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제품이죠. 혹은 물질이죠. synthetic. 이 단어 좀 어렵지만 같이 배워봅니다. synthetic. 이건 인공적으로 뭔가 합성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synthetic material. 들어보세요.
1: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material.
0: 그래서 플라스틱 얘기를 하다 보면 플라스틱 자체가 synthetic, 합성된 물질, 합성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부르고요. 인공물질, 즉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죠? 그와 같은 물질이죠. man-made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자, 요 두 단어는 알아둘게요. 이거 많이 보신 단어일 텐데요. 어디서 나왔나요? 인공지능에서 나오죠? AI가 뭐의 약자입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공물질은 artificial material이 되겠고, material, 물질, 이거 뭐예요? 사람이 만든 man-made, 저런 간단한 형용사도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형용사가 돼요. man-made material. 자, 요 두 가지 들어볼게요.
1: man-made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0: 그 다음에요. 합성수지와 같은 이런 플라스틱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 자, 원료가 뭡니까? 원유죠, 원유. 거기서 뽑아낸 뭔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부르는, 총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petrochemical이라고 합니다. chemical 자체는 화학 물질을 말하고, petro가 뭐예요? 석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뭔가 그 원료로 하는 그런 제품들을 petrochemicals라고 합니다. 플라스틱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petrochemicals. petrochemicals.
0: 오케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플라스틱은

0: 사람이 만든 합성수지다. 이런 문장 만들어보죠. 플라스틱은 인공 합성수지다. 그냥 단어들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단어만 잘 알면 플라스틱을 주어로 잡아주고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관사 없이. 관사 없어도 돼요.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그죠?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Plastic is man-made synthetic material.
0: 이게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없이는 과연 그 생활이 될까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죠.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뭔가를 영어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Game changer. Game changer. 플라스틱이 있기 전의 세상과 개발되고 나서의 세상은 아예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Game changer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휴지 붙이면 huge game changer. Huge game changer. 자, 이건 플라스틱 성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때 이런 말 많이 쓰겠죠. 들어보세요.
1: Huge game changer. Huge game changer.
0: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최고 장점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벼워요. 내구성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죠? 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Mold. 다시 한번, mold.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변형하는 건 mold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형이 가능한 건데 변형이 되는 거니까 can be molded. 변형될 수 있다? 뭐로? into anything. into anything.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죠? 그럼 자동차 안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있는지. 플라스틱 없이 자동차 제조가 가능할까요? 이걸 다 금속으로 만든다고요? 그럼 자동차 안에 모든 그 플라스틱 성분의 그 부품들이 다 이렇게 뭔가 molded 된 거잖아요. 그죠? 자,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들어보세요.
1: Can be molded into anything.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가볍다는 쉽죠? light. 아, 요게 조금 어려워요. 내구성이 있는은 durable이라고 합니다. light and durable. 아주. very light and durable. 요건 좀 강조한 거죠? 아주 가볍고 내구성이 있어요. 그죠?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very light and durable. very light and durable. 들어보세요.
1: Very light and durable. Very light and durable.
0: 오케이. 자, 요두 개를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플라스틱은 매우 가볍고 내구성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다. 자, 붙이면 됩니다.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붙여서 부드럽게. 한번 더.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됐죠? 자,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Plastic is very light and durable and can be molded into anything.
0: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들. 플라스틱은 정말 우리 삶에 어디나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형으로 is used everywhere. 아주 쉬운 단어들도 많아요. is used everywhere. 자, 플라스틱을 주어로 잡아보세요. Plastic is used everywhere. everywhere. 자, 강세 주시고 들어보세요.
1: Be used everywhere. Be used everywhere.
0: 좋아요. 없이 우리가 과연 살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없이 살수 없다라고 한다면. 없이 살수 없다. 이 없이는 without, cannot, 부정어 두개 느낌이 들어가죠. cannot live without plastic. 우리는 we cannot live without plastic. 줄여서 can't 되니까 we can't live without plastic. 강세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1: Can't live without plastic. Can't live without plastic.
0: 그리고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포장 용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포장지, 선물 포장지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에 배달 오는 박스들 보면 플라스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가장 보편적인 포장 용기죠. The most popular form, 형태 of packaging. 포장 용기 전체를 packag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꼭 포장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탄산음료, 심지어 생수병, 이거 다 뭐예요? 이것도 패키징의 일환이죠. 음료를 거기다 패키징해서 우리가 사 먹는 거니까. 그것도 패키징이에요. 병이라든가 뭐 담는 용기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패키징.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꼭 포장의 의미만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가장 흔한 형태의 포장지다. 그대로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packaging.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plastic is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패키징은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합성 수지, 영어로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강세 중요하죠? Synthetic Material. 들어보세요.
1: Synthetic Material. Synthetic Material.

0: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들어보세요.
1: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The most popular form of packaging.
0: 좋습니다. 자,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다용도로 사용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자, 내일 이어갈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일회용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들 복습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아, 나 뭘 좀 하느라고 바빠,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보도록 하시죠. 바로 여러분, 뭐 할 때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busy, ing,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제가 뭘 좀 하느라고 좀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busy,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흔히 I'm busy 이것만 얘기를 했지만 뭐 하느라고 바빠요 라는 표현까지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busy, ing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busy라는 형용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비동사가 붙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I am busy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뭘 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붙어야 되느냐? 바로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busy,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뭘 하느라고 바쁘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양한 주어를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지만 되게 바쁜 대상을 나의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I am busy, ing로 제가 그 행동하느라고 좀 바빠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제가 애들 돌보느라고 바빠요. 아이 돌보느라고 바빠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정 대상을요, 돌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take care of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돌보다 라는 표현을요, take care of my chil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아, 제가 애 보느라고 좀 바빠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a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혹은 my kid. 그리고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kids 혹은 children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이 보느라고 바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나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바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뭐를 세척하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여러분, 창문 같은 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 땐 clean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되게 이제 물을

0: 묻혀가지고 이제 닦는 것들은 되게 wash라는 동사나 혹은 do라는 동사를 씁니다. 특히 do the dishes로 설거지를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요, I'm busy doing the dish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설거지하느라고 바쁘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ash라는 동사보다 do라는 동사로 많이 쓰니까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busy doing the dishes.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doing the dishes. 라고 얘기를 해서 설거지하느라고 내가 지금 바빠. 라고 얘기를 할 때. I'm busy doing the dishes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심부름을 하다라는 표현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심부름 하려고 막 열심히 어딘가를 달린다라는 느낌으로 run errands로 많이 씁니다. 심부름은 errand인데요. 심부름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run이라는 동사랑 많이 붙어요. 그래서요, I am busy running errand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심부름을 하느라고 바빠요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m busy running errands.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running errands. 라고 얘기를 해서 심부름 하느라고 바빠요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험을 준비하느라, 시험 대비하느라 바빠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다라는 동사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prepar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비하여라고 얘기를 할땐 prepare for 목적을 얘기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다라는 거를 prepare for the test 혹은 the exam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험 대비하느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느라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한 번만 더. 시작.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시험 대비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뭘 하느라 바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busy 뒤에 ing를 넣어서 그 구체적인 바쁜 일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I'm busy doing the dishes. I'm busy doing the dishes. I'm busy running errands. I'm busy running errands.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I'm busy preparing for the tes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응용과 변형을 해보면서 좀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돌 보느라고 바빠요. 그쵸? 바로 I'm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 돌보느라고 제가 바빴어요. 제가 그땐 좀 바빴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과거에 바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I am busy 대신에 그쵸? I was busy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 과거의 그 시점에 뭐 하느라고 바빴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돌보느라 제가 그때 좀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hild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as busy taking care of my child. 이렇게 해서 아이 돌보느라 바빴다, 뭘 하느라 바빴다, I was busy ing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제가 심부름 하느라고 바빠요. 바로 I'm busy running errands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뭘 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바쁜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하느라고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주시면 돼요. What are you busy do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are you busy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바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What are you busy do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겁지겁 바쁘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busy do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busy doing?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하느라고 바쁩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busy,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be back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근철입니다.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도 찾고, 자신감도 찾고, 한꺼번에 도전도 해보고, 길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딱 한 문장으로 도전해보는 Try Again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도전 문장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겁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지? I'm gonna have some fun with this part.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장 모모한 순간이었다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한한 순간이야. 그래서 가장 뭐뭐뭐뭐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을 썼을 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EST. 이렇게 쓰거나 the most. 예, 물론 짧으면 EST를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길면 the most beautiful, the most important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asiest처럼 짧은 거는 EST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ever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 봐봐야 그냥 무슨 공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more. So called,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 노래가 제일 슬픈 노래야.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무서운 영화고 가장 쉬운 질문이라니까. 자,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포인트가요. 지금까지 가장 슬픈 노래. 그러면 슬픈이 뭐예요? Sad죠. 거기다 아까 EST 붙이라고 했잖아요. 짧은 거는. The saddest. 그렇죠? The saddest. Saddest. 그 다음에 노래니까 song이죠. The saddest song까지 하면 가장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없잖아요. 그 지금까지가 ever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슬픈 노래야 이렇게 한다고요. This is the saddest song that I've ever heard. 이렇게 길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너무 길고 실제 부호체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the saddest song ever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smart에다가 EST 붙이면 the smartest person ever. 됐죠? The smartest person ever. guy 쓰셔도 되고 woman 쓰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The smartest person ever. 발음은 smartest가 smartest, smartest. 자, 가장 무서웠던 영화 scary.

The scariest. 아시겠죠? The scariest movie ever. 아시겠죠? The scariest movie ever. 가장 쉬운 문제. 쉬운 거 영어 뭐라 해요? Easy. 그래서 the easiest problem 아니면 question ever.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안 좋은 문제도 problem이라고 하지만 수학 문제라고 할 때 math problems 이렇게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problem을 꼭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지는 문제로서도 쓰일 수 있다. question 대신 problem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제일 슬픈 노래 Your Turn. 맞습니다. The saddest song ever.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 자, 여러분 해볼까요? Your turn. 네. 스스로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본인을 가르쳐보세요. 이렇게. 자, 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르쳐보시기 바랍니다. The smartest person ever.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가장 똑똑한 거죠. 물론 지식보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저는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음을 이렇게 한더라도 자, 지혜가 가득하면 예, 똑똑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똑똑한 사람, the smartest person ever. 가장 무서웠던 영화, 아! Your turn? 네, the scariest movie ever. 가장 쉬웠던 문제, your turn. 네, 저는 problem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The easiest problem, 아니면 the easiest question e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문장 속에 집어넣을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step two. 지금까지 이게 가장 무한한 순간이에요.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순간은 뭐예요? 순간. 그렇죠. moment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근데 무한하다가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당혹스러운 거잖아요. 그 단어 하나가 그냥 재료일 뿐이에요. 요리법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미 the most 아니면 est 붙이고 ever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most. This is the most. 길면 the most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한 것이 embarrassing입니다. Embarrassing. 그렇죠?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그 다음에 지금까지 e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쌤. most 안 쓰고 est 쓰면 안 돼요? The embarrassingest?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무조건 3음절을 넘어가면 바로 앞에 the most를 씁니다.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라고 하는 프린스의 노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까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순간이네.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situation. 예, 됐습니다. This is the most. 예, 바로 중요하니까 important. 발음은요. important 이렇게 하지 마세요. import 하고 옆에 누가 important. It's an important situation ever. 어려운 거 없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가장 나온 것 중에 휴대폰. 중독성 있는 게임이네. 중독성 있는 역시 요리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most 중독을 만드는 addicting 해서 바로 mobile game ever. ever가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ever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담스러우시면 다 날려버리고 첫 번째, the key sentence. Here we go one more time. Try it again.

마린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 창피해. 이게 제가 내가 일생에서 제일 그렇게 무한한 순간이야. 뒤에 in my life 같은 거 붙여줘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내 거에 비하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쓰도 되고요. 아니면 in my life. Ever I've ever had in my life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다는 거죠. So this is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ever. 라고 했더니 야, 그거 별거 아니야.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That's nothing compared to mine 하는 것은 my embarrassing situation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아니면 moment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요. 요거 반복해서 친구분들하고 나눠보시고요. 문장 하나만으로도 오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Happiness is always inside you and around you. 그렇죠,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 대사 바로 이 문장이에요. Your mind makes it real. Your mind makes it real. 과연 이 문장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숨어 있기에 이 뜻이 세상이 우리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makes it real. 사실 모르는 단어가 있지는 않죠. 특히나 동사 make 같은 경우에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make 동사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제가 한번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로 요 make의 활용에 대해서 이번 영상,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약간 시리즈로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make 그의 활용법을 내가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make 다음에요, 명사가 사용이 되고 형용사가 곧장 이어져서 쓰이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make 만들다라는 뜻이긴 뜻인데 이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요걸 조금 이제 용어 써서 활용을 하자면 요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ke가 만든다는 거죠.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게끔 만든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렵게 보이지만 지금 제 설명이 약간 그랬죠?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목적어 자리에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색이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he chef made the soup spicy. The chef made the soup spicy. 자, the chef 하면 주방장이잖아요. 주방장이 made, 만든 거예요. The soup, 수프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spicy, 맵게 만든 거예요. 여기 the soup는 명사, 목적어가 되는 거고 spicy가 형용사로 목적, 보어로서 활용이 됐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리사가, 그 주방장이 그 수프를 맵게 만들었다.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요소를 모두 익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 문장 더. 조금 길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길어진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essay questions made the English test difficult. The essay questions made the English test difficult. 자, the essay questions. essay면 이렇게 수필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글을 적어야 되는 거. 아, 쉽게 주관식이라고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질문들이

made 만든 거죠. 뭘 만든 거예요? The English test. 영어 시험을 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렵게 만든 거예요. The English test가 명사 구조 목적어인 거고 difficult가 형용사입니다. 목적 보어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make가 명사와 형용사,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오늘의 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니오, 주인공이죠? 니오와 모피어스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니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I thought it wasn't real 이라고 말을 하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분명 매트릭스 팬분들은 이 문장을 기억하실 건데 처음으로 니오가 그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막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오는 나는 가상 공간 속에서 훈련을 했는데 근데 훈련을 하고 나니까 막 나한테서 입속에서 피가 나.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훈련한 거 난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에 니오의 선생님 격이에요. 모피어스가 오늘의 문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Your mind makes it real. 너의 마음이 조금 의역해서 너의 그 생각이 makes it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어떻게 만든답니까? real 진짜로 만든단다. 우리가 훈련을 한 건 가상 공간 속이었지만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그것을 진짜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가상 공간 속에서 네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맞았는데 실제로도 피가 나고 있는 거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아, 그래. 뭐든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구나. 우리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가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문장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문제 읽어보도록 하죠. 그의 신나는 수업 방식이 수업 시간을 재밌게 만들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떤 그런 소망을 담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신나는 수업 방식. 제가 신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His cheerful teaching style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cheerful 하다는 게 신나고 활기차고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자, 그의 신나는 수업 방식이 수업 시간을 재밌게 만들죠. 먼저는 만드는 거잖아요. makes,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어, 뭘 만드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뭘 만드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그냥 쉽게 the class라고 하면 되거든요. 수업 시간, 시간이란 단어, 뭐 time 같은 게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도 돼요. the class가 그냥 수업 시간이라는 뜻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the class, 그 수업 시간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만 말해주면 되죠. 재미있는이라는 뜻에 fun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is cheerful teaching style makes the class fun.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His cheerful teaching style makes the class fun. 자, 앞으로 이렇게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멋진 바다 뷰가 있다는 것이 그 집을 더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집에 좋은 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뷰도 아니야. 바다 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이 더 가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문장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멋진 바다 뷰가 있다는 것. 이걸 주어로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요거 하나 팁이에요. 있다는 것. 많은 경우에 having,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having, 가지고 있는 거.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멋진 뷰죠? A beautiful view. Having a beautiful view. 근데 어떤 뷰예요? 어떤 뷰예요? 바다 뷰잖아요. A view of the sea.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having a beautiful view of the sea. 자, 그것이 만든 거예요. made. 뭘 만든 거죠? 그 집을 만든 거죠. The house. 그 집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목적 보어 나와주면 됩니다. 더 가치 있게. More valuable. 문장이 완성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aving a beautiful view of the sea made the house more valuable.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분명

에이크란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복습해 주셔야 되겠지만 오늘의 문장의 그 뜻, 아 그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무엇이 진짜고 뭐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 즉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라는 그 메시지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의 표현을 소개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요가 자세를 복습하고 계셔도 괜찮고 아니면 편하게 쉬고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마음대로 골라서 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overdo 그리고 to be overdone 이라는 표현이었는데 혹시 캐치하셨나요? 아까 전에 제가 don't overdo it. Go down till you feel the stretch on your side.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overdo it. Overdo it. Overdo. 오버하다처럼 들리죠. 사실은 맞아요. 오버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가다 아니면은 뭐 선을 넘다라는 뜻도 되고요. 때로는 무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don't overdo it. Go down till you feel a stretch on your side.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옆구리에 자극이 올 정도까지만 내려가세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Overdone. Overdone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I overdid it. I have overdone it. 이렇게 쓰면 overdo의 과거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뜻은 overdone, 진부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들 너무 많이 해서 무언가를 진부해져 버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실게요.
1: Are you really wearing that baby doll to Blake's party?
2: Yeah, do you think I'm overdoing it?
1: Yes, it's just going to be an office party.
2: Seriously? I even baked cookies. Oh no! I think they're overdone.
0: 네, 첫 번째 대화문 살펴봤어요.
1: Are you really wearing that baby doll to Blake's party?
0: 너 설마 진짜로 그 baby doll 입고 갈 거야? Baby doll, 그 원피스 속에 있는 속옷을 얘기해요.
1: Well, yeah. Oh, do you think I'm overdoing it?
0: 여기서 오늘의 표현 나왔죠? Overdoing it.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I'm overdoing it? 나 오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yes. Oh,
1: it's just going to be an office party.
0: 그냥 오늘은 사무실 파티가 될 거야. 사무실에서 하는 조촐한 파티가 될 거야.
1: Seriously?
0: 아 진짜?
1: I even baked cookies.
0: Even, 심지어란 뜻이죠. 나 심지어 쿠키까지 구웠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Oh no, 안 돼.
1: I think they're overdone.
0: 오늘의 표현 잠깐 다시 나왔어요. Overdone. 쿠키가 너무 많이 구워진 것 같아. 탕냄새가.

안 왔나 봐요. I think they're overdone. 그래서 국회를 처리하러 가겠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살펴볼게요. I'm thinking of roses for Yenny tonight. Man, that's so overdone. Every guy would be able to think of that. But cliche isn't always bad. Well, some cliches are.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는데요. I'm thinking of roses for Yenny tonight. 오늘 예니한테 장미를 줄까 생각해. 예니를 위한 장미를 생각하고 있어. Man, 야, 이런 뜻이죠. Well, that's so overdone. 오늘의 표현 나왔죠? 너무 진부하잖아. That's so overdone. Every guy would be able to think of that. 정말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걸? But cliche isn't always bad. Cliche, 진부라는 뜻인데요. But cliche isn't always bad. 진부가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some cliches are 이럽니다. 어떤 진부는 나빠, 어떤 진부는 그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대화문 다 살펴보았습니다. To overdo 그리고 to be overdone의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마무리할게요. Oh my gosh, you did it. You did the side stretch on Tadasana. Good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forward fold. You're gonna like it. 네, 우리 오늘 낚시 자세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to overdo 그리고 to be overdone 차이점 공부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잘하셨고요. 많이 많이 써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우리 내일 보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I'll see you so soon, alright? I'll be missing you.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요, 영어로 일단 소개를 하자면
1: It is in English,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요, pleasure가 즐거움이에요. Mm-hmm.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pleasure인데요. Mm-hmm.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my pleasure to meet you라든지 to work with you 이런 말들 하는데
1: My pleasure to host the show for you.
0: Yes, my pleasure as well. Guilty pleasure라고 하면은 즐거운데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보통 번역을 할 때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Mm-hmm. 자, 그럼 이게 이번 주의 주제인데요. Yeah.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biggest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0: 네,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리얼리티 TV 쇼를 보는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예. 이 guilty pleasure에 대해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핵심 내용을 소개했으니까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던 씨의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1: Al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Jordan's speaking summary.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0: 네, reality televis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o Jordan said,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0: 네, 앞에서 핵심 내용으로 소개할 때는 biggest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거, number one도 비슷한 뜻입니다.
1: Number one.
0: 저의 첫 번째, 1번,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reality television입니다. Yeah. 라고 했어요.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데 이걸 보는 게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 Yeah.
0: 지금 내 시간을 다른 데에 더 쓸 수 있는데 이건 별로 생산성 있는 활동은 아니지만 너무
1: right.
0: 즐거워서 멈출 수 없는 그런 활동을 guilty pleasure라고 많이 해요.
1: Uh-huh.
0: Okay.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elevis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1: Reality TV is definitely mind-numbing and also my guilty pleasure as well.
2: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 TV 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yeah. 가끔씩 TV가 틀어져 있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 리얼리티 즉 현실과는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1: Yeah, 네. for sure, it's definitely not real, which yeah. is what makes it intriguing.
2: Yeah, exactly,
1: right?
2: and that's what. One of the things that Jordan said in her video clip,
1: That's
2: she
1: right.
2: said that these reality TV shows are not very realistic. 별로 현실성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0: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1: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2: 네, 먼저 guilty pleasure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면은 okay. guilty pleasure라는 것은 어떤 것이 즐거운데 뭔가 남에게 말하기는 좀 창피한 즐거움인 거예요.
1: Yes, you're a little bit embarrassed to say that you enjoy something, 네. maybe because it's bad for you or it's You know, like reality TV, it's kind of outrageous.
2: 네, 좀 right? 말도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생산성 없는 일이거나 그럴 때
1: yeah.
2: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guilty pleasure라고 하는데요. Mm-hmm. 사전 속에서 그 번역이 보통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mm-hmm. 이번 주에는 이 번역을 자주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Mm-hmm.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1: Indulge in. Indulge in.
2: 탐닉하다, 마음껏 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냥 즐겨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yeah. that I indulge in 아니면 that I enjoy,
1: enjoy.
2: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즐겨하는 것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많이 있냐면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Could be considered as guilty pleasures. could be considered to be guilty pleasures.
1: Yeah.
2: 다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일 것 같고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guilty pleasure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즐겨하는 것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1: Yeah, there's a lot. But her number one, she says, next.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2: 중간에 나오는 by far라는 것은 뭐 1위, 2위가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단연 정말 큰 차이로 1등은 뭐냐면 가장 큰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단연 리얼리티 쇼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is reality TV, but the difference is huge,
1: It's huge.
2: between number one and number two.
1: Right?
2: Okay.
1: For sure. She says,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2: 중간에 especially American ones라고 했는데 이 ones는 TV
1: shows일
2: 거예요. 그런데
1: right.
2: 중간에 이 특히 미국 프로그램들은이라는 말이 끼어 들어갔잖아요.
1: Right.
2: 그런데 원래 주어는 reality TV라서 ones가 나오긴 했지만 are가 아니고
1: no.
2: TV.
1: Is.
2: 그래서 리얼리티 쇼라는 장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 Yes.
2: The genre or the category itself is surprisingly, 놀랍게도 어떻다고요?
1: Very unrealistic.
2: 네.
1: Unrealistic.
2: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하네요.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1: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2: 단어부터 볼게요. 터무니없는
1: outrageous

0: outrageous.
1: 말도 안 되는 그거 말도 안 돼라고 할 때 that is outrageou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yeah.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겪었거나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인데
0: oh, we use it for prices a lot too. 아하. That price is outrageous.
1: 네, 이 가격은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비싸요라고 할 때. 그래서 터무니없는 outrageous people 그리고 outrageous
0: plot lines. A plot line.
1: 네, 그냥 plot이라고 해도 줄거리를 가리킬 수 있어요.
0: Yeah, That's an outrageous plot.
1: 네, yeah. 우리가 그냥 plot이라고도 하는데 소설 같은 거 이야기할 때 plot line이라고 하면 또 똑같은 뜻으로 줄거리를 말합니다. Mm-hmm. 그 줄거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mm-hmm. 선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Mm-hmm. 그런데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라고 했는데요. Feature는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1차적인 번역이지만 이런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웹사이트 기능들을 이야기할 때
0: yeah.
1: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Yeah, it's a feature of it, yeah. right? A part of it.
1: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Yeah. So she say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1: 네,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It features 한 다음에 outrageous people and plot lines mm-hmm. 했잖아요. And it features fake content.
0: Yes.
1: 가짜 콘텐츠가 a lot of fake content 많이 mm-hmm. 나와요.
0: Mm-hmm.
1: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솔직히 가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데 mm-hmm.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mm-hmm. 카메라를 위해서 and for the TV show, 그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mm-hmm. 설정된, 준비된 가짜 콘텐츠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0: Mm-hmm.
1: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0: Right. Basically, they're just actors. Mm-hmm. But they make it seem like it's real.
1: They might not be actors, but they're acting.
0: Or they're acting, yeah, right? Cases. Anyone who acts is an actor, man.
1: True,
0: TV.
1: yeah.
0: Let's look at what she has to say next.
2: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0: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1: 네.
0: 다다다.
1: 그래서 방금 바로 앞 문장에서 가짜 콘텐츠, 가짜 이야기가 많다고 mm-hmm. 해놓고는 but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guilty pleasure인 이유죠.
0: Yeah, it's like it's outrageous, yeah. but
1: I find myself so
0: intrigued.
1: 네, 그래서 I am intrigued 이건데 저는 거기에 관심을 느낍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을 하는 대신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0: Mm-hmm.
1: 약간 관찰의 느낌을 더해주는 것이 I find myself
0: yeah.
1: 이런 형태인데요.
0: Mm-hmm. When you find yourself doing something, maybe you didn't intentionally do mm-hmm. it, but it just happened that
1: 그렇죠.
0: way. It turns out that way.
1: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처럼
0: yeah.
1: 약간의 관찰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mm-hmm.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거 mm-hmm. 보면 재밌더라고요. And I always, 그리고 항상
0: She s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1: If I need to relax, 그냥 긴장 풀고 쉬는 mm-hmm.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또는 그렇게 쉬어야 할 때, mm-hmm. I'll just sit down, 그냥 앉아서 뭘 하냐면 binge watch.
0: Binge watch.
1: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0: Watching so many episodes
1: 네.
0: in a row.
1: 몇 개부터 binge watch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0: I would say more than two.
1: More than two?
0: Two is just like I'm catching up, mm-hmm. right? You
1: 네.
0: missed two. But three, four, five, that's binge watching.
1: 네. 두 개까지는 그래도 뭐 볼 수 있는데
0: yeah.
1: 세 개부터는 binge watching이라고 볼 수
0: yeah.
1: 있다고. 그래서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에 TV 프로그램을 몰아서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0: A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she says,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right? Outrageous things.
1: 네, 여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있는 그 프로그램들 내용이잖아요.
0: Yes,
1: 네.
0: these, there are actually programs that I know,
1: 네.
0: one of these for sure,
1: mm-hmm.
0: what she's talking
1: 네.
0: about.
1: 미국에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냥 짧게 뭐 몇 단어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you know, ridiculous brides. 이것도 그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s number one, 그 다음에 명사를 붙이면 가장 큰 첫 번째의라는 뜻인데 첫 번째 문장으로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라고 하려면 That's our number one enemy 하면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at's our number one enemy. That's our number one enem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 1번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성취하고 싶은 거. Her number one goal.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0: 읽어주세요.
1: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One last time. She achieved her number one goal.
0: 그 다음 패턴은 do not do anything for라는 패턴을 이용해 볼 건데요. 뭐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무언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불만이 제 커리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해가 됐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Their complaints, 그들의 불만들,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자,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Their complaints didn't do anything for my career.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건 제 당신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당신의라는 뜻도 될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다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Staying up late doesn't do anything for your health. Great. Perfect. So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indulge in that could be considered guilty pleasures, but my number one guilty pleasure by far is reality TV. Now, reality TV, especially American ones, is surprisingly very unrealistic. It features outrageous people and outrageous plot lines and honestly a lot of fake content that is set up for the camera and for the TV show and didn't actually happen in reality. But I find myself so intrigued and I always, if I need to relax, I'll just sit down and binge watch some random television show that's about, you know, ridiculous brides or people that are dating people who are in jail and just crazy things like that. It's awful and it doesn't do anything for me intellectually, but if I just need to sit down and relax and do something completely mindless, I always pick reality TV.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 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리얼리티 TV 쇼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1: You can say that is just ridiculous.
0: 네.
1: That is just ridiculous.
0: Ridiculous 대신에 outrageous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 하나를 소개하고 싶었고요.
1: Yeah.
0: That is just ridiculous.
1: That is just ridiculous. That is just outrageous.
0: 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1: Perfec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리얼리티 TV를 즐겨 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am about to indulge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have a guilty pleasure reality TV.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0: 네, 둘 다 길지 않은 글이었죠. 다시 한 번만 볼게요.
1: Bella says,
0: I'm about to 라고 하면 나 이제 뭐뭐 막 하려는 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나 이거 볼 거다 라고 글을 쓰고 있네요. Indulge in, 즐길 거다, 즐겁게 볼 거다. In some guilty pleasure reality TV.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리얼리티 TV를 볼 거다.
1: That's right.
0: 그 다음,
1: Paige says,
0: I have a guilty pleasure. 남에게 말하기 창피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리얼리티 TV,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입니다. I love when they fight with each other. 서로 싸울 때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대요.
1: Especially when wigs go flying. I like it too.
0: 가발 떨어지고.
1: Yeah, someone is like, fuck.
0: Okay.
1: All right.
0: Interesting.
1: All right. So we had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some useful things.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and welcome to my kitchen. 폴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Yes, today we're going all the way to Hawaii. 하와이까지 갈 거예요. 왜냐면 오늘의 음식 바로 참치 마요 무수비. Tuna mayo 무수비. 무수비 좀 들어보는 단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0: Here are our ingredients. 우리 재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ice, 밥, mayonnaise, 마요, 영어는 mayo. We have tuna, low-fat tuna, 그 기름 별로 없는 참치요. And we have 후리카케. 혹시 후리카케 아세요? 이거 일본에서 왔어요. 밥은 비볐을 때 맛있는 양념이요. 네, 이거 조금만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It makes our musubi taste delicious. 오토키, 중요한 재료 하나도 필요해요. 바로 김. We need dried seaweed. 네, 한국의 제일 맛있는 seaweed 바로 이 맛있는 김입니다. 우리 먼저 밥 양념 해야 해요. We're going to use the furikake. First, we need a bowl. Then, we add the rice. And, we add the furikake.
1: 부리카케 들어갈 거예요. 오, 좋습니다.
0: And now, we mix. We want to mix and mix and mix so the furikake goes everywhere.
1: 솔직히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찬 밥 먹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0: Cold rice? No, always hot rice.
1: 두꺼운 밥, 따뜻한 밥만 생각했고 하지만 한국 왔을 때 찬 밥 많이 먹었어요.
0: And we mix and mix and mix.
1: 우리 잘 비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입 한 입씩 맛있게 나올 거예요. 다 됐어요.
0: Okay, our rice is ready.
1: 우리 밥은 다 준비됐어요.
0: We need our tuna.
1: 우리 라이트 참치 들어갈 거예요.
0: We have a bowl. And we add our tuna.
1: 우리 참치 들어갈 거예요. 우리 기름 별로 없는 참치요.
0: Low-fat tuna.
1: Okay, 참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요.
0: Our mayonnaise.
1: 마요도 이렇게 들어가고.
0: And now we mix.
1: 우리도 비벼요. 오늘은 비빔 날이요. 비빔 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참치 마요 말고 햄 쓰는 거예요. 그 구운 햄은 무수비 위에 놓고 그렇게 먹어요. 하지만 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요.
0: So today we have a healthy version. No ham, only tuna and mayonnaise.
1: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비볐을 때 다 됐어요. 네, all done.
0: One, we made the rice. Two, we made the tuna mayo. Three, we need to get our seaweed ready.
1: 우리 세 번째 스텝은 김 준비해야 해. 아주

0: beautiful Kimmy. So we need to cut the Kim. 네, 우리 Kim 잘라요. 칼소드래요. 하지만 솔직히 가위 훨씬 더 쉬워요. It's much easier to use scissors. 네, 이 Kim 1/6 자를게요. I'm gonna cut 1/6 of a slice of Kim. And we'll cut one more. 그 1/6. 천천히 천천히 잘라요. 이렇게. Okay, 우리 밥, 참치 마요, 그리고 김 다 준비됐어요. We have our rice, our tuna mayo, and our seaweed. Now, we can make the musubi. First, we need gloves.
1: 항상 다른 사람 위해서 음식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음식 만졌을 때 장갑 쓰는 거 제일 안전해요, 제일 깨끗해요.
0: First, we take some rice, and we're going to make the bottom of the sandwich.
1: 우리 샌드위치 밑에 맞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좀 납작하게 네모난 거 하나만 들어.
0: Okay, good.
1: Okay,
0: there's one. 그다음 우리 참치 마요 위에 넣을 거예요.
1: 여기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0: Good. 마지막에 위에 무수비 샌드위치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비빈 라이스는, 비빈 밥은 하나도 네모난 거 만들었고, 밥도 하나,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요. There we go. One more.
1: 여기 위에서 좋아요.
0: Now we have our musubi sandwich, but we need to wrap our sandwich. Now we need the seaweed. Be careful. Ooh, we pick up. And then we wrap around.
1: 우리 김 하나 이렇게 하고.
0: There we go. Our beautiful musubi.
1: 아, 김 맛이지만 솔직히 건강 아주 좋아요.
0: 왜냐하면 그 아이오딘 많이 있어요. 아, 특히 몸에 갑상선, 그 thyroid은 많이 도와줘요. And now we wrap the musubi with the seaweed. 아주 예쁜 선물처럼 나왔습니다. 타다! 이제 참치 마요 무수비 완성됐습니다. Now my tuna mayo musubis are finished.
1: Now it's time to taste. 맛보기. 호호호, 맛있겠다.
0: 와, 너무 맛있어요. So delicious.
1: 그 부리카케 맛이 참 특별해요.
0: It has some kind of sparkle, sparkle, sparkle in your mouth. 제 입속에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1: 그리고 고소한 마요, 그 단백질에 참치도 맛있어요.
0: Together, they make a great rice sandwich.
1: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왜 하와이 사람들이 무수비 되게 좋아하는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 우리 친구들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후,
0: 와우, 우리 참치 마요 무수비 완성됐습니다. I loved making the tuna mayo musubi for you. I hope you like it too.
1: 아,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갔을 때, 도시락 필요했을 때, 혹시 소풍 갔을 때 무수비 어때요?
0: 맨날 맨날 똑같은 김밥 먹었을 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떤 데 무수비 먹었을 때 또 맛있는 인생 만들 수 있어요.
1: 아, 그리고 다음엔 제가 고소한 거, 달콤한 거 어떤 거 만들어 볼까? 기대해 보세요.
0: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너무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Buried Treasure. 자, 지난번에는 remember the pepper pot, silver pepper pot, 후추통. 네, 은으로 만든 후추통. We talked about the Roman times. And then we found the helmet, right? Very special helmet. And 액세서리, 뭐, necklace, 목걸이, and bracelet, 팔찌. 네, 이런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Very interesting. 자, 또 오늘은 뭐를 발견을 할까요? I'm curious. But we have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Okay, so the first word is soul. Soul. Usually we say the soul of the shoe. 네, 신발 이야기할 때 이 soul가 이 soul 단어가 많이 쓰는데요. It is 신발의 뭐 밑창이에요. Okay? So, the second word is to climb. Yeah, usually you climb a mountain. 오르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tub. 통. Tub.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All right, let's begin. So, 마지막으로, what kind of items, what kind of things did they find? Let's take a look. Curious clothing. These shoes, hat, and cape were found frozen with the 5,000-year-old body of a man. The type of clothing shows that the man may have been a shepherd. These clothes were designed for icy weather, and the straps on the soles of the shoes would have helped the man to climb mountains. Leather cap lined with fur. Long cape made of grass. Leather shoes lined with grass with leather straps on the soles. A 3,000-year-old miniskirt was found in the grave of a woman in Denmark. It's made of one long strand of wool and must have taken hours to make. This shows the skirt was owned by someone rich or important. It may have been worn over another piece of clothing. The skirt has a belt with a tassel. What are you wearing? Okay, 친구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옷을 발견을 했습니다. So, what kind of clothing did they find? 자, 어떤 옷이었죠? 한번 볼까요? 자, here. It was a 5,000-year-old body of a man. 자, 남자의 시신을 찾았는데요. 네, 이 남자는 양치기, a shepherd이라고 추정돼요. 그래서 이 souls... the straps on the soles of the shoes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단어가 soles이에요. 자 sole, 자 밑창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의 밑창에 이 끈이 있었어요. There were straps on the soles of the shoes. 이걸 보고 it would have helped the man to climb mountains. 네, 이런 끈 때문에 아, 산을 올라갈 때, 네, actually, to climb은 오르다, 우리 두 번째 단어인데요. It would have helped him to climb mountains. 이 남자가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right? So they found out, 아, 그래서 shepherd이지 않을까. Maybe it was a shepherd,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네, 멋진 미니스커트가 있어요. 아주 아주 오래된 3000년 된 미니스커트가 있는데 이 미니스커트가 긴 모직 한 가닥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아마 부자 아니면은 되게 중요한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이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it may have been worn over another piece of clothing. 그래서 이런 미니스커트는 그냥 미니스커트만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let's finish the last pages. Weird food. Butter that is thousands of years old has been found buried in Irish and Scottish peat bogs. It may have been buried to keep it cool or hidden because it was valuable to its owner. It's valuable to archaeologists because they can study real food from the past. The oldest butter found was buried nearly 3,000 years ago, and 500 tubs have been found so far. The butter is now gray, not yellow. Would you eat it? The butter has been found buried in wooden tubs, wicker baskets, animal skins, cloth, and bark. A wooden tub filled with butter being buried in a peat bog. 친구들, 버터를 찾았습니다. 와! 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They found them in peat bog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탄늪이라고 해요. 이 이탄이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탄이란 거는 식물이 습한 땅에 쌓여서 분해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가 없어서 이 많은 물건들이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이제 왜 거기에서 이렇게 넣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시원하게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뭔가 귀중해서 숨기고 싶어서 이제 거기에다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they found 500 tubs. 네. Have been found so far. 자, tub은 친구들,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인데요. tub은 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화장실에서 bathtub, 욕조도 그럴 때 bathtub라고 하는데 어떤 통인데 이런 통이 다양하게 이제 뭐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보면 이런 tub입니다. 나무로 만든 tub이에요. 여기에서 이 그 버터가 색깔이 원래 친구들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거는 gray, 회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ould you eat it? 이렇게 물어보는데 드셔볼 수 있을까? 한번 먹어볼 네, 근데 저는 no thank you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는 이 나무통에서 발견 이 버터가 발견이 됐는데 뭐 동물 가죽이나 아니면은 뭐 바구니나 이런 데에서도 버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면은 이렇게 나무통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Alright, so that is the end of our book Buried Treasure. 정말 재밌죠? 우리가 이런 물건 통해서, 이런 보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고, 뭐를 먹었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I hope you feel the same way. 자,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book next time, so join me again. See you soon. Bye.
1: A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Don't you dare eat them all by yourself.

even wake up. Stay right there. Phew! I'm so thirsty.

Which way do we go? Are we lost? You can tell me.

All right, now we can go fishing too.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Super Heels!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영어 문법도 알게 되고 어휘력도 넓어지고요. 책을 읽는 그 영어 글을 읽는 힘이 점점 더 스텝업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이라는 이 책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엘시에게 고민이 있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것을 유니콘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영어 문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시간. 그러면 부정사가 쉬워지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책을 일단 펼쳐서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Hello, Elsie. I've come to help you find Charlie, said the unicorn. This made Elsie cry. When the unicorn saw this, it nuzzled her shoulder. Elsie placed her hand on the unicorn and asked, Is this all real?
2: Yes, my name is Comet. I am a real unicorn.
1: Wow, said Elsie. Do you know where my cat is? She asked.
2: Comet closed his eyes, then said, I can see he's trapped inside a greenhouse not far away.
1: Please, will you help me rescue him? cried Elsie.
2: Of course, said the unicorn. Climb onto my back.
1: When she was sat comfortably, Elsie whispered, Charlie, we're coming to get you.
2: Comet rose up into the air. Elsie was so excited. They flew up above the village and soared over the nearby valley.
0: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난 이야기에서 바로 찰리라는 그 고양이를 못 찾았잖아요. 아, 엘시라는 친구가 찰리가 있어야지,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야지 잠에 들 수 있는데, 근데 그 고양이가 밤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까 사슴은 아니었고요. 사슴처럼 생긴 유니콘 한 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유니콘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어집니다. Hello, Elsie. Elsie, 안녕. I've come to help you find Charlie, said the unicorn. 유니콘이 말하기를, I've come to help you.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찰리를 찾는 것을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왔어. 라고 유니콘이 이야기를 하네요. 유니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똑똑하네요. This made Elsie cry. 이것은 엘시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When the unicorn saw this, it nuzzled her shoulder. When the unicorn saw this, 유니콘이 이것을 봤을 때, 엘시가 우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it, 유니콘이 nuzzle. Nuzzle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엘시가 있고요. 제가 유니콘이면 엘시한테 가서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유니콘은 손이 없잖아요. 발이 네 개가 있잖아요. 유니콘이니까요. 뿔이 달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을 올려서 엘시를 쓰다듬을 수 없으니까 코와 입으로 이렇게 엘시를 약간 쓰다듬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nuzzle입니다. 코 혹은 입을 비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어깨에다가 지금 엘시가 막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랑 입을 그녀의 어깨, 지금 여기 엘시의 어깨가 지금 여기 있다면 이렇게 비비는 것이죠. 그러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의 이

0: 머리 움직이는 게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Elsie placed her hand on the unicorn and asked, "Is this all real?" 이라고 하네요. Elsie는 placed라는 것은 두다라는 것입니다. 두었습니다. 올려두었습니다. 놓았죠. 그녀의 손을 어디 위에다가 두었냐면 on the unicorn, 유니콘 위에다가 탁 올려두고요. And ask,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Is this all real? 이게 전부 진짜야? 지금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유니콘이 자기 정원에 왔잖아요.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그런데 유니콘이 도와준대요. 찰리 찾는 것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믿기지 않으니까 손을 올려두고 이거 진짜야? 라고 묻는 것이죠. Yes, my name is Comet. I'm a real unicorn. 이라고 하네요. 그럼 맞아. 이게 진짜야. 나의 이름은 Comet이란다. I'm a real unicorn. 나는 진짜 유니콘이야. Wow, said Elsie. Elsie가 진짜라고 하니까 우와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Do you know where my cat is? She asked. 그녀가 묻기를, 즉 엘시가 물어봅니다. 유니콘에게, 너 혹시 나의 고양이, 즉 찰리가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네요. Comet closed his eyes then said. Comet은 이렇게 눈을 탁 감고, Comet은 유니콘이죠. 유니콘이 눈을 탁 감으면서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이제 눈을 딱 감고 무엇을 하냐면, 이 찰리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뭔가 여기에서 떨어진 멀리 있는 것도 볼수 있듯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는 것이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눈 감고 뭔가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I can see he's trapped inside a greenhouse not far away. 아, 볼 수가 있는가 봅니다. I can see 뭐 나는 볼 수가 있어. He's trapped. Trap이라는 것은 가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he is trapped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둬져 있다. 갇혔다가 되겠죠. 그가 갇혀져 있다. 갇혔다. 어디에요? Inside. 안에. Inside a greenhouse. Greenhouse는 초록색 집 아니고요. 바로 온실이 되겠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닐 소재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온실. 열대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작물들을 기르는데 온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실 안에, not far away, 멀지 않은 곳에, 온실 안에, he's trapped. 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아. 그걸 I can see. 나는 볼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면 되겠죠. 구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 무척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Hello, Elsie. I've come to help you find Charlie, said the unicorn. This made Elsie cry. When the unicorn saw this, it nuzzled her shoulder. Elsie placed her hand on the unicorn and asked, Is this all real?
2: Yes, my name is Comet. I am a real unicorn.
1: Said Elsie. Do you know where my cat is? She asked. Comet closed his eyes, then said,
2: I can see he's trapped inside a greenhouse not far away.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Please, will you help me rescue him? cried Elsie. Elsie가 외쳤습니다. Please, 부탁이에요. Will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를 rescue. 뭘까요?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갇혀 있다면서요. 온실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를 rescue 하는 것을. 만약에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rescue라는 것. 조금씩 감이 오시죠? 뭔가 갇혀 있고 지금 구하러 가야 되니까 rescue는 구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를 구하는 것을 나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고 Elsie가 유니콘에게 물었습니다. 외쳤죠. Of course, said the unicorn. Said the unicorn. 당연하죠.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Climb onto my back. 나의 등 위에 타세요. 엘시야, 타세요. 라고 하네요. When she was set comfortably, Elsie whispered, Charlie, we're coming to get you. 라고 하네요. When she was set. comfortably. comfortably는 이 안에 comfortable 이라는 거 보이시죠? 편안한 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ly가 붙어 있으니까 편안하게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즉, Elsie가 편안하게 앉았을 때, Elsie whispered, Elsie가 속삭였습니다. 속삭했습니다. Charlie, we're coming to get you. Charlie야, 우리 너 구하러 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여기 있는 to get처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to 부정사라고 부르잖아요. 이 to 부정사에 오늘은 기본적인 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부정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0: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 정사의 기원과 투부 정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투부 정사 이해하기입니다.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0% 모든 투부 정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것도 되고 어떨 때는 이것도 되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어떤 A라는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봐주셔야 된다는 점 그것을 참고해서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참고 정도로만 해서 보면은 아 투부정사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기원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자신의 사고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투부정사를 이해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I'm going to the bakery. 나는 베이커리, 빵집에 가는 길이야. 빵집에 가는 중이야가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빵집에, 베이커리에 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셨습니까? 투부정사의 기원은 과거의 전치사였습니다. 기원이 전치사였습니다. 자, 지금은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과거에 먼 시대를 과거로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원이 같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치사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I'm going to the bakery. 나는 빵집에 가는 길이다. 자, 그러면 이 to는 어디 어디에를 의미하고요. 이 자체가 가진 의미가 바로 빵집에 가는 것이니까 빵집에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가는 길이에요. 빵집에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빵집에 가는 길이니까 조금 있다가 미래에 빵집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빵집에 가는 길이니까 아직은 빵집에 도착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빵집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즉, 이 전치사 자체 어디 어디에 라는 것은 미래의 의미가 조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투부정사도 과거의 전치사였기 때문에 약간의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부정사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투부정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I decided to move to Busan. 나는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냐면 부산으로 이사가는 것을 결정했다. 자, 그럼 그 결정한 시점에서 본다면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이사 갈 거잖아요. 이사 갈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면은 나중에 제가 추후에 강의에서 다룰 거지만 사역동사라든가 지각동사 이거 할 때 투부정사가 쓰고 어떨 때는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고 이게 훨씬 더 잘 와닿거든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homework to do. 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숙제냐면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맞죠? 미래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Use this. 이것을 사용해라. To open it. 그것을 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이것을 사용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this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it은 뭔가 무언가를 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열기 위해서라 그랬으니까 무언가를 this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열었습니까? 아직 안 열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열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문요. I would be happy. 나는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To go hiking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이킹을 간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하이킹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갔죠. 미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는 과거의 기원이 전치사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두시면 영어 투부정사를 봤을 때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Fun Reading Grammar 정리하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Comet rose up into the air. Comet은 공기 중으로 쭉 날아올랐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Elsie was so excited. Elsie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제 찰리를 찾을 그럴 기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They flew up above the village. 그래서 그들은 flew up, 날아올랐습니다. 어디 위로? 마을 위로 날아올랐고요. And soared. Soared이라는 것은 바로 날아오르다, 급증하다라는 것입니다. 날아올랐습니다. Over the nearby valley. 그 근처에 있는 계곡을 넘어서 날아오르면서 슉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곧 찰리를 구할 수 있겠죠. 부디 구할 수 있기를. 물론 해피엔딩으로 왠지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기를 한번 빌어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Please, will you help me rescue him? cried Elsie. Of course, said the unicorn.
2: Climb onto my back.

0: When she was sat comfortably, Elsie whispered,
1: Charlie, we're coming to get you.
0: Comet rose up into the air. Elsie was so excited. They flew up above the village and soared over the nearby valley.
2: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 Place, place. Elsie placed her hand on the unicorn and asked, Is this all real? Trap, trap. I can see he's trapped inside a greenhouse not far away. Greenhouse, greenhouse. Imagine the greenhouse in a farmland. Rescue, rescue. Please, will you help me rescue him? Cried Elsie. Soar, soar. They flew up above the village and soared over the nearby valley.
2: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은 발음도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한 그런 친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Soar, soar, sou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발음은 거의 두 개가 거의 동일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발음은 다른데 또 생긴 게 조금만 달라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해봤을 그럴 단어들, 그럴 문장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도록 할까요? My feet are sore from walking. 나의 발은 are sore. 아픈, 아프다는 것이죠. From walking. 뭐 때문에? 걸어서. 아, 걸어서, 걷는 것으로부터, 즉 많이 걸어서 내 발들이 아파, 아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SORE는 sore이라고 읽고 아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Temperatures will soar this week. Soar이라는 것은 will이라는 조동사 바로 다음에 있네요. 즉 동사로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급증하다 혹은 날아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급증할 것입니다. This week, 이번 주에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에 온도가 급증할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Soar이라고 읽고요. S-O-A-R-E 될 것이고요. 급증하다라는 의미고 날아오르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Eagles, 바로 독수리가 되겠죠. 독수리들은 soar above the mountains. 산 위로 독수리들이 날아오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soar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온도일 때는 온도가 날아오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온도가 급증할 것이고요. 두 번째, 독수리가 지금 급증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산 위로 날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soar이 날아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sour, S-O-U-R 이 단어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Lemon tastes sour. 레몬은 taste, 맛이 난다. 신, sour 하면 신, 아주 새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our 하면은 신, 맛이 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신다면은 아, 헷갈리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헷갈린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아, 내 발이? 쉴까? 내 발이 급증할까? 이렇게 한번 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본다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